어린아이처럼 좋은 씨앗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7월 29일 수요일 아침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센수의 팬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여러분 동산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순수했던 그 시절의 나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때 그 시절의 내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한켠에 담아두고 있다가 우리의 기억 속 서랍에 담아두고 있다가

어떤 계기가 있으면은 그때그때 툭 튀어나오곤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순수했던 나의 모습을 한번 오늘 서랍을 꺼내서 확인해 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하나에 진심으로 감탄하고 별것 아닌 일에도 막 깨르르 깨르르 웃고 이유 없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냥 하늘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느끼고 또 사랑을 고백하던 그때 그 순수했던 시절의 나를 다시 한번 꺼내보고 또잘 있나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 보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그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우리 안에 어린아이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병영 씨, 어제 순수하게 달려가려다가 현실 장애물에 부딪혔어요. 이상보다 현실이 더 크게 와닿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꿈은 계속 꿀것 같아요. 포기가 쉽게 안될것 같습니다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또 꿈을 꾸다 보면 언제나 그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죠. 근데 장애물에 부딪힌다고 그 꿈이 틀린 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 꿈을 위해서 만나게 되는 그 장애물들, 그것도 한번 경험해 보고, 또 넘어 보고, 또 돌아가 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꿨던 꾸는 꿈들에 조금씩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꿈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게 실패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나요? 그죠? 그리고 실패하면 또좀 어때? 예, 실패하면 어때요? 예, 실패가 틀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실패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성공을 논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음껏 또 부딪혀보고 또 주저앉아도 보고 실패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또 평안을 또 느껴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마음껏 꿈을 향해서 또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효진 씨 함께하고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어린아이 효진이야. 라고 오늘 잭잭이 컨셉으로 예, 함께 다가간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오늘 뽐뿌 라디오 컨셉이 순수거든요. 순수. 순수하게. 디사이던 순수하게다가 달려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순수하게 달려와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뽐뿌 두 글자.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은 공짜예요. 예, 무료 는 약간 어른 용어 같고 공짜 공짜 공짜니까 쓱 달려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단문의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전송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미션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디스이가 뭐 따로 언급을 아니하더라도 출석 체크 미션, 서머 스페셜 맞이 출석 체크 미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표가 180이거든요. 180. 예, 드세이 신장 180. 180으로 성공을 이번 주에 또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다음 주또180또 해야 되니까. 예, 자, 180. 예,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힘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기간이라서 디스이가 막 세게는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기억은 하시라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차량 함께하면서 출석 차가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죠. 뿜뿜 두 글자 어서서 남기시면서 입장하세요. 오늘도 당신을 기다려요. 순수하게. 자, 하창수 씨, 이번 주 대다수가 휴가 기간이라서 문제 없을걸요? 무슨 말이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펌펌 라디오 가족분들이 휴가 기간이라고 막 DJ 홀로 두고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지? 믿을게.

박윤희 오랜만에 입장한 정수아 아직도 잠을 못 자는 이병호 승기승기 승승기 정보경 880343416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혜선이 누나도 오셨네요.

7824830 9시 정각에 보냈다는 우리 조혜원. 너무 정각에 보내가지고 예, 시스템에 입력이 안 된대. 고마워요. 오늘도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병주 정병능 몸에 좋은 균 박병균 4257 5612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어노인팅의 찬양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프로비던스 워십 찬양하네요. Peace like a river.

자,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출석 체크 중이에요. 뿜뿜 라디오. 오늘도 LIVE 라이브로 함께 합니다. 생으로 달려가는 뿜뿜 라디오. 여러분.

Yeah, probably the most. 뭐라고요? 예, Providence Worship의 내게 강같은 평화, 나를 사랑하는 주님, 저는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아, 그 문자창에 오늘 그 영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영어 얘기가 많이 나오고 DJ가 중간에 영어를 조금 넣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일파만파가 돼가지고 지금 영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 효진 씨께서, 그, 건디님, 저랑 영어 울렁증 극복을 좀 해야겠습니다. 돕고 싶은 목소리. 왜요? 왜? 영어만 하면 쪼그라드는 피디님 목소리. 예, 지금처럼 막 던져요. I can English. 인해븐. 예, 잘한다. 그러고, 남겨주시면서. 영어를 저렇게, 예,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우리 정수아 씨. I can English 라고요? 이병욱, 영어 꿈 부도난 건디라고. 한껏 DJ에 올려주고 계신데, I can English. 나는 영어를 할 줄 안다. 예, 그런 거죠. I am English 하면 나는 영어다라는 거잖아요. 네, 영어와 내가 이제, 한 몸이 되었다. 예, 영아일체, 물아일체 아니고 영아일체라고. 예, 그죠? 영어와 나는 하나다. We are the one, we are the world, 예, all the people, I am English. 요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예, 요 정도까지 가야지 이제 진짜 영어를 좀 하는구나, 싶은 생각을 하는 거죠. 영어는 기세입니다. 9075님, 고맙습니다. 맞지? 예, 영어는 기세예요. 예, 영어는 기세고, 영어도 기세고, 그, 뭐, 뭐든지 기세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예, 뭐든지 기세로 밀어붙이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머도 그렇고, 그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저 유학 시절 학교 학생증 들고 은행 가서 처음 계좌 만들 때 떨려가지고 창구 가서 I am school. 나는 학교다 라고 I am student. I'm student 해야 되는데 I am school. 아, 귀엽다. 예. 이런 것들은 우리 저기 그런 서비스업에 좀 종사하시는 분들은 좀 다들 이제 좀 이렇게 눈치가 백단이시기 때문에 다들 아세요? 아, 저 친구가 지금 영어가 쇼트한데, 아, 지금 굉장히 뭔가 자기가 학생이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구나라는 것들. I am school. 이렇게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더듬하게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 아, 영어 얘기, 영어 그만 말해요. 영어는 그만 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는 그 영어라는 우리말도 지금 약간 좀 부들부들하죠, DJ가. I am England. 예, 그거는 나는 영국이에요 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봉평훈 씨. I am England. 그건 조금 다른 거예요. 어, 영국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 그것은 좀 그렇지. 예. 자,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 로즈씨. 샬롬. 오늘은 딸내미가 내려왔어요. 너무 감사한 한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매일이 소중하지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 뒤를 왜 흐리지? 예, 어, 딸이 와서 너무 감사한 한 주간이 될 것 같은데 왜 뒤가 이렇게 점점점으로 맞춰지지? 예, 아름다운 시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가 그 공식적으로다가 우리 많은 그 저기 유치원 뭐 어린이집 요렇게가 방학을 많이 합니다. 이번 주 뭐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길게는 다음 주까지 더 긴데는 이제 3주까지 예 진행을 하는 곳들이 있는데 아 우리 어머니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바빠가지고 지금 뿜뿜 라디오에 지금 출석 체크를 못 보내고 있어요. 문자를 못 보내고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이거 정말 바쁘거든요. 예, 일어나자마자 아이가 막 놀아달라고 예 보채고 밥 달라고 하고 밥하면 이제 설거지할 시간도 없이 또 다음 저기 놀아줘야 되고 또 씻겨가지고 또 어디 나가야 되는데 궁리해야 되고 막 아, 엄청나게 바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예 너무 행복하죠. 예, 너무 행복하지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아름다운 이 시간, 예, 소중한 이 시간, 예, 보석 같은 이 시간 잘 누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도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 자, 어찌됐든, 예, 뿜뿜 라디오는 여러분들의 그 시간을 응원합니다. 아, 응원하고, 반짝반짝반짝이는 그 시간을 굉장히 응원하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아, 우리 빛나는 오늘에서 하는, 예, 인사죠? 여러분들의 하루가 반짝반짝 빛나게, 아! 아, 우리 이진 PD님이 하실 때는 굉장히 고급스럽던데. 예. 제가 하니까 약간 조금, 예. 굉장히 여러분들 반짝거리는 그 시간, 예. 디스이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분 라디오와, 아, 두 시간 동안 함께 하시기 바라겠어요. 아시겠죠? 자,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자의 거 찬양 함께 하시면서요. 천국 이행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분위기 이행시 타임. 천국 이행시. 가장 순수한 어떤 그 작품에 선물을 보내드릴 거예요. 오늘의 심사 기준은 순수입니다. 순수.

0: 자, 우리 김진주 씨도 이제 수륜이 어린이집 방학 시작입니다. 이거 봐. 오늘은 친정 가서 하룻밤 잔다고요. 친정 엄마 아빠 오빠 아들 볼 생각에 신이 납니다 라고요.
1: 나의 작은 가진 것 하나라도
0: 일주일 주무시고 오세요.

네,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자의 거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디오디오 알레 디오의 찬양 함께 만나봤습니다. 뭐 결혼해 주 이거 아니에요. 예, 알레 디오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찬양과 함께 갑자기 분위기 이행시 타임도 달려갑니다. 갑자기 분위기 이행시 타임. 오늘 천국 이행시 받아보고 있습니다. 천국 이행시.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으로 천국 이행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심사 기준은 뭐라고 그랬죠? 예, 순수의 순수. 순수한 이행시. 예, 어린아이와 같은 이행시에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내 맘에 약간 순수하지 않은 이행시들이 도착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아, 우리 어린이 찬양은 이렇게 굉장히 짧아요. 예, 굉장히 짧고 명료합니다. 아, 정확해야 돼요. 예. 나눠줘요, 사랑을. 온 세상에 알콩달콩. 예, 그래서 조금 더 돌려도 될 것 같은데, 예, 후렴 부분 한 25번 정도 돌려도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짧게 끝내주죠. 예, 아쉬워. 자, 갑자기 분위기 이행시 타임. 오늘의 이행시 제시어는 천국이었습니다. 천국. 순수한 이행시. 오늘 심사기준이에요. 심사기준. 자, 심사기준을 통과한 분들께는 이런 효과음을 드릴 겁니다. 아, 이렇게 드릴 겁니다. 예. 자, 과연 어떤 분이 선물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인지 기초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 가운데에 함께 소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훈씨 천원치 어묵 주세요. 국물은 서비스. 네, 아이들에게 무슨 서비스는 너무 우리 쪽이지. 네. 선생님 국물은 서비스인가요? 6622님 천 천진난만하게 국밥을 먹어요. 국밥도 너무 우리 쪽 아닌가요? 예. DJ는 어린 시절부터 국밥을 좀 좋아하긴 했습니다. 예. Favorite 음식이 매운탕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시절부터 그 매 학기가 시작이 되면은 이제 본인 이름, 꿈, 장래희망,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 왜 조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조사를 했는데 항상 거기에 is 매운탕, 예, is 된장찌개, 아니면 김치찌개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치킨, 햄버거 이러고 있는데 디자인은 된장찌개 이렇게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국밥, 돼지국밥. 예. 또 어떤 분이 있어요. 5935님 천 천원 있어요? 국 국민은행 6543 00 야야 입금해라.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순수예요, 순수. 오늘의 제가 심사 기준이 순수라니까. 예. 입금을 왜 해요, 입금을. 4151님, 천천히 내게 다가왔습니다. 국, 국민 DJ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는 시간이 천국입니다. 굉장히 순수하네. 굉장히 순수. 아예 사심 아니고, 아예 순수하잖아, 톤 자체가. 예. 위험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DJ가 거센 반발에 좀 부딪힐 수 있어요. 예, 마음으로는 합격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51님 고맙습니다.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112님 천 천지인 자판 쓴다고 국 국민학교 나왔냐는데요. 맞아요. 국민학교. 예, 옛날에는 국민학교였죠. 초등학교가 아니었고 국민학교. 저는 이제 국민학교로 입학을 해서 초등학교로 졸업한 세대인데, 중간에 이제 초등학교로 명칭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조금 마음이 좀 이렇게 별로였습니다. 왜냐면, 초등하니까 굉장히 초등스럽더라고요, 약간. 그게 뭔 말인지 아세요? 국민은 약간 국민 같잖아. 근데 초등은, 이게 너무 초등이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조금 유아틱하고 약간 그랬어요 예전에는. 예, 그래서 마음으로 좀 받아들이기가 조금 좀 걸렸는데, 예, 하여튼 그랬습니다. 뭐 옛날 얘기했네. 예, 자 김대성 천 천안주 때요. 국 국물 떡볶이 사 먹게요. 아야 이거 좀 귀여운데. 예, 조금 순수했는데. 네. 예전에는 떡볶이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뭐 한 200원 선에서 이제 커트가 됐었는데, 아, 요즘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졌어요. 그죠? 예. 예전에는 뭐 떡꼬치 이런 거 하면 이제 뭐 150원에서 200원 쪽으로 요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아, 이제는 지폐 들고 다녀야 돼. 지폐 들고 다니면 카드 들고 다니지 않나요? 승기승기 증승기 천 천상천하 유아 국밥. 예, 천상천하 유아국밥이라고. 예, 아무 말이나 던져주셨네요. 잘했습니다. 자, 이병진 씨, 천. 천사 같을 때 말 들어라. 국물도 없다. 아, 이거는 먹는 것 같고 그러면 안 돼. 국물은 줘야지. 건더기만 주면은 좀 그래요. 국물은 줘야지. 예, 먹는 거 가지고 그러지 마. 알았지? 설공 씨, 천. 천재, 국자. 그래요. 천재 국자. 그냥 아무 말이나 던진 거죠. 예.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 원래 우리 뿜뿜 라디오가 지향하는 점이 그건데, 오늘은 약간 좀 순수. 천재 국자. 여기 순수가 좀, 국자가 약간 좀 그랬어. 예. 천재는 너무 순수했는데 국자가 너무 전문 용어였어. 예. 우리 셰프님들이 쓸 만한 그런 전문 용어였어요. 예. 그래서 실패. 4680님 천 천국이 여기 있네. 창원극동방송 뿜뿜 라디오 국 국가대표 하나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네, 아야 또 이렇게 또 DJ의 또 마음을 또 간파하는 또 이행시들이 또 도착을 하네요. 마음으로 성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분이 함께 계십니다. 천국 이행시 순수. 아직 순수가 잘 없어요. 예, 순수 쪽이 잘 안 되나? 9330님 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국보. 국보. 예, 국가의 보물이란 거죠. 예, 국가적인 보물. 그죠? 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국보보다 더 좋다죠? 아이, 비교할 게 아니지, 국보보다. 예. 그래서 남대문보다 더 좋아요. 설공씨, 두 번째 도전, 천사, 국수. 아, PPL 아니에요? 천사국수 집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 DJ도 예, 여러분들 그냥 아무 말 하는 거예요. 저 천국 이행시. 아, 이게 그 심사 기준을 딱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직 없는데.

하창수 씨, 제 거는 왜 안 읽어줘요? 왕삐짐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천, 천국 소망을 품으면 국, 국경을 넘어 사랑하게 됩니다. 천, 천사의 미소를 닮아 국, 국화처럼 향기로운 삶을 살아요. 천,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국, 국처럼 정겨운 사랑이 있는 거예요. 네, 다 순수하지 않아서 안 읽어드렸습니다. 좀 심사 기준에 좀 맞춰서 보내봐요.

The Light on Worship의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 갑자기 분위기 2행세 타임 천국으로 달려가 봤습니다. 오늘의 심사 기준이 순수였는데 퓨어 순수가 잘 안 되네요. 예, 어렵다. 이게 순수가 어렵네. 승기 증승기 천 천만 원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줍는 게 국룰. 아, 천만 원 자체가 너무 안 순수하잖아. 승계승계 증승계. 네. 4460님 천 천국의 국밥. 아, 맛있다. 후루룩 짭짭짭. 아, 국밥 많이 나오네. 국밥 많이 좋아하시네, 여러분들. 예. 자,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설공 씨. 네. 자, 그럼 PD님이 해보세요. PD님 차례. 아, 이렇게 저를 이제 의심하시는 분들이 너는 심사나 하고, 어? 너는 심사나 하면서 그냥 거저 먹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운 띄워보세요. 순수하게 다가가줘야지. 이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 30년 전, 40년 전, 예, 50년 좀 멀었어요? 60년 전 어디까지 가야 돼? 70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

0: 돌아가. 슉 돌아가세요. 자,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디제이가 한번 해 봅니다. 돌아가면. 저는 아, 30년 전으로 돌아갈게요. 3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아! 끝! 자, 운 띄워 주세요. 운 띄워 주세요. 자, 천!
1: 천책님, 천책님.
0: 국!
1: 국국 깎아.

0: 어때요? 순수했지? 마커스 워십이 찬양합니다. 고난 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걷네. DJ가 지금 상당한 지금 고난 중에 있거든요.
1: 고난 속에도
0: 이수홍 길을 걷네. 읽기만 하니 편했죠? 최악이에요.

자, 뿜뿜 두 글자 아직 안 남기신 분들 계신가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두 글자 남기시고 오늘 함께 한 구절의 말씀 묵상하며 이 아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수홍 씨 최악이라고 예, 말씀해 주셨던 이수홍. 참 천사 같은 뿜뿜 청취자 여러분들, 국모의 마음으로 우리 건디 안고 갑시다라고요.

자, 저는 잠시 후 10시에 2부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2부도 함께해요. Let's get started. I will be back.

0: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코스모스 교회 황인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흔적은 헬라어 원어에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오늘날 영어에도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영어 사전에서 스티그마를 찾아보면은 오명이라는 뜻만 나와 있습니다. 스티그마의 정확한 번역은 낙인입니다. 한자 낙이라는 글자의 앞에는 불화변이죠. 그래서 낙인은 불로 지진다는 뜻입니다. 낙인은 본래 고대 로마에서 노예의 표시로 쇠를 불에 달구어서 등에 찍는 도장이었죠. 잘 알다시피 낙인은 본래 소나 말이 엉덩이에 자기 소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찍는 것이었는데 사람의 등판에 찍어 짐승처럼 물건의 표시를 낸 것인데 사람이 참으로 잔인하지요.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회적 낙인입니다. 예전에 중세 때의 마녀 재판이 전형적인 것이었고 주홍글씨라는 작품을 읽어보셨나요? 영화 주인공 헤스터의 가슴에 간음을 뜻하는 빨간 글자 A자를 달고 다녔죠. 이를 낙인 효과라 하는데 낙인 효과는 어떤 사람을 이런 낙인을 찍어버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간주해 버리죠. 아무리 잘해도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기 때문에 잘하고 싶은 생각을 갖지 못하죠. 그래서 낙인 효과를 받는 사람은 사회에서 낙인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아직도 이 나라에서 낙인 효과는 학교 교실에서도 사람을 죽게 할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고백했고 바울은 자기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낙인을 가졌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로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앞선 15절에서 할례나 멀레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오직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할례냐 멀레냐 이런 걸 가지고 더 이상 논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 낙인을 가졌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예수께서 예수의 종이라 하니까 사람의 종된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참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었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무당들은 자기들이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종이라 귀신들에게 붙잡혀 있는 종이라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사실 귀신이 내린 강신문은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무당이 된 거예요. 무당짓을 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죽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평생 무당의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도 예의 없이 우상이나 죄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자유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탄 마귀에게 속고 있는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쟁이를 예수의 종이라 낙인 찍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실제로 자유하는 사람이며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0: 유익하고 좋은 것인가요? 사람을 망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은 돈의 종노릇하고 있지요. 명예와 권력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돈과 명예와 권력의 종노릇하고 있다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힘쓰고 있고 이를 위해서 때로 악을 행하며 때로는 잔혹하게 죽이기까지도 하잖아요.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이 자유하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자유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성령의 은혜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세상 어떤 악에 대해서도 굴하지 아니하며 담대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착한 일을 합니까? 교회에 부흥을 삼아하며 하나님 일에 열심입니까?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코스모스 교회 황인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더 상세한 설교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황인철 목사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군 하이면에서 농촌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동현 목사님입니다.
1: 사도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고난이 많았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왔을 때에 성령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내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교회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은 전도가 안 됩니다. 여기는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매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비록 시골에 있지만은 시골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신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 하이교회 김동현 목사님이었습니다.
2: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말과 행실로 세상이 예수님을 오해하게 한 죄를 용서하소서.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의 본을 보였던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처럼 우리의 신앙이 가정의 일상과 삶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순전하게 전수되게 하소서. 자녀들에게 세상의 경쟁과 성공이 아닌 정직과 성실이 더욱 중요한 가치임을 먼저 가르치게 하소서. 세상의 속도와 눈앞의 성취보다 영혼의 단단함을 먼저 쌓아가도록 자녀들을 향한 부모 세대의 기도와 헌신이 더욱 깊어지게 하소서. 갈등과 상처로 무너진 가정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부부와 부모, 자녀 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소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며 감사를 회복하게 하소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이키게 하시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켜주소서. 자극적인 미디어와 스마트폰에 마음을 빼앗긴 자녀와 부모들을 일깨워 주셔서 이 시대를 이길 영적인 분별력과 절제력을 갖게 하소서. 전자기기를 내려놓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소통하며 사랑의 온기를 되찾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고난 속에 실패하고 낙심할 때도 감당할 능력과 이길 힘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수원시립합창단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7월 29일 수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2부도 역시 생방송으로 함께 달릴게요. On air, on air. 여러분들과 함께 파이팅 있게 열어가는 뿜뿜 라디오 2부. 여러분들의 격한 청취, 격한 참여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M 98.1MHz, 센수 FM 92.5MHz 어플리케이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문자 참여,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방송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참여라는 거는 뭐 퀴즈 정답 맞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또 DJ에게 하고 싶은 말 이런저런 이야기들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특별하게 예 방송 중에 모시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366님 아이들이랑 영화 보러 와서 끝까지 못 들어서 너무너무 아쉽네요. 제 이행 이행시는 방송이 된 건가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1부에서 천국으로 이행시를 한번 달려봤는데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2366님께서 천국은 국, 국어도 영어도 수학도 못해도 예수님만 믿으면 갈 수 있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아 잘했네. 네, 순수하다 아주 순수하게.
1: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0: 이거 조용필 형님 아니에요? 이거.

순수하게 부르려고 그랬는데 조용필 형님이 됐네. 예. 어쨌든 예, 돈으로도 못 가고 국어 영어 못해도 괜찮아요. 수학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예수 이름을 높이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최희원 함께하고 있고요. 이은혜띠, 김미영띠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수아 2부도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김지태띠, 스마일아저씨, 그리고 4680-4856님, 7110님도 함께하고 있고요. 아, 우리 4680님도 입장을 맞춰주셨고, 윤병영씨, 지훈의 가족도 아기와 드라이브하면서 참석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디로 드라이브 가는데요? 어디가 좋은데요? DJ 화난 거 아니에요. 정말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항상 드라이브를 DJ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좋아하고 얘도 찬양 들으면서 촤악 길을 촤악 달리는, 밖은 더워, 촤악 시원한 에어컨에서 촤악 달리는 그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항상 이제 드라이브를 할 때 어디로 가면 좋을지 어떻게 찾아야 될지 요게 참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알려주세요. 좋은 드라이브 코스 있으면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뿜뿜 정보통이잖아 여기가. 예,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께서 많이 많이 나만 알고 있는 그 고급 정보들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병옥, 45분 내내 까였는데 2분은 놀러가 버릴까?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까이도 아니에요. 내가 까였지. 응? 아주, DJ가 그 이행시 한번 하고 나서 아주 그냥, 예, 지금 거센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예, 최악이라고 막, 예? 얼마나 DJ를, 마음을 공고하게 했는지 말이야. 그래도 고마워요.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것만이 저도 너무너무 고마운 거지. 예, 드리는 그런 걸로 예, 상심하거나 그럽니다. 자, 주차약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자은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고신교단 전국 어린이 영성 캠프를 통해서 큰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과 찬양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라고 남겨주시면서 찬양 시간에 찬양 인도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 뿜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우리 또 그 영성 캠프 어린이 영성 캠프 그 찬양 인도자세요. 우리 나는 자은이다. 나 자은 씨가 우리 뿜뿜 라디오 가족분들이 이렇게 또 예 중요한 직 요 직에 계십니다. 예, 정말 중요한 우리 어린이들을 어린이들과 하나님 그 은혜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나 자은 씨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잠깐 쉬는 시간에 뿜뿜 라디오 듣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그 우리 나장은 리포터 계속해서 그곳 현장 상황, 현장의 분위기, 현장의 느낌들 많이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그 현장의 열기 계속해서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자, 승기 증승기 2부도 출석 체크. 지금 현재 드라이브 중인 윤병영씨 100일 넘은 아기와 너무 더워서 걸어줄 수는 없어가지고요 더운 날 마트 쇼핑으로 진해까지 왔습니다. 아, 진해 마트까지 좋은데 있어요? 하만 입곡 국립공원 좋아요. 큰 호수가 매력적이고요. 보트도 탈 수 있어요. 라고 입력해둘게요. 하만 입곡 국립공원. 어렵네 발음이. 자, 정수아 임낭해수욕장 드라이브 코스 추천합니다. 고급 정보인

The Worship April의 주와같이 길 가는 거 찬양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향기로운 나무가 찬양해요. 살아계신 주. Living 주. 기세.

자, 뿜뿜 라디오 2부도 생방송으로 함께 합니다. 문하시면 샵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어서들 입장하세요. 조평래 김혜진 씨 잘 오셨네.

향기로운 나무에 살아계신 주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7월 29일 수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시간 10시 19분이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리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29일 수요일 오늘이죠. 11시에 경남 길해 김해 밀양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 발효 예정입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를 해 주시고요. 야외 활동 및 외출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꼭 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가족의 안전 그리고 이웃의 안전을 꼭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린 재난 방송이었습니다. 이제는 폭염 중대 경보까지 내려진다고 합니다. 이게 폭염 경보를 지나서 이제 중대 경보까지. 이게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그런데. 여튼 그 여러분들 이런 때에 그 건강과 안전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정성기 씨도 몸이 익는다라고 또 남겨주셨는데 진짜 그래요. 지금 거의 뭐 바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최대한 외출이나 야외 활동은 좀 삼가시는 것이 좋고요. 불가피하게 좀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늘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쉬어주시는 거, 일정 시간 동안 쉬어주시는 거 이거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이 여름이 그 갑자기 확 더워진 것 같아. 그죠? 뭐 장마인데 뭐 약간 그 비가 언제 올지 모르겠다 뭐 이 얘기 하고 있다가 그리고 유럽은 난리인데 이번에는 그 우리 아시아 쪽은 조금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시원한 여름이 있었나 근래 이랬는데 갑자기 확 더워져가지고 뭐 저기 밀양 뭐 경주 뭐 이쪽 경북 지역은 막 39.8도 뭐 이러고 있고 그죠? 예. 저희 지금 경남 지역도 36도 뭐 이렇게 지금 그 예보가 돼 있는데 어쨌든 그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꼭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여러분들의 문자들 또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있나요? 드라이브 코스들 또 많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요 드라이브 코스 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만 입곡 국립공원이라고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정정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6609님께서. 하만 입곡 군립공원이라고 합니다. 군립공원. 예. 국립공원이 아니고 군립공원이라고 합니다. 자, 또 임랑해수욕장 드라이브 코스. 요거 아주 고급 정보라고 요거. 네, 알려 주셨고요. 요거 말씀해 주신 곳은 꼭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만 입곡 군립공원도 제가 검색을 한번 해 봤는데 아, 좋네. 예, 좋네. 예쁘네. 너무 예쁘고 그냥 한번 가본 것 같기도 하고, 예, 기억이 선명하진 않은데, 여튼, 가본 것 같은데, 예, 여튼, 요즘에 이런 데가 좋더라고요. 이런 뭐, 저기 군립공원들, 뭐, 산책하는, 이런 데가 참 좋더라. 예. 계절의 변화를 다 느낄 수가 있고, 그죠? 하나님의 솜씨들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정취를 가진 곳이 참, 요즘은 참 좋다 싶더라고요. 예.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고맙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고요. 허정인 씨 입장 맞춰주셨고 조혜선님 어제 무릎 수술하고 병원입니다. 재활까지 한 달여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매일 뿜뿜 정주행 할 거예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야, 무릎을 이제 또 회복하기 위해서 한 달이나 한 달 오래 걸리네요. 예. 이제 그 긍정적인

암들. 예, 나의 무릎에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야. 무릎아 무릎아 나의 무릎아. 너는 더욱더 튼튼해질 것이야. 얼른 나을 것이야. 아끼고 사랑해주고 또 이렇게 어루만져주세요. 그러면 빨리 낫습니다. 아시겠죠? 그 이제 그거 있잖아요. 그 저기 실험한 거 식물에다 대고 그 고운 말, 바른 말, 사랑이 가득 담긴 말. 그 이제 약간 추후에 이제 그 조작이 있었다라는 뭐 어떤 그런 썰도 있는데 어쨌든 그 예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식물이 아니라 나의 몸이니까 예 나의 몸이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가짐이 더욱 더 우리의 신체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 기대를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 예, 함께 탑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뿜뿜 라디오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달려가고 있나요? 예, 1648님도 오늘도 고정하고 일하면서 열심히 즐겁게 듣고 있다라고 남겨주셨고 조병래씨 오늘부터 휴가여서 아내랑 같이 듣고 있습니다. 맨날 따로 듣다가 같이 들으니까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또 따로 또 같이 아 이렇게 또 삼삼오 또 모여서 들으면 더 재밌는 극동방송 뿜뿜라디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0: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1: 7월 29일 수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서머 스페셜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더 뜨거운 우리끼리 도래끼리 가족끼리 코끼리 들끼리의 만남들, 우리의 열정들, 주를 향한 우리의 뜨거운 사랑을 가득 담아서 함께 달려가고 있는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10시 29분이다 이런 말씀 전에 올리면서, 자,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이 남자가 쓱 스튜디오에 왔네요. 예,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전파수 기사 팔로우업 센터, 예, 덕수 이덕수 팀장 인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DJ님께서 그 제 소개를 조금 이렇게 건성으로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1: 아, 또 무슨 말씀이세요? 건성이라뇨. 예, 지성이에요.
2: 아니, 뭐야 이거.
1: 아, 자,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전파선 교사님들의 이야기, 우리 청취자들의 이야기 끌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2: 알겠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분한분 끄집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방송이라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고 실제로 어떤 설문조사를 하는 것처럼 다가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비밀을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저 이덕수가 감쪽같이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오늘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면서, 자, 오늘 어떤 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한번 골라주시죠.
2: 이덕수 팀장이 간다 요 코너 자체가, 예, 누구에게 전화가 갈지, 예,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저도 몰라요. 예,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전화가 갈 거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굉장히 저도 궁금해집니다.
1: 말이 기네요. 빨리 하세요.
2: 알겠습니다. 아니, 저 한 주만에 나왔는데 좀 얘기 좀 하면 안 돼요?
1: 안 돼요.
2: 알겠습니다. 자, 이분께 전화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분께 전화를 드려보게 될지, 예, 이분께 전화를 드려볼까요? 들어갑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만나가 보게 될지요? 아, 좋은 찬양이네요.
3: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2: 이렇게 많이 들을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후렴까지. 아니네요. 예. 너무 잔잔한데. 예. 3, 2, 1. 실패. 아, 이분께서는 전화를 받지 아니하셨네요. 예, 아쉽습니다. 아, 지금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면 선물까지 드리고 있는데, 에, 이분께서는, 예, 놓치셨네요. 네, 자, 다음 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이분께 전화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들어갑니다. 자, 저보고 자꾸 성대 살쪘다 그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 아니에요. 성대 살이 왜 찝니까? 자, 다음 분 어떤 분일지요? 다들 바쁘신가요? 자, 지금 전화가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응답이 없네요. 자, 저 오랜만에 나왔는데, 한 주 만에 나왔는데 제 전화를 이렇게 안 받으시... 3, 2, 1. 실패!

다음 분께 바로 전화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심할 시간이 없어요. 네, 상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주어진 지금 이 피가 계속 쳐다보고 있거든요. 네. 마지막이다 이런 눈빛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마음이 자꾸 조급하네요.

0: 여보세요?
1: 예.
0: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창원극동방송 전파송교사 팔로업 센터고요. 예,
1: 예.
0: 저는 덕수덕수 이덕수 팀장이라고 합니다.
1: 예.
0: 반갑습니다.
1: 예.
0: 예, 잠깐 전화통화 괜찮으신지요?
1: 예.
0: 예, 몇 가지 설문조사를 좀 실시할까 싶은데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1: 감사합니다.
0: 아, 예. 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전파선교사 여러분들께서 어떤 청취 형태를 지금 가지고 계신지 좀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받으신 귀하의 연령대와 또 거주하시는 지역, 조남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1: 저는 60대고요.
0: 예.
1: 대전이에요.
0: 대전이시고요.
1: 예.
0: 예. 아, 조남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이민승 권사.
0: 조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죄송합니다.
1: 김윤선.
0: 아, 김윤자 선자.
1: 아니, 인자. 윤선.
0: 아, 알겠습니다. 자, 김 권사님. 예.
1: 예.
0: 예. 아, 너무 반갑고요. 아니, 어떻게 대전에서 이렇게 또 함께 해 주십니까? 창원극동 방송을.
1: 저희 남편이
0: 예.
1: 네, 얼마 전에 창원 극동방송 재밌다고 여기 네,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0: 아이고, 그러셨군요.
1: 그래서 재밌다고 제가 하루 종일 들었는데 너무
0: 예.
1: 재밌다고
0: 예예.
1: 지금은 아예 그냥 고정했어요.
0: 아,
1: 대전 극동방송 30년 들었거든요.
0: 아, 30년을 대전 극동방송을 들으셨는데.
1: 예.
0: 아, 그런데 지금 예 그거를 물리치고 창원 극동방송이 지금 주파수를 고정. 아, 지금 자리를 펴셨네요.
1: 예, 뿜뿜 라디오 너무 재밌어요.
0: 아, 아이고, 콕 집어서 또 뿜뿜 라디오라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1: 아, 지금 저와 계속 이어폰 끼고 듣고 있어요.
0: 아이, 그러셨군요. 아니, 뿜뿜 라디오에 우리 권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매력은 뭡니까?
1: DJ 권. 님께서
0: 예.
1: 너무 재미있게 신나게 막 이렇게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0: 예, 예.
1: 나이가 이제 60대인데도 너무 재밌어요.
0: 아, 그러시군요. 예. 아니 저는 예 저는 또 아 귀엽다고요?
1: 아이고.
0: 아이고 제가 또
1: 신세대로 왔어요. 신세대.
0: 아, 신세대적인 감성으로. 예,
1: 네,
0: 아, 귀엽게 진행하시는
1: 있어요.
0: 그 PD 이름이 네, 뭐예요?
1: 상황도 잘하시고
0: 예, 그 DJ 이름이 뭐였죠? DJ 이름이?
1: 이건수 DJ님.
0: 아, 이건수 DJ. 아, 이건수 DJ. 예.
1: 아, 재밌어요.
0: 예, 제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예.
1: 해드릴게요.
0: 예, 이건수 PD한테 제가 잘 전달을 하도록 하겠고. 아니, 뭐
1: 예.
0: 너무 좀 철썩거리거나 그러지 않던가요? 방송이 좀.
1: 아니요, 너무 재밌어요.
0: 아, 그래요. 예, 쓱 한번 끄집어내 보려고 그랬는데.
1: 매너 좋은데요.
0: 아, 그렇군요. 예. 아, 이거는 네. 저는 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예.
1: 찬양을 한 번씩 이렇게 코러스를 하실 때,
0: 예예.
1: 다른 분이 찬양하실 때,
0: 예.
1: 한 번씩 중간중간 코러스를 때 너무 매력 있어요.
0: 아, 매력이 있다. 아, 아, 저는 좀 시끄럽던데, 예, 좀 매력 있게 들어주시네요.
1: 아유,
0: 예,
1: 고맙습니다. 시간 동안 너무 재밌어서 아유, 행복해요.
0: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잘 전달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1: 예.
0: 아, 또 제가 아, 이덕수 팀장이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0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60대면 아, 찬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예.
1: 네, 맞아요.
0: 예, 찬양하고, 또, 몸 흔들고, 그러기 딱

0: 쫓나니까 그죠? 무릎 조심하시고요.
1: 쑥스러움을 많이 타서.
0: 아, 그러시군요. 예.
1: 예.
0: 아,
1: 자, 좋아요. 듣는 거.
0: 예. 김권사님.
1: 예.
0: 아니, 우리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극동 방송이 지금 서머 스페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1: 예.
0: 아, 평소에 이제 그 요즘에 흘러나오는 극동 방송에 흘러나오는 찬양 중에 유독 마음에 예. 콕 박힌 그런 찬양이 있습니까?
1: 지선 전도사님의 예. 감사.
0: 지선님의 감사.
1: 예.
0: 아, 이게 왜 마음에 확 와닿던가요?
1: 그럴 때마다 제가 살면서 어려움도 있었고 그랬는데
0: 예.
1: 이게 지나고 보니까는 그게 다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0: 예. 그렇군요. 예.
1: 그래서 네, 모든 것이 감사인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항상 제가 은혜 받고 있어요.
0: 그러시군요. 아니 그러면은 예. 극동방송을 뭐 창원극동방송은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대전극동방송까지 예. 하면은 뭐 30년이 훌쩍 넘으셨잖아요.
1: 예.
0: 예, 극동 방송을 들으면서 어떤 생긴 삶의 뭐 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1: 믿음이 더 강해진 것 같고요.
0: 예.
1: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0: 아, 전도하고픈 마음이 생긴다.
1: 선교사한테 알려줬어요.
0: 아.
1: 선교사도 하면서.
0: 예.
1: 전파 선교사도 오래 됐어요. 가족이 그때. 해가지고.
0: 아, 그러셨군요.
1: 네, 그래서, 네 너무 아주 어려웠고.
0: 극동 방송을 듣게 함으로써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1: 네, 믿음도 더 굳건해지는 것 같아요. 그 때마다. 네. 마음이 편할 때도 밤에 잘 때도 11시, 12시까지 계속 찬양 들어요. 텔레비 안 보고 요즘도.
0: 아, 텔레비 안 보고.
1: 아니 제가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0: 예, 예.
1: 그 새로 나온 찬양들을 많이 틀어주시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도 이제 제가 평상시에 극동방송에서 새로 나온 곡을 많이 듣고 있는데 따라 부르기가 좋더라고. 교회에서 또 그 찬양을 부르시면
0: 예 그렇군요. 네. 아니 우리 피디들한테 피디님들한테 제가 특별히 이건수 피디한테는 그 새로운 찬양들 좀 많이 들려드리라고 제가 얘기를 해놓도록 예. 하겠습니다.
1: 예, 제가 찐팬이 됐어요.
0: 아, 찐팬이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유, 제가 다 기분이가 예. 좋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자,
1: 예.
0: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그 이건수 PD한테 그 음성 편지 한번 띄울 수 있는 시간 한번 드릴게요, 제가. 요거 녹음해가지고 이건수 PD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1: 이제 이건 PD님, 이 방송 프로그램 들으면서 제가 요즘에 행복하고 또 마음이 기쁘고 너무 재미있고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듣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0: 제가 알리고 계속
1: 응원하겠습니다. 기재님, 감님, 기재님 항상 감사합니다.
0: 아유, 아 이것도 뭐 들으면 아주
1: 갑자기 말씀하셔서 제가 예.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0: 아 근데 이게 아주 그냥 진심이 확 묻어 나오네요, 권사님. 예, 제가 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갑자기 전화오셔가지고 제가 네.
0: 예,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설문조사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제가 예. 소정의 선물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예, 끝으로 혹시 권사님 또 방송 통해서 듣고 싶으신 찬양 있으십니까?
1: 지선 전도사님의 감사.
0: 아, 아까 그 찬양 함께 들어볼까요?
1: 예.
0: 예, 좋습니다. 예.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이건수 PD한테 지금 예. 전부 넣었어요. 예. 지선 감사 아이고. 틀어달라고. 예, 전부 넣었습니다. 자,
1: 예,
0: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예, 예 대전 예. 극동방송의 비밀로 하겠습니다. 대전극장에서 비밀 날 테니까 안심하시고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1: 예, 감사합니다.
0: 예,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
1: 예, 고맙습니다.
0: 네.
1: 안녕하세요.
0: 네, 이덕수였습니다.
1: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0: 예,
1: 고맙습니다.
0: 예.
1: 예. 여기까지 만들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계속해서 이제 전화를 이게 끝까지 그 배웅을 해주시는 아름다운 우리 권사님과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대전에서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김 권사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자 극동 방송을 들으며 믿음이 자라나고 나아가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고 나눠주신 우리 권사님의 고백. 감사. 우리 또 누군가에게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늘 인사를 드리죠.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다고요. 주가 인도하신 극동 방송을 듣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많이 많이 듣게 해 주십시오. 감사.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자, 지선의 감사 찬양 함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7월 29일 수요일 아침 오늘도 뿜뿜 라디오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의 끝곡 백하슬기의 감사송 띄워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시다. 주로 인해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뿜뿜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영원히 기억될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사진으로 만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70년 동안 복음을 전해온 극동방송, 그리고 30년의 시간을 함께한 창원 극동방송. 빛바랜 흑백사진 속 첫 출발의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발자취까지, 그 은혜의 여정들을 한 장 한 장의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사진 한 장에 담긴 복음 전파의 열정과 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그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7월 27일 월요일부터 8월 7일 금요일까지 2주간 창원 극동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체 관람은 전화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지난 70년의 이야기, 그 감사와 감격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의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

0: 이제 더위가 중턱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개를 넘으면 선선한 바람과 함께 숨쉬기 수월한 시간이 오겠는데요. 모든 상황에는 완벽하게 밝거나 또 완벽하게 부정적일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지만 가을을 꿈꿀 수 있음에 기다림에 대한 슬레임이 우리의 삶의 밝은 면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밝은 면을 찾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생각해보는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 윤현숙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만나는 소망의 기도 샵 0981 우물정 0981로 지금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실 목사님은요, 마산 세강교회 김일용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의 삶의 현장이 지금 현재 밝은 면은 어떤 면일까요?
1: 아,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 주셔가지고 네. 저는 이게 걸을 수 있다는 것, 네. 산책할 수 있고 네. 산책하면서 이렇게 찬양 들을 수 있고 저는 이게 감사로 다가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0: 네.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것,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밝은 면으로 작용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수없이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 목사님께서 저희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길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 절박한 기도 제목,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권능에 힘입어서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다움을 펼쳐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0: 아멘.
2: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0: 오늘 첫 찬양으로는요,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찬양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21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소망의 기도 애청자인 권사입니다. 딸과 손주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딸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 서먹서먹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모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딸이 다시 교회에 나가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관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6학년인 큰 손자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게임에 너무 빠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손자를 붙들어 주시고 이 가정을 지켜주시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1: 네. 네. 안타깝습니다. 그죠?
0: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딸과 어머니 사이입니다.
1: 그렇습니다. 예. 또 우리 손자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데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둘러12님의 기도의 소원들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멋진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둘둘12님께서 올려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께서 사랑하는 딸과의 관계 또한 손주들과의 관계 하나님 지켜볼 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로 특별히 부모와 이 자녀 이 관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데 한 둘둘일님의 가정이 복음의 가정이고 은혜의 가정이고 축복의 가정이고 명문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딸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하나님 이 어려움과 아픔이 조속한 시간 내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엎드려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이 기도의 소리가 사랑하는 딸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이 딸은 이 어머니의 기도의 소리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신앙의 자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둘둘일님의 가정이 멋진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0: 아멘.
1: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멋진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귀한 시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또한 사랑하는 손자가 있습니다. 6학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하여서 모든 젊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과정들에 있습니다. 모든 가정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에 이 손자로 통하여서 이 할머니의 걱정, 근심, 염려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사랑하는 손자와 함께하여 주시고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가정들 속에서 이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치료받고 회복되어져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평강의 은혜를 둘둘일님에게 부어주옵소서.
0: 아멘.
1: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예, 432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제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함은 손주원입니다. 전립선 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면역이 약해서 방사선 치료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도 간절히 기도드려오니 동생의

0: 면역이 속히 회복돼 다시 치료를 이어가고 온전히 나을 수 있도록 소망의 기도 용사분들께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형제지간에 사이좋게 지내며 또한 간구의 소원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1: 이 절박한 기도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이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형으로서 옆에서 지켜볼 때에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전립선 암으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동생 손주원 하나님 만나주시고 치료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의료진의 손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치료의 길들을 열어주셨는데 현재 하나님 모든 치료가 중단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너무 약화해서 어떤 치료도 받을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이 사랑하는 동생 손주원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들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요할라파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걱정 근심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랑하는 나의 동생 주원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면 이 모든 가정이 회복되어져서 방사선 치료가 다시금 시작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모든 놀라운 이 치료의 절차와 과정들이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예, 708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재정에 대해 경외감을 가지고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빚 문제로 남편이 몹시 힘들어하고 있어 주님께서 저희 가정에 재정을 붙드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소망과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내일 친정어머니께서 PET, CT 결과가 나옵니다. 복수가 차고 입이 서서 식사를 못하시는데요. 약을 드시고 증상이 개선돼 편안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1: 물질의 문제와 친정어머니의 건강의 문제가 겹쳐 있습니다. 그렇죠?
0: 네.
1: 하나만 오더라도 힘든데. 잘 견디시는 가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7087님의 가정에 어려움이 직면해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물질로 인하여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 절박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 7087님의 가정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남편이 이 문제로 인하여 걱정, 근심,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동서남북이 가로막혀져 있지만 하늘은 열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의 소원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7087님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이 물질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소망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통하여서 길들이 열려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0: 아,
1: 답답한
0: 네.
1: 마음이 있고 어려운 마음이 있고 힘든 마음이 있지만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평강이 찾아오게 하시고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의 은혜를 통하여 7087님이 힘을 얻는 놀라운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또한 친정엄마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할 정도로 복수가 차고 입이 서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가정들에 있습니다. 또한 CT 결과가 나오는 가정들에 있습니다. 이 모든 가정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손길들을 통하여 이 친정엄마가 회복되어져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0: 를 쉬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예, 950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딸과 신랑의 시력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요. 특히 딸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주님께서 두 사람의 눈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올해 대출금 문제가 잘 해결되고 공동 명의로 된 집도 좋은 임자를 만나 매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0: 시력이 참 중요한데, 그죠?
1: 네.
0: 앞을 잘 보고 이렇게 하름 일을 하는 감당하는 게 참 중요한데, 이 고통이 조속한 시간 내에 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신랑과 남편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시력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먹는 약을 통하여 의료진의 손길들을 통하여 이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9507님의 가정,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딸이 이 눈 건강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또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 속에서 대출금 문제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삶의 저항들 속에서 잘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정들 속에서 현재 공동 명의로 되어져 있는 이 집도 매매를 하여서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들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어려움에 찾아오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아버지, 매매가 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9507님이 모든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길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예, 765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창원중앙교회 영유아부를 섬기고 있는 부장교사 정명권 집사입니다. 저희 부서에 새 친구로 온 장연사라는 아이가 피트 홉킨스 증후군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장이 늦대다고만 생각하다가 판정을 받은 후에 연서 부모님이 많이 낙심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를 지으신 분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연서의 모든 염색체가 정상이 되게 하시고 부모님께는 또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0: 사랑하는 집사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부장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아멘.
0: 그렇게 잘 섬기는 가정들 속에서 우리 연설을 만나서 기도 제목 좀 더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읽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영유아부를 맡아서 섬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부장으로 섬기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가정들에 있는데 이 새 친구가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장연서 새 친구가 찾아오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호킨스 증후군 판정을 받아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 연서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함께 사역하고 있는 선생님들, 교사들, 친구들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간구의 소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호킨스 증후군으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연서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고쳐주시고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의 가정들에 있는 모든 이 아픔의 근원들이 다 제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앞을 못 보는 자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자도 또한 살려주셨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정에 이 은약의 자손을 허락하신 우리 장연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염색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신 가운데 치료함을 받는 가정들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절박한 마음, 간절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족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함께 영화부를 섬기고 있는 그런 모든 교사들,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삶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영요아부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힘써 섬겨내기에 놀라운 그런 기적

0: 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성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나음을 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욱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연세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예, 여러분들께서는 생방송으로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에는 수많은 예, 기도의 용사들이 함께합니다. 합심하여 올려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듣고 다시 기도 제목 이어갈게요.

0: 네, 다음 기도 제목은요, 711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경희 언니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차 항암과 간 문맥 색전술을 마치고 7월 28일 아산병원에 입원하여 7월 30일 대장 및 간 담도 암 수술을 받습니다. 언니가 두려움을 이기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수술이 안전하게 잘 진행돼 암이 깨끗이 제거되며 합병증 없이 빠르게 회복되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여러 가지 암 수술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래도 12차까지 왔으니까 네. 쉽지 않은 일들인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희 언니를 위해서 7110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소망합니다. 12차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입원하였고 또한 내일 7월 30일 대장 및 간담도 암 수술을 받게 되어집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차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맡길 때에 어르신의 손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0: 저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고쳐줄 줄 믿습니다. 아멘. 확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경희 언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음을 입는 축복의 현장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수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입어서 깨끗하게 제거되어지고 또한 합병증 없이 빠르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랑하는 경희 언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 이번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예, 030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오빠가 딸기밭에서 약을 치시다가 쓰러져 소천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에 유교적의 슬픔이 큰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와 평안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조카가 8월 4일 해양경찰 면접시험을 앞두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꼭 합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2: 무더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르신네들이 그죠 밭에서 일하다가 이런 일을 많이 당하시는 분, 그죠? 안타깝습니다.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0302님의 오빠가 딸기밭에서 약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로 인하여 모든 유가족들이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은혜를 모든 유가족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우리는 한치 앞의 일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1: 아멘.
2: 갑작스러운 이 소천으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힘을 얻는 모든 유가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또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조카가 이제 8월 4일 해양경찰 면접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필기시험에서는 좋은 결과를 보게 하셔서 이제 면접시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면접시험을 잘 준비하여서 사랑하는 조카가 합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준비하는 가정들 속에서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지혜도 책임져 주시고 모든 답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예, 8055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봉미진 집사입니다. 공황장애와 수면장애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붙드시고 치유해 주셔서 다시 예배의 자리와 전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2: 강구에서 온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1: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봉미진 집사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현재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공황장애 또한 수면장애로 인하여서 삶을 살아가기에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진 대로 손길을 통하여 먹는 약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뭐 약을 먹을 뿐만 아니라 운동도 하며 찬양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봉미진 집사님을 만나주시고 봉미진 집사님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이 공황장애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봉미진 집사님을 만나 주실 때에 이 삶의 정황에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들이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멋진 집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0: 약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음식물을 섭취하며 어르신의 손길들을 통하여 약을 복용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고침의 시간, 나음의 시간을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전폭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삶의 정황들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멋지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전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예, 917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아빠 강봉철, 언니 강나영, 남동생 강관효, 여동생 강아름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주님 안에서 한 믿음의 가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하나님 아버지, 9178님께서 간구의 소원들을 주셨습니다. 아빠, 언니, 남동생, 여동생, 하나님 기도한 그대로 나 자신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며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삶으로 나 자신이 먼저 가족 구성원들에게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그대로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담아낼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들이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복음을 만나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놀라운 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상구2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건방으로 노방전도하시는 포항 죽장 정자교회 박상국 목사님과 김명자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 분의 헌신적인 전도와 사역, 그리고 매주 뜨겁게 드리는 금요기도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자교회를 통해 몸과 마음이 아픈 많은 영혼들이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일단 정자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예, 존경합니다. 사역의 현장에 귀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정자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전도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박상국 목사님과 김명자 사모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1: 아멘.
0: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영육의 강건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 목회의 현장에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예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권능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온 성도들과 합심하여 몸된 교회를 섬길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유로 특별히 건방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자교회에 있는 주변의 모든 이웃들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힘을 잃지 아니하고 이 사역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예, 921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74세인 친정오빠가 요즘 친구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자 마음이 많이 약해지고 평소와 달리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많이 약해지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은행에서 큰 돈을 대출받아 매달 이자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라 집과 밭을 내놓았습니다. 매수자가 없어서 애타고 있는데요. 속히 매도되어 빚에서 노임을 받도록,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의 영이 임하여 강력하게 기도하며 힘을 얻어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0: 아멘. 네, 간구의 소원들의 답이 기도의 제목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빠가

0: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여서 잘 돌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921호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친정 오빠가 있습니다. 74세입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동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많이 약해지다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경향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오빠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 간구의 소원들을 올려드리고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이 살아날 때 하나님 지금 직면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큰 돈을 대출받아서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 집도 내놓았고 밭도 내놓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매매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과정들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 또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오빠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해결함을 받는 놀라운 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 네.
0: 그리하여서 신앙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멋진 친정오빠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예,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장흥국동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마산세관교회 김일용 목사님, 제작의 김형준 PD, 저는 소망의 기도의 또감사교회 윤현숙 사모였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예수는...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매주 이 시간은 하늘 꿈 우리 교회 김주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작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끝을 맺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게 시작했지만 실패를 딛고 일어나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았지만 마지막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말씀을 붙들었고 기도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따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세상 누구도 가지지 못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고 자신의 왕궁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열왕기상 11장에 오면 이 솔로몬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이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솔로몬의 타락한 세 가지의 이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솔로몬은 그 사랑하는 대상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변하면 신앙은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단어를 주목할 수 있죠. 바로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사랑했는지가 그의 삶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처음 솔로몬이 사랑했던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솔로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도 보면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서게 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향했다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의 가장 큰 문제는 지혜가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시작은 언제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돈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지고 사람의 인정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내 뜻과 욕심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잘 돌아보고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자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바로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예배가 무너집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이제는 우상을 위한 산당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 말씀처럼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였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뀌니까 예배의 대상도 바뀌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에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자리 잡으면 결국 그것을 섬기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한 분을 높이고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을 나는 만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먼저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솔로몬이 타락하자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두 번이나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돌이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씀도 듣고 책망의 말씀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결국 여러분, 솔로몬의 타락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졌고 그 사랑의 대상이 변했고 예배가 무너지게 됐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돌려라. 세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잘 섬겼다고 해서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환난과 고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풍요로운 삶, 부귀영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오히려 사랑의 대상을 변하게 했고 우상을 섬기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여 정욕과 유혹에 넘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0: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과 생명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마음에 있는 헛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하늘 꿈 우리 교회 김주한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546-7728번, 055-546-7728번 하늘 꿈 우리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055-269-9810번 장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진해구 송학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 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 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 주관 제95차 전국여름연찬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부르신 곳에서 복음의 삶을 새롭게 라는 주제로 김해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경남지역 학교와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6320-547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한길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여름 말씀 사경회가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공진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546-543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특별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2026년 극동방송 주제 3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1: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주세요.

0: 7월 29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국내외 다음 세대를 초대해 영적 회복을 도모하는 국제 성령 컨퍼런스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교회는 지난 27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하나님의 꿈을 주제로 한 국제 청소년 청년 성령 컨퍼런스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집회에는 16개국에서 온 해외 참가자 70여 명을 포함해 1,500여 명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참석했습니다. 이기용 담임 목사는 설교를 통해 우주보다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불을 받아 잠재력을 발휘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신길교회 측은 동시통역과 항공권 후원, 숙식을 지원했으며 네팔에서 참석한 미리암 씨를 비롯한 해외 참가자들은 한국교회의 사랑을 경험하고 고국으로 돌아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광복회와 한민족평화나눔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독립운동 정신계승과 미래세대 양성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합니다. 광복회와 한민족평화나눔재단은 어제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관에서 독립정신계승과 선양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한민족평화나눔재단은 독립운동가들의 헌신과 희생을 후대에 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으며 광복회 이종찬 회장은 이번 협약이 광복회 60년사에서 뜻깊은 순간이라며 참전용사 보훈과 독립운동가 선양에 힘써온 재단 측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양 기관은 앞으로 독립운동 정신 계승 행사 주관과 공훈 선양, 미래세대 양성,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가 6개 회원 교단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진행한 교회 내 성폭력 대응 현황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습니다. NCCK 여성위원장 김은정 목사는 지난 2000년대 초반 제작한 예방 매뉴얼의 현장 적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예장 통합과 기장, 기감 등 6개 회원 교단 임원진과 간담회를 거쳐 5년 만에 조사를 마쳤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각 교단은 성범죄 고소기간 10년 연장과 면직교육자 복직 제한 등 대응책을 마련했으나 법안 사문화와 예산 부족 문제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여성위원회는 징계 목회자의 타 교단 이동을 막기 위한 징계 이력 공유와 예산 현실화를 제안했으며 올 하반기에는 평신도 여성 대상의 신학 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내 주요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사용하지 않는 중고 전자기기를 모아 아프리카와 아시아 선교지에 목회자 및 청년들에게 전달하는 기증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 오륜교회는 아프리카 우간다 다니엘 선교훈련센터 청년들의 영상 편집과 10시간 거리의 현지 사역자 교육을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중고 노트북과 스마트폰, 태블릿 PC 수집에 나섰습니다. 서울 3.1교회와 GAP 선교회도 인도 사역자 천여 명 중 대부분이 2G폰을 사용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오디오 성경과 양육교재 활용이 가능한 중고 스마트폰 모금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바이블 칼리지의 주영철 목사는 북부 산악지역 소수민족 목회자 20여 명이 30만 원 상당의 중고 노트북이 없어 휴대전화로 온라인 수업을 받는 실정이라며 한국교회에 전자기기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경상남도는 계속해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33도가 되겠습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이희진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4분입니다. FEBC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2단 브레이커 단디 보이소이.
2: 그동안 단디 보이소에 나와 2단에게 휘둘릴 뻔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민망한 기운이 도는데요.
3: 안녕하세요. 아, 여기가 그 2단에게 넘어갈 뻔했던 사람들이 모인 곳 맞나요?
4: 아이고, 맞다. 아이고, 니는 누구?
3: 아, 저는 최민호라고 합니다.
4: 아, 민호, 민호.
3: 예, 저희 그 길거리에서 무료 성경 공부 같이 하자던 민 자매님한테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큰일 날 뻔했던 사람이에요.
4: 아이고야, 맞다. 아니, 누군지 알겠네.
3: 아, 예.
4: 그래. 아유, 하여간, 여자는 얼굴이 다가 아닌데, 예쁘다고 정신이 팔리면 되겠나, 안 되겠나?
3: 아, 절대 안 되죠.
4: 그렇지.
5: 아, 그러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봐야죠.
4: 어, 니는 누구?
5: 아, 저는 제대하고 해외봉사 가려고 했다가, 이단이 운영하는 봉사단체에 들어가, 고생하다가 나온.
4: 아이고야, 그 성우 아이가, 응? 그 2단 단체인 거 눈치채고 나오려고 했는데, 응? 안 놔주니까 뭐 직업군인 한다고 막 도망쳐 나온 그 청년 아이가.
5: 네, 맞습니다. 아우, 저의 이렇게 착하고 선하고 남을 섬기고 싶은 마음을 이용해서 그냥.
3: 아, 근데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어? 봉사하는 사진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여자분들한테 인기 좀 끌어보려고 한 것 같은데.
5: 아이고, 갑자기 목이 마르지.
4: 부끄러운 건 아나 보네, 응?
5: 아, 그러는 어르신은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0: 거?
1: 나? 내는 당당하지. 무료 건강방정 왔다가 기적의 젊은 에너지 음료수 준다고 뻥치는 걸 듣고 자리를 박차고 나온 오건사다, 오건사. 내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 막 홀리려고 말이다.
2: 응. 진짜 용감하시네요. 하여간 이단들은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고 착해 보이는데
1: 양의 탈을 쓴 늑댕기라.
0: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힘든 경험을 하셨네요. 하지만 이겨내고 교회로 다시 모셨으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 박수!
3: 아이고, 맞다 맞다, 잘했다. 우리 참말로 장하다. 응?
0: 이단들은 교묘하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약한 부분, 가장 갈급해하는 부분을 파고듭니다. 새로운 진리, 진정한 치유, 특별한 구원이란 이런 달콤한 말을 속삭이지만 그 끝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만드는 거죠.
2: 아, 맞습니다. 혼자 있으면은 딱 속기가 좋더라고요.
0: 자, 잊지 마세요.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해야 되고 진정한 도움과 위로는 교회에서 찾아야 됩니다. 연애도 건강도 교회가 바로 안전한 울타리입니다. 앞으로도 혼자 헤매지 말고 끝까지 교회에서 함께 합시다.
4: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건 우리가 발 딛고 선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 우리 주변에 숨어든 이단들을 모두
5: 단디! 단디!

복음 70년, 경남 30년. 영원히 기억될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사진으로 만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70년 동안 복음을 전해온 극동방송, 그리고 30년의 시간을 함께한 창원 극동방송. 빛바랜 흑백사진 속 첫 출발의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발자취까지, 그 은혜의 여정들을 한 장 한 장의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사진 한 장에 담긴 복음 전파의 열정과 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그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7월 27일 월요일부터 8월 7일 금요일까지 2주간 창원 극동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체 관람은 전화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지난 70년의 이야기, 그 감사와 감격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만나교회를 섬기는 엄태원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서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SNS에 거짓된 자신, 광고에 거짓된 약속,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거짓된 모습까지. 하지만 기독교인은 진실의 사람입니다. 말이 진실하고 행동이 일치하고 약속이 신실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와 사람들 앞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까? 당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십니까?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까? 작은 거짓부터 버리세요. 자녀 앞에서 거짓되지 마세요. 이웃 앞에서 진실하세요. 당신의 진실함이 당신의 신앙을 증거합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극동방송입니다.
0: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 성북교회 김원태 목사님께서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본문으로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독일의 한 남자가 독일에 있는 어떤 한 도박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막 결혼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신혼이었습니다. 그 앞에 결혼을 했었지만 좋지 않은 어떤 일들로 이별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재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신혼이었기 때문에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의 삶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이 남겼던 막대한 빚도 있었고 결혼한 지 5달 만에 신혼여행 와서 도박장에 있는 거 보면 이 사람도 도박을 많이 했겠죠. 자기가 가진 도박의 빚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건강도 안 좋아서 뇌전증 발작을 자주 일으키는 사람이었고 그의 전처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났던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감까지 짊어지는 삶의 온갖 종합적인 짐을 다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결혼 반지, 아내 귀걸이, 아내 그 결혼 때 입었던 옷들, 신혼여행 때 챙겼던 옷들 다 맡겨가면서 도박을 합니다. 그리고 도박할 때마다 매번 잃죠.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도박을 할 때마다 또 이럴 때마다 후회를 합니다. 후회를 하고 아내에게 편지를 써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습니다. 안 믿죠? 이 편지를 쓰고 또 도박을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는 뻔한 결말을 예상해요. 젊은 아내가 속았다, 사기 결혼 당했다라고 생각하고 떠난다거나 아니면 이 남편이 회개하고 극적으로 돌아서서 모든 것을 다 끊고 개과천선한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0: 텐데 그런 결말과는 전혀 다릅니다. 남자는 도박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도 남편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아내가 했던 일은 훨씬 이상한 거예요. 남편이 도박장에서 실패하고 돌아와서 그런 편지와 사과를 할 때마다 마치 처음 그 사과를 듣는 것처럼 사과를 다 받아주고 그를 용납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패브린, 마지막 결혼 반지조차도 전당포에 잡혀서 잃고 돌아온 남편을 똑같이 그대로 받아줍니다. 아마 이 사람에게는, 이 남자는 그렇게 참 쓸모없어 보이는데 이야기를 잘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내가 이 남편이 하는 이야기들을 구슬로 잘 정리를 해서 세상에 발표를 합니다. 이 남자가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의 말들을 그 아내가 안나인데, 안나가 옮겨 적어서 발표하는 책들이 도박사, 백치, 악령, 그리고 세계 명작으로 유명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작품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좀 주고받는 반응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드러내면 또 그 사랑에 합당한 반응을 해줘야 사랑이 유지되어진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 주고받는 반응이 제대로 오지 않으면 속았다거나 나만 일방적으로 손해본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일반적인 사랑과 달리 이 안나는 그런 세상의 사랑 방식에 종속되지 않았어요. 이 남자가 어떻든 내가 선택한 이 남자에 대한 나의 사랑을 한결같이 지켰습니다. 그 한결같음이 결국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을 거장의 반열로 올려놓게 되었죠. 오늘 우리가 이 간단한 예화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 호세아 3장이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안나가 보여줬던 그 사랑도 위대하지만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남편에게 어떤 재능, 말과 글을, 이야기를 잘 쓴다라는 재능이라도 발견했어서 그 사랑을 지켜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사랑은 이와 같은 가능성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절대 스스로 돌아서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존재였던 사람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 말씀, 사랑이 오늘 이 3장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도대체 그 사랑은 뭐며 우리는 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는 사랑은 무엇이며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 보시면 헛된 사랑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이스라엘이 드러납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호세아 3장 1절 시작.
1: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헌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0: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 이 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4번 등장을 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3번밖에 없지만 이 본문에 보면 즐길지라도 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었거든요. 그 4개의 단어가 둘둘 짝을 이루어서 대조를 이루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는 사랑, 세상적인 사랑이 하나고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언약을 따라서 베풀어 주시는 한결같은 사랑 두 가지가 대비를 딱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사랑한 세속적인 사랑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른 신을 섬긴다,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음녀가 타인에게 사랑을 받는다, 즉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맺게 되는 사랑, 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해요. 세 가지지만은요, 이 세 가지가 보여주는 것들은 하나같이 묵상해 보면 한 가지 특징으로 수렴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는 삶, 자신의 것, 언약 밖에서 자신의 것들만을 만족하길 바라는 그런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사랑이 한 가지 축을 이루어요. 특별히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건포도 과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건포도 과자니까 뭐 당시에 뭐 간식인가 보다, 달콤하고 맛있는 과자인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이 건포도 과자는 단순한 과자가 아니에요. 이 건포도 과자는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제사할 때 그 제사에 빠지면 안 되는 제물이 바로 건포도 과자였습니다. 그러니 이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의 자리에 지켜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뜻이에요. 칼빈은 이 본문을

0: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겉모양을 유지하지만 실제로는 우상 숭배가 주는 감각적인 즐거움과 세속적인 풍요에 취해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나는 몰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더 나쁜 것은 차라리 하나님을 몰라라고 했으면 나았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도 붙잡고 바알과 아세라도 같이 붙잡았던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은 하나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손에 쥐어지고 있는 인간적인 건포도 과자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진노하고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간음이라고 하는 불편한 단어를 도대체 왜 쓸까라는 생각을 생각해 볼 때 이와 같은 구조를 이해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로 표현하자면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같이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같이 일어나고 같이 아침밥을 먹고 같이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요 옆집 남자와 옆집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보면서 나는 부부로서 도리를 다하고 있으니까 이건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간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들이 사실 좀 익숙하고 편합니다. 구약에서 잠깐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신실한 모습을 제외하고 구약의 8할 이상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 이스라엘의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줘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역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지 라고 당연하게 생각이 됩니다. 에스겔서 16장 34절 보시면은요. 음란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놀라운 말이에요. 대가를 받지 않고 대가를 오히려 지불하면서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오늘 이 16장 34절 말씀 앞에 보면 31절에 보면 조금 불편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기 같지도 않다라고 표현합니다. 자기의 몸을 팔아서 경제적인 대가를 취하는 게 창기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가를 받아가면서 죄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다고요? 지가 지 돈 내주면서 자기 스스로 창기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돈을 내면서 값을 지불하면서 오히려 죄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훨씬 많은 것을 잃어가면서도 여전히 그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가는 어리석은 것.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거죠. 그냥 조금만 쉽게 생각해봐도 이런 삶을 사는 건 지혜롭지 못한데 왜 이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할까? 왜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걸까? 이 죄의 뿌리는 무엇일까? 야고보서는 이 어리석음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해줘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1: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0: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에 빠진다고 말합니까? 환경요? 아닙니다. 문제요? 아닙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욕심이래요. 이스라엘의 헛된 사랑은요 외부에서 강제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안의 욕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사기를 잘 보시면 돼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불법적으로 이민족들이 침략을 해서 그들의 강압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합니까? 우상 숭배를 먼저 해서 이웃의 침략을 받습니까? 자기가 먼저 죄를 짓잖아요. 강압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광야를 지켜주셨던 하나님도 너무 좋은데 그 땅을 400년 동안 지배하고 다스리며 풍요를 누렸던 그 신들의 주는 혜택도 나는 버리지 못하겠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과 두 가지를 동시에 좇으니까 자기의 욕심이 죄가 되고 그 죄 때문에 징계와 사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헛된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아야 돼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님의 이름을 나의 입에 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정작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일까? 아니면 나를 만족하게 하는 건포도 과자일까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되는 주님을 향한 달콤함이 아니라 헛된 것의 건포도 과자의 달콤함처럼 그것을 붙잡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뒤로 밀려나거나 하나님이

0: 다른 어떤 것과 비교 대상이 되는 순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음녀로 만들게 되었던 건포도 과자에 취한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그와 같은 세상적인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비교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음녀의 사랑과 음녀의 모습들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더 충격적이에요. 다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음녀가 된그 여자를 너도 사랑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죠. 그리고 이 사랑을 구구절절 설명하기에 앞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 명령을 받은 호세아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호세아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1: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0: 호세아는요, 도망간 아내 고멜을 찾아옵니다.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다시 돈 주고 사오죠. 이해되지 않잖아요. 자기 아내잖아요. 오히려 지금 이 아내를 뺏어가고 아내가 마음이 떠났을 때 오히려 그 배상을 받아야 될 것이 그 호세아 아닐까요? 근데 호세아는요, 돈을 주고 사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돈의 양이에요. 은 15개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시면은요, 노예를 서로 사고팔 때, 즉 노예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옮겨갈 때 지불돼야 된 가격이 나옵니다. 그게 은 30세겔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호멜은요, 종도 노예만큼의 값어치도 없는 여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인을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호세아가 종만도 못한, 죄송합니다. 지금 신분제를 얘기하는 사회는 아니지만 그 당시 문화 배경 속으로 하면 노예값 30세겔 값어치도 안 되는 여인을 돈을 주고 다시 사오는 것입니다.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들에게 자신을 팔았던 여자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런 아내를 돈을 지불하고 데리고 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과는 비교되는 하나님의 사랑 특징을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데려오는 이유가 뭡니까? 고멜이 막상 가보니까 내 전남편 호세아가 좋더라. 그래서 뭐 회개했나요? 성경에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고멜이 남편을 그리워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성경은요, 호세아가 나를 위하여 그녀를 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한 것처럼 호세아도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겠다라고 결정한 그 결심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켜낸 것처럼 호세아도 그를 나의 아내로 삼았다라는 그 결심, 그 언약을 자신을 위하여라는 말로 표현해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사왔던 거죠. 하나님의 주권의 실현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보시면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등장해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일방적인 은혜일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의 사랑인 것도 우리에게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진리예요. 호세아서를 관통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룻기와 마찬가지로 헤세드입니다. 자격 없는데도 사랑을 받은 것. 여인이 그렇잖아요. 고멜은요,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예언의 말씀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결혼을 종용할 때그 결혼의 대상으로 삼는 여인을 음란한 여인이라고 딱 지정을 했습니다. 원래 괜찮았던 사람이 망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본성적으로 음란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그 여인을 사랑함으로 그 여인이 끊임없이 호세아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돈을 주고 사랑하고 데리고 오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는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예레미야서 31장 20절에 보시면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만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어떤 인간에게도 이런 사랑을 찾을 수가 없죠. 죄를 지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무너지는 사랑, 괴롭히고 괴롭혀서 이제

너의 흔적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이런 사랑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그 애끓는 사랑. 그래서 선지자의 모든 말씀의 선포의 징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증거를 통해서 너희들을 아예 없애버리겠다가 아니라 선지자에 나타나오는 모든 선지의 심판의 말씀 뒤에 숨겨져 있는 진짜 말씀 의미는 제발 좀 돌아와라거든요.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만드시겠다라는. 호세아가 그 여인을 사오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호세아를 통해 고멜처럼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값을 지불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위해 대가를 치르시면서까지 이 사랑을 지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세 번째 특징, 호세아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호세아는 은 15개를 지불하고 아내를 다시 사옵니다. 그리고 이 값을 지불한 사랑은요, 오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값을 치름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구원으로 실현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받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 구원이 값이었다고 해서 공짜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값을 내게 하셔서 그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호세아의 은 15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 값을 치르게 하신 거죠.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멜이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값을 치르고 사왔던 것처럼 우리도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건포도 과자를 들고 그것밖에 없다라고 쫓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건포도 과자를 든 손에 다 그 기름기 묻고 때 묻어 있는 그 손을 씻고 와야 받아주겠다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신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값으로 지불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도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해요. 즉 우리가 어떤 조건에 갖추어졌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냥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비록 그 당시에 주님의 사랑을 따낼 만한 조건을 우리가 갖추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잘 알잖아요. 그 조건을 우리가 항상 유지할 수 있습니까? 못하거든요. 늘 무너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조건이 우리가 받은 사랑의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조건을 잃어버리면, 내가 여기서 실패하면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사랑도 결국 사라져버리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알면서 사랑하셨어요. 호세아가 처음에 고멜을 여인으로 잡을 때 저런 여자인지 모르고 아내 삼은 거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은 거예요. 도망갈 수 있는 여자다. 딴 남자를 사랑할 수 있는 여자다. 내 가슴에 대못을 수십 개를 박을 수 있는 여자다. 알면서도 그를 나의 아내로 삼은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자들이다. 내가 말하는 말을 지키지 않을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금방 소화했다 금방 잊어버릴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모르고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약점들을 다 아시면서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확실한 보증수표 앞에 서면 어떤 실패로도 무너지지 않는 완전한 변하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은요, 절대로 이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이 사랑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결심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건포도 과자를 사랑하는 사랑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한결같은 변하지 않는 처음부터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붙잡고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더 이상 하나님을 증명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하지 맙시다.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0: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 증명이 필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증명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나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자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검증받고 싶어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면 이런 실패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실패가 왔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면 이 실패를 어떻게 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문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질문할 수 있죠. 연약한 우리들은 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 뒤에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점은 시편의 시인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끝이 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의 사랑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증명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떤 일들을 해결하고 누군가에게 나의 사랑과 나의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자녀를 대가로 지불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이 1년쯤 지나와가지고 나 너 못 믿겠으니까 또 증명해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내 증명이 부족하다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 생명을 빼앗으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 확증을 가지고 더 큰 증거를, 더 큰 확신을 달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사랑의 온전한 은혜를 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뭘까요? 원래 아이들이 엄마가 맨날 해주는 맛있는 밥, 건강한 밥이 싫어지면 제일 처음 눈 돌리는 게 더 건강한 밥이 아니라 패스트푸드잖아요. 건포도 과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영혼을 변들게 하는 세상의 패스트푸드, 건포도 과자에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한 사랑을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욕심을 제거하는 훈련을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3장 3절에 보시면 제가 볼 때는 되게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1: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0: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요, 아 그래 이제 마음을 잡고 깨끗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말로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왜요? 고멜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고멜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고멜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왜 호세아가 이걸 요구할까? 저는 이것을 훈련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본성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 본능, 다른 남자를 찾아가고 다른 것에 만족을 추구하고 자신의 것들을 추구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러한 것들이 주님의 뜻에 맞지 않음을 알고 호세아가 그를 사랑하며 그를 다시 건져내줄 때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있다 라고 계속 알려주는 건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가 무엇을 깎아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건포도 과자를 향해 가려고 하는 나의 본성들을 주님의 은혜 앞에서, 주님의 사랑 앞에서 날마다 발견하고 깎아내고 버려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채우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비워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내 본성, 내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의 옛사람들, 이걸 자꾸 비워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훈련이죠. 오늘 호세아서 3장 5절은요, 마지막을 이렇게 끝냅니다. 그 후에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결국의 마지막 끝에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주님의 그 방향,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가는 주님 그분을 소망하고 주님의 약속을 우리의 믿음의 신뢰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알면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도 믿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고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과 다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해요. 자기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죄를 짓는 이스라엘의 헛된 사랑을 쫓을 것인가? 배신당하고도 다시 값을 지불하시고 창세전에 작정하셔서 갈보리에서 그 사랑

0: 저와 여러분, 같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추구하고 만족하고 쫓고 있고 지금도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이게 하나님 건포도 과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 한결같은 사랑을 깨닫고 그 한결같은 사랑을 붙잡고 그 한결같은 사랑을 누려 오늘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성북교회 김원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8-4771 진주성북교회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FM 98.1 진주지역 92.5MHz 창원극동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의 헌신으로 오직 복음만을 전합니다.
1: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후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시간 찬양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행복한 오후의 문을 함께 엽니다. 안현 목사입니다. 덥습니다. 요즘 그냥 인사가 의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참 덥다. 이런 인사 하고 싶지 않아도 입에서 나와요. 덥다. 아, 여러분 더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더위가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영성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가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더위 가운데 오늘 우리 찬양여행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시원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벌써 7월의 이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야 벌써 달력 넘길 때가 됐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책에 뭐 책장을 하나 마지막 책장 넘기듯 여름이 이제 한창 여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제 곧 8월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이 별을 관측하는 천문학자들이 하늘에 별을 바라보며 별자리를 보면서 그렇게 알아간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뭐 달력을 보고 알고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 어떤 사인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보면서 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참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잘 모른 채 늘 내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상황, 사건, 관계, 어려움 이런 데만 초점을 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내 귀로 확인하지 못할지라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38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일을 내가 확신하노니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까지 이를 줄 나는 알겠나이다. 자, 7월이라는 달을 달려오신 여러분 혼자 힘으로 오신 거 아니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 시편의 고백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이 고백이 오늘 찬양여행 중에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첫 곡 영어 찬송으로 함께 들으셨는데요.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아, 가사를 제가 가만히 찬양을 들으며 한번 봤어요. 이 영어로 들리니까 이 한국어로 좀 봐야 되잖아요.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아, 네. 하나님이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 저 방금 이 가사를 딱 보면서 마음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이 되셨죠. 우리와 같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고라고 성경이 표현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사람들은 그것이 가장 약한 선택인 것처럼 말했지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되었죠. 찬송을 들으며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하며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문자의 주제 단어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오늘은 손길로 하겠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신 하나님의 손길이 7월 한 달 우리 삶에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무더위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무더위를 넘어 또 다른 시간들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들을 텐데요. 어제 5836님이 어제 신청해 주셨던 찬양인데 어제 못 들려드려서 오늘 함께 듣고 싶습니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오늘은 금난 뉴스 워십팀 찬양으로 함께 듣습니다.

네, 성령에 불타는 교회 금난 뉴스 워싱턴의 찬양으로 함께 듣고 오셨고요. 5836님이 신청해 주셨던 찬양인데 여름 수련회 기간이라 수련회 찬양이 생각나신다고 예전에 단골로 불렀던 찬양 성령에 불타는 교회 들려주십시오 하고 남겨주셔서 그래서 오늘 함께 들었습니다. 성령에 불타는 교회. 네. 8270님은 휴가도 찬양여행과 함께. 아, 예. 너무 좋죠? 네. 찬양여행과 휴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쉽네요. 내일이면 다시 출근이지만요. 야, 여기에 아쉬움이 묻어 있습니다. 잔뜩. 그렇지만 이 시간은 너무 좋습니다.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 주제 단어, 아 갑자기 우리 문자의 주제 단어 오늘 손길로 정했죠. 그래서 1548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고요. 이 7월에 함께 하셨다면 다가오는 8월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9507님도 주님의 손길이 매 순간마다 임하네요. 예,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을 만지고 계신다, 이걸 볼 수 있는 건 너무 놀라운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0672님이 우리 극동방송의 차량용 스티커 문의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672님 또 5024님 모두 손길이라고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이 찬양여행 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천민찬 밴드의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보혈 찬송 메들리입니다.

0: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1: 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령에서 보내드린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커피의 향기, 감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태안 유카리스 카페에서 커피 선물 세트, 기독교 가야차를 복원하여 제다 체험이 가능한 오성다도 명가연에서 수제 발효 명차 세트, 온 집안 퍼지는 고소한 행복 향유 참기름에서 참기름 선물 세트, 진주 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 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 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문자로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문자로 참여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문자로 한번 도전해 보시죠. 오늘 문자의 주제 단어는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아까 어떤 분이 매 순간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고 신뢰하며 오늘 손길이라고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손길, 또 좀 여유 있으시면 하나님의 손길, 이렇게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5024님, 2449님,

또 손길 남겨주셨고요. 5024님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서머나 교회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아, 네.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군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 한 명 전도해서 데리고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자,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건 너무 귀한 일이고 이 한 영혼이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그의 인생을 얼마나 놀랍게 살아가게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 귀한 한 영혼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름 성경학교에 초등학교 3학년 한 학생 데려가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을 5024님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네, 아까 차량용 극동방송 스티커 문의해 주셨던 0672님, 네. 색이 너무 그 변했대요. 너무 오래 되셔서.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방송국에서 아마 연락하셨을 거고요. 여러분 혹시 극동방송의 차량용 스티커가 필요하시면요. 방송국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오셔서 교제도 하시고 또 스티커도 가져가시고 하시면 어떠실까요? 네, 0582님도 손길이라고 남겨주셨고요. 9507님은 카레 만들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하고 남겨주셨어요. 그 카레 더 맛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헤리티지 메스 콰이어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이야기 계속 좀 나누고 있습니다. 8270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놓지 않으시고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선한 손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위로받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그 가장 선한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죠. 그러니 우린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고 있다고 우리는 굳이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당연하게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당연하게 여겨야 할 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그래서 내 손,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겠지요. 그래서 1457님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소원을 기도로 표현하시는 거겠지요. 맞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걸 눈치채시는 분들이 지혜로운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요즘 그 귀에 꽂는 이어폰 있잖아요. 그 이어폰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 기능. 아마 쓰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 어쩌면 지금 그런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되어 있는 이어폰으로 우리 찬양여행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노이즈 캔슬링, 그러니까 소음을 차단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요즘 기술은 이렇대요.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의 파동을 정확하게 분석해서요. 완전히 반대되는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소음을 상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시끄러운 파동이 내 귀로 들어오는데 또 다른 그것을 없애버릴 파동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 걱정, 근심 비슷한 말들이죠. 이런 소음이 내 귀에 쏟아 들어오도록 그렇게 계속 소음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소음을 어떻게 이길까요? 내 힘으로 귀를 막아서 안 들린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세상의 소음과 정반대되는 주님의 평안, 그것이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아멘. 세상의 소음은 계속 있습니다. 내일도 있을 것이고 모레도 있을 거예요. 8월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선택, 그것이 소음을 상쇄시키는, 소음을 없애버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남은 오후 시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며 세상의 소음이 아닌 주의 음성만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호재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할 때 거룩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떤 것이 거룩함입니까? 막 예배에 대한 부분에서 거룩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이렇게 하는 게 거룩한 거야? 이렇게 이걸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어떤 거룩함에 대한 어떤 우리의 표상들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막 다리 꼬고 예배 드리는 것이 과연 거룩함과의 차이가 있는가? 막 거룩함에 대한 얘기를 엄청 많이 막 하는데 막 이렇게 다리도 꼬고 막 커피도 갖고 와가지고는 막 이렇게 막 마시고 뭐 이렇게 하면 야 거룩하지 못해 그거는 아 자식들아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 거룩함의 어떤 것일까? 아니면 전 예전에 희준이가 이제 찬양을 하는데 손을 딱 넣고 야 막 이렇게 진짜 이렇게 예배하는 거야 막 이렇게 근데 그 여러분 미국 가면 다 이렇게 예배 드린대요 막 이렇게 하고 막 손 딱 넣고 이렇게 설교할 때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 어때요? 거룩하지 못하네 목사님이 요즘 교만해졌네 막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거룩함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예배 딱 이렇게 드리고 좀 똑바로 차라 정신 차라 이렇게 하고 예배 딱 들고 뭐 허리 펴 빨리 에, 이렇게 하면 예배가 거룩한 예배입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많은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럼 거룩함은 뭘까요? 우리는 거룩함에 대한 부분들을 마치 이런 어떤 도덕적인 부분들 어떤 예절, 예의, 도덕적 이런 부분들에만 국한되어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룩함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건 함께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함께할 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믿으십니까? 함께할 때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안 짓고의 어떤 차이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할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며 우리가 동행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과 행동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내가 지금 뭔가 주님과 떨어진 상태에서 내가 거룩할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둠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붙어나가기 시작할 때, 그분이 나를 만지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시 거룩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싶은 건, 주님은 이 예배자리에서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 예배자리에서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어디나 다 하나님 나라이겠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를 함께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함께하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함께하는 것이 힘든가요, 힘든가요? 아, 힘들죠. 함께하는 것은 힘듭니다. 저도 요즘 그걸 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오면 항상 깨끗하잖아요. 제가 버리지 않은 쓰레기를 제가 치우고 있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하지 않은 행동, 어떤 그런 문제들을 제가 처리하고 있을 때 어떤 느낌 드시는지 아십니까? 야, 함께하는 게 진짜 힘들구나. 이런 생각들을 사실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재밌게 그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또 마음이 또다 맞는 것도 아니야. 다 달라. 너무 다 다른 사람들을 함께 불러주셔서 함께 그 안에 거하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함께 불러주셔서 같이 함께 거룩함을 이루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좀 바라보시겠어요? 우리가 사실 함께하는 게 진짜 쉽진 않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민수기 9장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길, 이제 가나안으로 갈수 있는 길들을 이제 인도해 가시죠. 그런데 그 불러진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저처럼 젊은 사람도 젊지 않죠. 저처럼 중간 세대에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 승민이처럼 아주 어린 친구도 있고, 또 영광이처럼 또 이번에 태어난 샬롬이 같이 아주 어린 아이도 있고, 윤돈 아버님 같이 나이가 많은 분도 계시고, 그런 모두를 주님은 다 같이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던 방법은 그 광야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민수기 9장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로 뜨면 그때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이 멈추면 그때는 다 같이 멈추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해 보니까 구름이 어떨 때는 하루하루 계속 가고, 어떨 때는 한달 넘게 멈춰 있었던 적도 있었대요. 근데 그들의 기준은 뭐였을까요? 그들이 걸어가는 것의 기준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저 같은 사람은 빨리 걷고 싶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도 저 뒤에 따라, 아마 이번에 같이 그 수련 갔던 분들 아시겠지만 저 혼자 걸어가요. 저는 저기 뒤에 따라놓고 막 이렇게 혼자 막 걸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중에 걸음이 느린 사람들도 있겠죠? 막 아유 뭐 다리 아픈데 언제까지 가야 돼 하면서 오는 애들도 있고, 애들도 발걸음이 어때요 여러분? 느려요. 그러니까 어떠죠? 막 뒤에서 막 처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 여기서 좀 쉬고 가면 좋겠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저렇게 빨리 어디 가시는 거야, 아유 막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나좀더 가고 싶은데 아왜 이렇게 저렇게 빨리 안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 그게 힘들거든요. 그 모두의 발을 맞춰 걸어가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구름을 띄워주시고, 그들이 다른 것을 의지하며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훈련시키시더라고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다른 게 거룩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함께 걸어가는 것.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또 나랑 맞지 않고 내 속도하고 낫지도 않고 내 의견하고 맞지도 않지만 주님의 그 구름, 그 말씀, 그 기도를 통하여 같이 걸어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도 다시 한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먼저는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지금 떠오른 구름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0: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있다고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8329-7772번, 010-8329-7772번 진주 함께하는 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서부중앙교회 천욱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2: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한반도는 남과 북이 극심한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까지 이러한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 남한 땅에는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잘 준비되어 통일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남쪽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고향 땅에 들어가 알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때가 속히 오게 해주옵소서. 한국교회에 탈북민들을 섬기는 교회들이 더 많아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탈북민들과 함께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서부중앙교회 천욱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흩어진 성도들 제8화 도쿄 한인 기독교 청년회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후 조선의 청년들은 양가 감정 속에 혼란스러웠다. 조국을 잃은 분노로 가슴은 뜨거웠건만 더 발전하기 위해 일본 유학길에 올라야 하는 모순. 양반 가문의 자제들은 그 모순을 안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다.

0: 오, 응? 마늘도 팍팍 넣어야 제맛인데.
1: 그래도 입에 안 맞아도 좀 먹어야 힘나지. 곧 수업 가야 한다 하지 않았어?
0: 맞아, 이제 가야 해.
1: 좀 먹어. 그러다 배고라서 쓰러져.
0: 배도 안 고프고 맛도 하나도 없어.
2: 근데요, 수업 가도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일본 말로 뭐라 뭐라 하는데 따라 적다 보면 마음만 더 허해져.
3: 다들 여기 왜 왔는지 잊었어? 그런 생각할 시간에 빨리 졸업해서 뭐라도 할 생각해야지. 구국기도회니 민족운동이니 다 너무 이상적이야.
4: 너무 이상적?
3: 정말 그렇게 해서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1: 그럼 넌 아니야?
3: 응, 우리 힘으론 역부족이야. 난 빨리 공부해서 더큰 나라로 갈 거야.
1: 다른 나라로 도망가겠다는 말 같은데?
4: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자기 살 길부터 찾겠다는 거는 뭐.
3: 내살길 찾는 게 아니라 더큰 나라의 힘을 빌려오겠다는 거야.
4: 자, 우리 너무 그러지 마. 각자 생각대로 열심히 사는 거지. 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생각해봤어.
2: 왜 보내셨어요?
4: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서 아닐까?
0: 그니까 그게 대체 뭘까? 아, 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2: 더욱 기도하라는 뜻 아닐까?
4: 어, 맞아. 나도 그런 생각이야.
1: 아, 근데 기도로 나라가 돌아온다면 벌써 독립했겠지. 난 현실파야. 우선 일본 학문 배워서 성공한 다음에 조선을 위한 일을 하면 되잖아.
4: 아니, 아무리 성공한다 해도 하나님 뜻도 아니면 다 소용없는 짓 아니야? 우선 하나님을 찾는 게 먼저여야 되는데. 그게 진짜 우리가 살수 있는 길이라고.
5: 그러나 그들의 의지와는 다르게 현실은 척박했다. 양반 가문의 유학생이었지만 일본인들에게는 그저 조선 사람일 뿐이었다.

0: 근데 말이에요. 저기 있는 저 센칭. 일어나 보시오.
1: 아, 또 시작이네.
0: 일본어를 좀 하나?
2: 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0: 글자만 외운다고 일본의 정신까지 배울 수 있겠나? 자, 저기 앉아있는 조센징들 전부 일어나라. 여기 앞에 있는 글자, 이 글자 한번 읽어봐라.
2: 우리는 황국신민이다. 충성으로 군국에 보답한다.
0: 그 다음 옆에 조센징.
3: 우리들 황국신민은 서로 믿고 아끼고 협력하여 단결을 공고히 한다.
0: 좋아. 그 옆.
4: 우리들 한국신민은 괴로움을 참고.
0: 좋아. 한국신민으로서 그대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뭐다?
2: 잘 모르겠습니다.
0: 정신! 바로 정신이라고 몇 번을 말해, 바보들아. 아무리 신민서사를 유창하게 읽어도 니들은 그저 미개한 조센증일 뿐이야. 앞으로 니들은 수업 들어오지 말고 신사에 가서 참배하며 정신부터 배우도록.
5: 일본 교수의 말은 칼날이 돼 학생들의 가슴에 베었다. 이걸 참고 견뎌야 하나? 이대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인가? 그게 과연 맞는 길인가? 학교를 향하는 유학생들의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4: 혹시 신문 기사 봤어요?
6: 어떤 기사?
4: 믿겨지지가 않아요. 여기 민족의사 자결하다.
2: 뭐? 그게 무슨 소리야?
6: 헤이그 특사로 간 이준열사 공간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4: 48살밖에 안 됐대. 나라는 이 지경인데 우린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6: 조국은 점점 죽어가는데 여기서 일본말 공부나 하고 신민서사나 외우고 있고.
2: 아, 그래서 어쩌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괜히 이런저런 핑계대지 말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애국하는 길이야.
7: 맞아. 자꾸 골방에 박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차라리 일본 관리로 들어가서 안에서 움직이는 게 훨씬 빠를지도 몰라.
6: 그럼 출세라자고 믿음을 버리라고? 관료가 되려면 신사 참배는 당연하고 더 많은 걸 맞춰야 할 텐데 우리가 그러려고 온 건 아니잖아. 그건 민족 팔아먹는 거라 다름없는 거 아니야?
2: 뭐? 민족을 팔아먹는다고? 답답한 소리 좀 작작해. 지식인이라면 적어도 현실을 봐야 할 거 아니야. 기도만 붙들다 허망하게 죽어간 사람들.

0: 이미 차고 넘쳐난다고. 그래도 안 바뀌는 그 길을 계속 따라가겠다고? 너 바보야?
1: 아, 전 진짜 모르겠어요. 이 길도 저 길도 다 막혀서 아, 전 진짜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요.
2: 그만해. 우리마저 여기서 분열되면 상황만 더 악화될 뿐이야. 제발 서로 말 좀 가려서 해.
3: 신앙 버리고 똑똑해지면 뭐해? 결국 일본 놈들이랑 다를 게 뭐냐고.
0: 어? 그럼 우리가 앞잡이 짓이라도 한다는 거야?
2: 제발 그만. 이준 선생님 하신 말씀 기억 안 나? 우리가 무릎 꿇지 않는 한 조선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우리 이렇게 서로를 무너뜨리면 안 돼.
0: 그래, 너나 그렇게 살아. 이 신문 기사를 봐도 모르겠어? 이게 우리가 겪게 될 일이라고. 아무런 힘도 없어서 결국 다른 나라에 도움 요청하러 갔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객사에도 이상할 게 없는 진짜 현실이라고. 하나님? 민족? 그냥 자기 만족인 거겠지. 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4: 순간 참지 못한 남학생이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린다. 퍽 소리와 함께 방 안이 차갑게 얼어붙는다.
2: 그만하라고 했지? 말이 너무 지나치잖아.
0: 난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4: 한 사람은 신문을 움켜쥔 채 울었고 또 한 사람은 분노에 이를 갈며 눈을 감았다. 수치심과 무력감은 서로를 핥히고 물어뜯게 만들었다.

0: 에이씨. 나 한 잔 더 마시겠다니까.
1: 아, 오늘 장사 끝났어. 저 경찰 부르기 전에 얼른 들어가.
0: 네. 딱 한 잔만. 응? 내가 값을 더 준다니까.
1: 저기 저 사람 혹시?
2: 응? 너 여기서 뭐해?
0: 아이고, 우리 조선 청년들 왜 이리 심각한 표정이야? 어? 여긴 어쩐 일이야? 어? 나랑 한 잔 하러 온 거야? 어?
1: 아니 오라버니, 이게 무슨 꼴이에요? 빨리 공부해서 졸업한다고 뛰쳐나가놓고는.
0: 공부? 민족? 죄다 헛소리야. 아, 아니지. 이거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술도 마시고 여자도 만나고. 봐봐, 이 돈이 있어야 즐겁다니까.
2: 아, 냄새. 술을 도대체 얼마나 마신 거야?
0: 야, 너 지난번에 나 때렸지? 어? 얼마나 잘났다고 네가 날 때려. 어?
2: 그만하고 돌아가자. 어? 아, 일어나 봐.
0: 야, 조선이 말이야, 나한테 밥 한 끼를 사줬냐 뭐랬냐? 어? 하나님이 말이야, 맘 편하게 밥 한번 먹게 해줬냐고. 이 술은 말이야, 나한테 너무 좋은 친구야. 어? 날 너무 편하게 해준다니까.
3: 술에 취한 그는 일어나려다 결국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진다.
2: 야, 이게 정말 네가 꿈꾸던 거야? 이렇게 다 포기하고 망가지려고 여기 일본까지 온 거냐고? 지금 우린 이럴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정신 좀 차려.
1: 근데 저는 저 사람 마음 너무 이해 가요. 무섭다. 나도 결국 이렇게 될까봐.
4: 그러니 더 붙들어야지. 어? 더 기도해야지. 우린 하나님 없이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 기도하니까 그나마 버틸 힘 주시는 거라고.
2: 그래, 맞아. 하나님 주신 소망 없다면 우리도 모두 이렇게 무너질 거야.
1: 난 지금도 매일 흔들리고 매일 무너질 것 같아서 누가 좀 날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5: 맞아. 내 생각이 짧았어.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2: 서로를 붙들어주고 지켜줄 사람들이 필요해.
4: 우리 진짜 모임을 만들자.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모임.
3: 그들의 간절한 요청은 곧 서울의 황성기독교 청년회에 전해졌다. 유학생들의 마음을 함께 지키고자 젊은 지도자 김정식이 파견된다. 그렇게 1906년 8월 도쿄 한인기독교 청년회가 생겨난다.

여러분, 여러분의 요청으로 이곳에 온 YMCA 강사 김정식입니다. 보내주신 편지는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조국을 떠나 낯선 이 땅에서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며 작은 믿음조차 감춰야 했고, 심지어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부끄러움을 당해야 했던 순간들, 그 시간을 견뎌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지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과 영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경조선 기독교 청년회는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흩어진 희망을 다시 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서로 함께 일어납시다. 민족의 내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됩시다.

FE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흩어진 성도들 제8화 도쿄 한인 기독교 청년회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박미숙,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 장찬희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영원히 기억될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사진으로 만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70년 동안 복음을 전해온 극동방송, 그리고 30년의 시간을 함께한 창원 극동방송. 빛바랜 흑백 사진 속 첫 출발의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발자취까지, 그 은혜의 여정들을 한 장 한 장의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사진 한 장에 담긴 복음 전파의 열정과 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그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7월 27일 월요일부터 8월 7일 금요일까지 2주간 창원 극동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체 관람은 전화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지난 70년의 이야기, 그 감사와 감격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창원 침례교회 김광영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곤란한 일을 만날 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곤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몹시 난처하거나 어려움, 또는 일 처리하기가 힘겹고 까다로움.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곤란한 일을 당했다, 또는 내가 지금 곤란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곤란이라는 말은요,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처리하기가 어렵고 또 난처하고 내 힘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상태, 그럴 때 쓰는 말이 이 곤란이라는 단어입니다. 길은 보이지 않고 마음은 눌리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이 잘 안 되는 상태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러한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세 번역으로 된 오늘 본문을 함께 보았죠. 1절에서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에 그랬어요. 근데 같은 말씀을

구약 성경으로 보면 곤란 중에라고 번역이 되고 있어요. 곤란 중에. 다윗이 그럼 만난 곤란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시편 3편을 보게 되면 그 표제에 다윗이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시편 4편도 3편과 연결해서 보는 시이기 때문에 그 배경은 똑같습니다. 그저 왕의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고 있는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서 도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왕의 추격을 피하여서 도망 다니는 것 쉬울까요? 어려워도 너무 어려운 일이죠. 더욱이 다윗은요,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를 모르는 사람이 백성 가운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다윗은 눈에 띄는 존재입니다. 그런 다윗을 누가 신고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포상금에 눈이 멀면 그게 누구든지 간에 아이고 그래 일단 눈 한번 감고 신고하자 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냥 하잖아요. 말 그대로 다윗은요, 사면초가의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없는 심각하게 곤란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곤란한 상태로 시작한 오늘 이 시편 4편, 이 본문의 그 시작이 그렇게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그 끝은, 이 시편 4편의 끝은 좀 어두워야 맞을 것 같은데 전혀 어둡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4편의 마지막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 어두움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니요. 빛으로 가득합니다. 환한 빛으로 가득해요. 상황은 여전히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대로인데 기쁨을 노래하고 있고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곤란한 일을 수없이 많이 만나며 살아가잖아요. 건강 때문에 때로는 곤란해지고, 관계 때문에 곤란해지고, 물질 문제 때문에 곤란해지고, 자녀 문제로 인해서 곤란해지고, 또 취업과 직장 문제로 인해서 곤란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곤란한 일을 만나기도 해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다윗과 같이 기쁨을 노래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비결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인생에서 곤란한 일을 만날 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 다윗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곤란한 일을 만날 때 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곤란한 일을 만날 때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이죠.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적에게 완전히 포위된 것 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내가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이 완전히 이제 막다른 길목에 다다랐다라고 여겨지면,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게 될까요? 대부분 포기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게 되죠. 사람이 언제 가장 크게 절망할까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여겨질 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 가장 사람은 절망하게 되죠.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아무 소망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믿는 성도는요, 어떠한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깊은 물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저 우주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감옥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고요.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할 수 있는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도에게는요, 이 기도의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3편과 4편은요, 다윗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요,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한 것이 기도였어요. 시편 3편을 보면 그 표제 위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아침 기도. 그리고 시편 4편을 보면 저녁의 기도. 그렇게 기록된 성경이 있을 거예요. 다윗이 기도 없이 지나간 날이 하루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이 그에게 찾아와도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다윗은 멈추지 않고 그 기도의 자리를 여전히 항상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순간에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축복이죠. 그런데 그 할 수 있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뭔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에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참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들려줬어요. 기도는 더 큰 일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더 큰 일이다. 우리는 뭔가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러나 기도가 무엇인지 그 깊이를 깊이 깨달았던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기도 자체가 바로 가장 큰 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서 곤란한 일을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 앞에 뭐라고 붙였어요?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의와 불공정이 가득한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은요, 의로운 재판장입니다. 의로운 재판장. 사람은 돈과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기울어진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마음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기 힘들어질 때에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의와 불공정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치고 마음이 상하신 분이 계신가요? 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이지영 집사님 간증에서도 그랬잖아요. 상황은 달라진 게 아니에요. 공장장은 여전히 출근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관계 안에서 있었던 그 마음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그걸 쏟아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만 있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되잖아요. 의로우신 재판장 대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윗이 기도를 그렇게 절대로 놓지 않고 붙잡을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비결이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보면요,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기도 제목일까요?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가장 많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됩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기도라도 해볼까?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의 순서가 맨 앞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들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그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되었듯이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곤란한 일을 만날 때 죄를 짓지 않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곤란한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것은 죄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오늘 4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곤란한 일을 만나면 마음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막 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그런데 분노하는 것 자체가 죄일까요? 우리 모두 다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어요. 이 여름에 짜증지수가 엄청 올라가가지고 그냥 끈적거리는 이 바깥에서 잠깐 걸어다니다가 누가 내 팔을 살짝 스치기만 해도 막 짜증이 막 올라오죠. 여러분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화를 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도 화를 내셨고 예수님도 분노하신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분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다스리지 않고 내버려 둘 때에 죄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분노를 다스리는 훈련입니다. 이 시편 4편을 사랑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할 때에 이 시편 4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편지를 보낸 게 있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화는 낼 수 있지만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이 화를, 분노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분노하셨고 예수님도 분노하셨다라는 성경에 기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분노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실 때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의 또 한 가지 특징은요, 하나님은 그 분노를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즉각적으로 계속 분노를 쏟아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분노는 쌓여가는 분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은 그 분노를 조절하시며 그 분노를 표출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어요. 근데요, 이성을 잃고 흥분한 상태로 예수님이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막 꾸짖으면서 소와 양들을 막 다 쫓아내셨어요. 근데요, 이 소와 양은 주인들이 금방 찾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안에도 가득했던 비둘기들은 예수님이 비둘기들을 다 날려보내지 않았어요. 주인들에게 얘기해서 너희가 이걸 가지고 들고 나가라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성을 잃고 흥분한 상태에서 그 비둘기가 갇혀있는 새장을 대했으면 그러면요 새장을 다 때려 부시고 새들을 막 날려보내면서 다 나가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시며 죄에 대해서만 반응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의로운 분노로 시작을 해도 나중에 그 분노의 감정을 내가 내버려 두면 그 분노가 나를 지배해서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분노는 오래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고 있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 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왜 우리가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되는지. 에베소서 4장 27절에요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분노를 다스리지 않고 내버려 두면요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를 대적하며 분노를 다스리는 능력이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 비밀은 알았습니다. 그 비밀이 오늘 본문 5절에 나오고 있어요. 5절 말씀.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배를 멈추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곤란한 일을 만나면 예배도 하기 싫어져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고 또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내 상황이 곤란하게 되면요 예배도 귀찮게 돼요. 지금 내가 한가하게 예배할 땐가, 내가 이 꼴을 당하면서도 내가 예배를 가야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사람 때문에, 상처 때문에, 피곤하다는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예배를 뒤로 미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예배를 놓치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회복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죄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께서 만져주셔야 상한 마음이 비로소 풀리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풀려져야 관계도 풀리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다시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무리 곤란한 상황이 와도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목장에 가기 곤란한 일이 생겨도요 여러분 목장에 가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함께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풀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의 판단이 내 감정보다 언제든지 옳고 주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언제든지 선하다고 믿어야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곤란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이루실 선한 역사를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날마다 기대하고 꿈꾸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다윗이 저녁마다 드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제 두 가지 축복으로 응답하십니다.

0: 그 아들 압살롬을 제거해 주시지. 상황을 바꿔주시지. 무슨 기쁨과 평안이 대단한 거라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기쁨과 평안은요 절대 시시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기쁨과 평안을 내가 살 수 있을까요? 돈으로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운동을 많이 해도 그건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1: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0: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요 농사 짓는 분들은 조금 감이 오지만 대부분 농사를 별로 안 짓기 때문에 이게 무슨 그렇게까지 큰 기쁨인가? 아니 핵곡식과 새 포도주 뭐 이거 없으면 마트 가서 사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큰 기쁨인가? 뭐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현실에 맞도록 이걸 바꿔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시험을 준비한 학생이 청년이 그 시험에서 합격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취업도 길이 열릴 것이고 앞으로의 자기의 인생의 길도 열려질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합격한 것이 큰 기쁨이죠. 그런데 그 기쁨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회사가 잘 돼서 자기의 1년 연봉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성과급으로 받게 됐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겁니다. 요즘에 열심히 그 SNS를 하면서 자기의 일상을 쇼츠로 만들어가지고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올린 쇼츠 영상 하나가 갑자기 이게 대박이 나서 하루아침에 자기가 세계적인 인플루언서가 됐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평안이라고 그랬죠.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

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곤란한 일을 당하면 사람이 잠이 오질 않습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서요. 그것이 파도처럼 밀려오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몸은 힘들어 죽겠는데 생각은요, 계속 움직이며 바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좀 잊어보려고 드라마도 보고 또 쇼츠 영상도 내가 열심히 한번 보지만 그때뿐이죠.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던 그 영상의 재생이 스마트폰을 끄면서 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요, 또 다른 영상이 내 안에서 재생됩니다. 두려움과 염려라고 하는 영상이 새롭게 내 안에서 재생되기 시작돼요. 그런데 다윗은요, 오늘 그의 삶의 상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상황이 다 해결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어떠한 곤란에서도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전쟁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를 안전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에서 25년간 선교를 했던 웨슬리 듀엘이라는 선교사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 실제 선교 현장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60년 케냐의 마오마오 폭동 때 선교사 매튜 히긴스 부부가 이 마오마오 지역,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마오마오 지역을 이제 밤길에 운전을 하고 지나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차가 그 한밤중에 고장이 나서 멈추게 됐습니다. 당시 그 지역에서는요, 케냐 사람뿐만 아니라 특별히 선교사들을 그렇게 이 타겟으로 해서 살해하고 그 시체를 토막내는 일까지 일어나는 그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던 지역이었어요. 여러 시도를 해봐도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되자 위험하지만 차 안에서 이제 그날 밤을 보내야 됐습니다. 이 선교사 부부가요, 차 안에서 기도하고 어떤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까, 그러다가 성경을 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4편 8절 말씀을 부부가 함께 펴서 읽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요, 이 선교사님 부부가 그날 밤 평안한 밤을 보내게 됐어요. 아무 일도 만나지 않고요, 정말 그날 밤에 잠도 너무 편안하게 잘 자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날이 밝아서 이제 차를 고치고 그 지역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지역 주변에 있었던 한 원주민 목사가 이 히긴스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 마오마오 지역을 지나갈 때 하룻밤을 차 안에서 그곳에서 보낼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그런데 선교사님 차를 16사람이 둘러서 가지고 지키고 있어서 너무 무서워서 그 사람들이 그냥 돌아왔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와서 묻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히긴스 선교사님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자기는 알지 못하겠다. 그날 밤에 우리는 그저 그 차 안에서 잠을 잤을 뿐인데 누가 우리를 지켜주냐. 거기 아는 사람도 없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헤어졌어요. 얼마 후에 안식년을 맞이하면서 미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미국에 돌아왔을 때 이 히긴스 선교사님의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가 선교사를 만나자마자 대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최근에 무슨 위험한 일을 겪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냐고 갑자기 묻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왜 그러냐고 다시 히긴스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요, 날짜까지 이야기하면서 아니, 지난 3월 23일

내 마음에 갑자기 히긴스 선교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마음의 부담을 느끼게 돼서 내가 교회에 갔고 교회에서 같이 기도할 사람들을 내가 모았더니 16사람이

0: 답고 기도의 호흡이 멈추지 않는다면 어디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며 평안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곤란에서 기쁨과 평안으로 역전시키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곤란한 일을 만날 때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노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예배의 자리, 목장의 자리를 여러분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죄를 이길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과 평안을 매일 저녁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창원 침례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606-3600번 창원 침례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은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40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여러분 오늘 점심 드시고 뭐 드셨어요? 아 아니면 뜨아? 예, 요즘 같은 날 거의 아이스죠. 뭐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아샤츄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날 또 뜨겁고 따뜻한 커피 음료 티 마시는 분들도 계시죠. 오히려 미지근한 물은 피하게 됩니다. 중간이 없어요. 차거나 뜨거운 거. 신앙에서도 주님은 차거나 뜨거운 신앙을 요구하시네요.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 내가 이같이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이렇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뭐 남들은 여름사역이니 뭐니 뜨겁게 움직이는데, 아니면 개인적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하는데, 나는 날이 뜨겁고 덥다는 이유로 또 마음은 차갑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께

그래서 내 마음을 문을 또 두드리고 찾고 계시네요. 특별히 신앙 쉬고 계시는 방학생들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면서 이 곡으로 출발해 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서목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가 전해드렸습니다. 528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라입니다. 세깨라. 좀 전에 문자로 세깨라가 뭡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또 청취자가 계시네요.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예, 줄임말입니다. 세 글자로 세깨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해가지고 또 물어봐 주셔서 감사하네요. 예, 많이 물어봐 주십시오. 또 저한테. 아, 포항 우리 시내버스 기사님

새끼라를 들으면서 지금 운행을 하고 계시는군요. 5580번으로 고맙습니다. 평택에서 잘 듣고 계시고 오늘 하루 휴가 아유 더워가지고 오후 반차 가려고 하시나 봐요. 이미 내셨겠네. 자, 파주에서도 듣고 계시고 영혼을 깨우는 복의 통로 이곳에서 생명이 들음으로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9016번님이 이렇게 어플로 듣고 계시고 어플 메시지로 보내고 계십니다. 어플 메시지 무료로 보낼 수 있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 서울 수신번호 전국 어디서나 이 시간대는 여러분께서 문자로 또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양양고속도로 많이 막히네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막힘이 없습니다. 야, 양양고속도로 양양 거기 바닷가 뭐 속초 강릉 이쪽 가시나 봐요. 9578번님 안전운전 하시고요. 자, 또 다른 분들은 또 어디서 듣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이번 주에 휴가여서 오늘만 보충 수업이 있어가지고 다녀왔다고 4540번님 새끼라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힘을 얻고 다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키는 역사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876번님도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경기도 성남 네 새끼라 최고 805번님 이렇게 1417번님 3시를 깨우는 라디오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제가 3시에 시작할 때는 3시를 깨우는 라디오였어요. 근데 오후 5시로 제가 갔거든요. 그때 이제 새상을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3시로 왔어요. 그래서 계속 새상을. 예. 근데 3시보다 새상을 깨우는 게 더 좋잖아요. 세상의 모든 영혼을 깨우는 게. 자, 군포에서 운행하면서 듣고 계십니다. 군포에서든 저기 양양에서든 저기 구미 파주에서든 예 어디서든 부르신 그곳에서 날이 덥든 춥든 예 부르신 곳에서 극동방송을 또 들으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요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시죠. 김기석과 함께 여러분 찬양합니다.

김기석 부르신 곳에서 찬양했습니다. 자, 날이 계속 이제 덥잖아요.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더운 거, 뜨거운 거, 아니면 차가운 거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런 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내 입에서 너 토하여버릴 거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이제 좀 밑으로 가서 이제 20절을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간다. 너와 나와 더불어 먹을 수 있다.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이렇게 해라 하면서 내가 너한테 들어가고 있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렇게 두드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방송 듣고 있는 분들도 아마 이번 주 휴가철이고 가장 뜨겁잖아요. 또 이렇게 가장 뜨거울 때 또 성령 충만의 뜨거움으로 전도여행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떠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마음문 두드릴 때 마음문 열고 하나님 꼭 만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며 가며 또 이렇게 극동방송과 함께해 주시고요. 김해 장유에서 일 마치고 퇴근하면서 1820번님 듣고 계시고 성남 시내버스 340번 운행하면서 어플로 편안하게 듣고 계시는 우리 7092번님 고맙습니다. 의정부에서 배송하면서 출석해 주시는 2682번님 이 뜨거운 여름에 인천 대공원 운동하면서 듣고 계신다고요. 1506번님 오늘 처음 오셨네요. 매일 2만 보 목표로 라디오 찬양 들으니까 운동하니 힘든 줄 모르겠어요. 이야, 저녁에는 또 수요예배 참석 예정. 대단하십니다. 애들 학원 데려다주고 왔는데 햇볕이 너무 뜨겁지만 아이의 말이 몸이 불에 타는 것 같다는 말을 예 무더위 잘 이기고 건강하시라고 3963번님 또 여기는 안성 3848번 아쿠아로빅 수업 끝나고 집 오자마자 새끼라를 듣고 계시는 6786번님도 있고 울산 또 광양 햇살 장난 아니라고요 4620번님 아버님 모시고 병원 가고 계시고 1915번 원주에서 대치동에서 네, 이렇게 또 고양시에서 안산에서 여기저기 부르신 곳에서 듣고 계시네 완전 불가마 대구 2359번님 또 이렇게 또 청주 9016번님도 이렇게 또 민천 하얼빈에서도 와우 중국 어플로 듣고 계십니다. 인천 규련동에서도 이렇게 듣고 계세요. 자, 3시 16분 새끼라 전국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전도 요청 와 있습니다. 전도 요청. 자, 전도 요청. 보니까 아는 동생을 전도하고 싶다네요. 아는 동생. 지금 근데 옆에 같이 있대요. 옆에 같이 있다니까 전화 한 번.

0: 진행이 되겠네요.
1: 네. 여보세요?
0: 예, 예.
1: 네네.
0: 우리 김영란님?
1: 네네네.
0: 자.
1: 안녕하세요. 네.
0: 김영란님은 예전에 올해 초인가 어떤 네? 다른 분을 그때 네. 전도 요청 네네. 했던 분이잖아요.
1: 네네네네.
0: 박예자님.
1: 네.
0: 지금 교회 잘 다니고 계시는 거죠?
1: 저기 네. 엄마가 전지에 계시는데요.
0: 네네.
1: 아파가지고 여기 왔다 갔다 해요.
0: 그래가지고 아직 못 가고 있어요?
1: 예.
0: 아 그렇구나. 그러면 네. 다시 한번 또 연락을 해봐야겠네.
1: 나가다 못 나가다 해요.
0: 아, 그때 좀 나갔다가?
1: 네.
0: 나갔다가 이제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네. 박예자님도 잘 챙기셔야 네. 돼요. 일단. 네. 자 근데 오늘 네. 또 다른 분을 지금 요청을 하셨잖아요.
1: 네.
0: 근데
1: 네,
0: 옆에
1: 네.
0: 계시는 거예요?
1: 네. 네. 있어요.
0: 자 옆에 지금 스피커폰으로 네. 받고 있습니까?
1: 네. 네. 네.
0: 둘만 계세요?
1: 예.
0: 자 석진화님 옆에 계시는 거죠?
1: 네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네. 네.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계시는 네. 곳이 어디세요? 어느 지역?
2: 노원구요.
0: 노원구. 어어.
2: 네.
0: 서울 노원구에 계시는군요.
2: 네.
0: 서로 언니 동생 하시는 사이신가 봐요?
2: 네.
0: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3: 동네에 살다가 만났어요.
0: 동네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3: 애기 학교 다니고 그래서요. 네? 아파트에서 만났어요.
0: 어디 다니다가요?
3: 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잖아요.
0: 예,
3: 어렸을
0: 예.
3: 때요.
0: 예, 예.
3: 그래가지고 저기 뭐야 동네에서 아파트에서 같이 살았어요.
0: 아, 아 애들 이렇게 데려다주고 같이 이렇게 막 좀 네. 수다 떨다가 이렇게.
2: 네네. 네.
0: 그렇구나. 그래서 언니 동생 하면서. 자, 근데 우리 네. 석진화님께서
2: 네.
0: 교회를 네. 지금 안 다닌지 7년 되셨다고.
2: 네.
0: 김영란님 옆에서 볼 때 김영란님은 보니까 극동방송을 잘 다니 극동방송을 잘 듣고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2: 네.
0: 석진아님은 오늘 이 방송 처음 들으셨나요, 그러면?
2: 네, 처음이에요.
0: 처음이에요.
2: 네.
0: 자, 오늘 이제 앞으로 이 극동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2: 네.
0: 극동방송 꼭 좀 들어보시고 네. 7년 전까지는 그러면 교회 열심히 잘 다니셨나요?
2: 네.
0: 자, 어떤 이유로 이제 쉬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방송되고 있는 거 아세요? 혹시?
3: 모르는데요. 네? 얘는 몰라요.
0: 아, 모르시구나.
2: 네.
0: 어쩐지 아까 제가 처음 딱 전화 걸었을 때 뭐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지금 네. 방송이 되고 있어요.
2: 네.
0: 방송이 되고 있고 이 이제 전화 끝나고 나서도 한번 방송을 계속 들어 주시고 저희가 네. 이렇게 방송에서 연결이 되면은 선물을 드리거든요.
2: 네. 네.
0: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한번 골라보십시오. 황금곱창에서 네.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 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열무 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오제 153 시푸드에서 쭈꾸미, 루브루파르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고르신다면?
2: 주얼리요.
0: 주얼리. 알겠습니다. 네. 주얼리. 석진아님이 주얼리죠?
2: 네.
0: 우리 김영란님은?
1: 네.
0: 김영란님이 지난번에 주얼리 고르셨는데.
1: 네네네네. 네, 네, 네.
0: 이번에 다른 거 하나 고르십시오. 다른 거.
1: 예, 다른 거요?
0: 예, 예.
1: 연어 할게요.
0: 연어,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우리 석진아님.
2: 네.
0: 하나님께서 우리 석진아님 기억하고 계시고, 오늘 네. 이렇게 김영란님 통해서
2: 네.
0: 지금 마음의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계시는데,
2: 네.
0: 다시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2: 네.
0: 그리고 이제 교회 가서 다시 이제 네. 예배 드리시고,
2: 네.
0: 김영란님하고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건가요?
2: 아니요. 저는 상가 여기 있는데요. 벽산 아파트요.
0: 아무튼 가까운 데서 사세요?
2: 네.
0: 가까운 데서 사시면 김영란님이 다니시는 교회로 같이 가시면 참 네. 좋을 것 같은데.
2: 네.
0: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한번 딱 용기 네. 내고 결단하셔가지고 교회를 꼭 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0: 이 시간에 그 결단의 기도를 저와 함께 해볼까요?
2: 네.
0: 좋으신 하나님, 저 따라서
2: 좋으시는, 네.
0: 좋으신 하나님,
2: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0: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잘하셨어요. 네. 우리 김영란님이 잠깐만 아까 우리 석진화님이 상계동에 사신다고 했나요?
1: 네.
0: 우리 상계동 주민분이 너무 반갑다고 문자 왔네요. 여기 네. 2356번님이 네. 네. 청취자분들이 지금 이렇게 듣고 계시면서 우리 석진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고 계시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꼭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알겠죠?
1: 네.
0: 분명히 우리 김영란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하나님이 네.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 김영란님 통해서 오늘 전화 연결된 거니까요. 이번 주부터 꼭 예배 시작하시고 네. 이제 극동방송 라디오도 한번 들어보시고 라디오가 네. 없으시면 휴대폰에 이제 어플 다운받아가지고 들을 수 있으니까
1: 네.
0: 혹시 우리 석준아님 김영란님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지금 한번 옆에 있지만 한번 메시지
1: 고맙다고 항상 감사하고 고마워요. 언니가 교회 사라고 저기 해주시고 그래갖고
0: 네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언니랑 교회 갈 거죠?
1: 네.
0: 네네, 자.
2: 아, 네.
0: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란 님도 혹시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하십시오.
2: 아유, 교회 간다라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0: 네. 끝.
2: 계속 기도는 했는데.
0: 예,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실 거고.
2: 네.
0: 우리 석준아 님 혹시 7년 쉬고 계셨지만은 옛날에 불렀던 찬양이나 요즘 혹시 뭐 생각나는 가장 좋아하는 찬양 어떤 찬양 있으세요? 석준아님?
2: 저요?
0: 네.
1: 지금까지 살아온 저거요.
2: 지금까지 지내온 것?
1: 네.
0: 왜 이거를 가장 좋아하세요?
1: 그냥 가슴에 와닿고 좋더라고요. 항상.
0: 7년 전에 이 예배 드릴 때 이 곡을 많이 부르셨나 봐요?
1: 네.
0: 그렇구나. 자, 다시 이제 또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면서 이 찬양 또 많이 부르시는 우리 석진아님 되셨으면 좋겠고 방송 들으면서 이제 저 교회 갔다 왔습니다라고 사연 네. 꼭 좀 보내주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1: 네.
0: 네, 고맙습니다. 김영란님 고맙습니다.
2: 아멘.
1: 예.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나무앤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전국 생방송 새끼라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극동방송을 통해서 듣고 계십니다. 3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들으며 효도하고 계신다고 6541번님 노원구 상계동 같은 동네 주민이에요. 꼭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삶 되시길 기도한다고 3618번이 응원의 메시지 주셨습니다. 자, 아름다운 성동구 여기도 불감합니다. 옷을 만드는데 다리 미질하는데 너무 더워요. 0785번님 그렇군요. 덥죠. 뭐 여름인데 덥죠. 뭐 이번 주 같은데 정말 덥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서문화교회에서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하는데 초등학교 아이 한 명 전도해서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여름성경학교 전도하기 딱 좋습니다. 저 어렸을 때 가봤어요. 교회 대부분 여름성경학교. 5024번님 화이팅입니다. 자, 이 시간에 또 전도 요청이 있는데 우리 딸이 엄마 전도하고 싶다고 지금 엄마 옆에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 한번 찬양 나가는 중에 해봤습니다. 자, 이수영님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네네. 자, 어머니 옆에 계시는 거죠?
1: 네.
0: 자, 근데 이게 참, 와, 예전에 21년도에 그때는 이제 아버지를 요청해서 저하고 아버지하고 그때 4년 전에 통화를 해서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1: 아, 네. 지금 속회도, 트리플 속회도 잘 다니시고 계세요.
0: 이야, 참, 너무, 너무 귀한 열매.
1: 95세이십니다.
0: 95세. 그때 네. 91세 때 저하고 통화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시고. 자, 근데 이제 이번에는 어머니.
1: 네. 어머니 94세입니다.
0: 94세. 그때 어떻게 아버님만 어떻게 그렇게 되고 어머니는 계속 방학이셨어요?
1: 아, 아버지는 무교셨고요.
0: 네네.
1: 어머니는 불교에 열심히셔서.
0: 네네.
1: 네.
0: 두 분 다 신앙생활 안 하고 계셨다가 4년 네, 전에 이제 아버지부터 딱 시작하셨군요.
1: 네.
0: 근데 그 당시에 어머니는 불교셨는데 아버지가 교회 가시는 거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좀 갈등은 없으셨어요?
1: 아, 네. 그거는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예수님 만나고
0: 네네.
1: 교회 다닐 때는 핍박이 많으셨었는데
0: 네.
1: 제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좋은 모습들 많이 보시고 하셨던 그런지
0: 예, 예.
1: 교회 나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지 않고 왜 안 가시냐고 아버지가 가끔 이제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가시려면
0: 네네.
1: 가시라고 가서 찬송도 하고 교회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점심 식사도 하고 오시라고
0: 어머니가
1: 예 어머니가 그러셔요
0: 그래요 어머니가 네. 지금도 그럼 불교 절에 다니세요?
1: 아 지금은 연세가 많으셔서. 부처님 오신 날 그럴 때 이제 오빠가 장남인 오빠 시켜서
0: 네네.
1: 다녀오라고 하시고 어머니는 못 가세요.
0: 아, 못 가세요?
1: 많으셔서.
0: 네. 그럼 지금 옆에 계시고 지금 전도 요청 하셨는데
1: 네.
0: 그럼 어머니가 교회를 가시겠다고 결심을 하셔도 지금 거동 불편하셔서 못 가시는 상황인가요 혹시 그러면?
1: 아니요. 그래도 가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이제 쉴

0: 케어로 해서
1: 네네네.
0: 아버지도 그렇게 가실 좀안 좋을 때 휠체어 타고 가실 수도 있거든요.
1: 네네네.
0: 휠체어가 좀 무리수긴 하는데 장로님이 봉사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모시고 오셔서 아버지
1: 네네.
0: 가시는데 엄마도
1: 가실 수 있군요.
0: 휠체어 타고 가신다든지 하면
1: 네네.
0: 예, 될것 같아요.
1: 절은 못 가도 교회는 갈수 있다.
0: 저 교회는 가까워요.
1: 가깝고
0: 거리가
1: 도와주는 분도
0: 네, 길
1: 많고.
0: 건너면 바로
1: 예.
0: 교회.
1: 좋습니다. 예.
0: 네.
1: 어머니 한번 바꿔주실까요?
0: 아, 네.
1: 네.
0: 엄마 인사. 여보세요, 인사.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1: 예,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라고 합니다.
2: 네.
1: 예. 저 4년 전에, 여보세요?
2: 예.
1: 4년 전에 제가 아버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었어요. 아버님하고 통화를 하고, 아버님하고 좋은 대화를 나누다가 아버님이 그때 이제 교회를 가겠다고 결심하고 제가 듣기로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또 특별한 기회가 왔는데 어머니도 이번 기회에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이제 아버님과 같이 나중에 꼭 천국 가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전화 드렸어요.
2: 감사 말씀은 감사하고 저를 위해서 얘기해주시는지
1: 예.
2: 몸이 너무 안
1: 아, 몸이
2: 좋아서
1: 너무 안
2: 힘들어서
1: 좋아요. 근데 아버님도 그때 몸이 안 좋으셨는데 옆에 분들이 잘 도와주셔서 교회를 가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2: 아버지보든 내가 더안
1: 더안
2: 좋아요.
1: 좋아. 아이고, 그렇구나.
2: 잘 먹도 못하고 배도 부르고
1: 예.
2: 소변도 잘못 보고 배도 불러서 가스 같아서 배가 반항산 같고
1: 예.
2: 교회도 어디도 이제 뭐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1: 예.
2: 도로 살 뭐라 이렇게 고통받는데
1: 아,
2: 힘들어서
1: 예.
2: 아무데도 못 가. 아무데도 더뭐 오래 살으라고 맞다 나냐는 병이 간이 안 좋아가지고
1: 예.
2: 간이 나빠서 나설 수가 없어. 오래
1: 예.
2: 약을 50년을 약을 먹었어.
1: 그래요.
2: 이제 오래돼갖고
1: 어머님
2: 낫도 안
1: 올해 이제
2: 하고
1: 아니, 94세.
2: 네, 죽을 때만 기다리는 거지.
1: 아이고, 그렇구나. 어머님, 근데 일단은 교회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천국과 지옥이라고 들어봤잖아요. 그쵸? 천국, 지옥 들어봤죠?
2: 아이, 착하게 살고 낙하진 안 하고 살면은
1: 예.
2: 지옥으로 안 가는 거고 그랬고 나쁘게 살았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지 당연하지요.
1: 근데 어머님, 어머니
2: 그래도
1: 우리가
2: 가는
1: 이제
2: 거지 뭐 그거는.
1: 어머니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그게 실제로 아니라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믿었을 때 예수님이 누구냐면은 어머니의 죄를 위해서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거든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요.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은 나중에 지옥 가고.
2: 딸도 항상 하는 얘기가
1: 네.
2: 날마다 졸르면서
1: 예.
2: 그렇게 쟤는 천당에 간대 엄마가 지옥 가고 천당에 안 가면 어떡하냐고
1: 네네.
2: 교회 나가라고 맨날 이렇게 얘기하고 권하고 얘기하고 졸르지요
1: 그게 진리라니까,
2: 하나같이
1: 어머님. 그게 진리 사실이에요.
2: 날마다 오면 졸라
1: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믿었다가 지금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어머님.
2: 아,
1: 그래서,
2: 빚어서 손해 안 보는데, 이제
1: 예.
2: 아무것도 못 해, 앉아. 아무것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못 앉아. 그런 줄 알고, 더웠고, 힘드셔. 그만 얘기하세요.
1: 아이고.
2: 뜨거운데,
1: 그러면
2: 땀에
1: 어머니,
2: 피곤해
1: 알았어요, 알았어요,
2: 하는데,
1: 알았어요, 알았어. 일단은 어머니, 우리가 전화 연결되면은 선물을 드려요, 선물을.
2: 아이,
1: 선물.
2: 야, 이 딸도 오기만 날마저 안 하는 날이 없어. 힘들어, 내가.
1: 아이,
2: 그래도
1: 알았어요,
2: 와가지고,
1: 이제,
2: 얘기는
1: 알았어.
2: 안 하면 되겠는데,
1: 그만 그
2: 그러면,
1: 얘기하고, 어머니 선물 드리려고, 선물.
2: 천당 가려면 교회 가라 하지. 나 천당에 가는 거안 바란다. 주인은
1: 예.
2: 천당인데 엄마 지옥 가면 되냐고 졸르는데
1: 예.
2: 힘들어.
1: 힘들어, 힘들어. 알겠어요. 아이고,
2: 아,
1: 힘들다.
2: 힘드네.
1: 이제, 시원한 선물. 어머님, 제가 선물 이렇게 딱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조금 좋아하는 거 하나 골라보세요. 소곱창 전골이 있고, 단백질, 그 두부 단백질 쉐이크가 있고, 도토리묵, 도토리 냉면, 그 다음에 유산균, 김 세트, 김치 세트,

0: 커피, 견과 세트, 쭈꾸미.
1: 모자.
0: 예? 그 다음에 세제, 세탁 세제, 화장품, 비타민 이런 거 있어요. 어머니 뭐 드릴까요?
1: 귀가 잘 안 듣겠어. 뭔
0: 제가.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우리 딸 통해 가지고 어머니 원하는 선물 제가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1: 아이고, 선물 안 보내셔도 돼요.
0: 아니, 오늘 이렇게 지금 방송 중에 전화 연결되면은 선물 받으시거든요.
1: 아이고, 선물은 무슨 선물을 해. 이렇게 더운데 수고하시고 좋은 말씀 전해줬는데 무슨 선물이요. 선물까지 받아야 내가.
0: 아니, 선물 드려야 돼요. 어머님 선물 드려야 돼요.
1: 예. 권하는 걸 내가 또 들어주면 안 돼. 그럴 형편이 안 돼. 아. 갈 날만 기다리는 거야.
0: 어머님. 하나님께서 우리 한동순 어머님 정말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어머님 사랑하신대. 하나님께서.
1: 그러니까 사랑한 게 이제 살았지.
0: 그러니까 앞으로도 사랑하고.
1: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는 게 나도 영감 돌보라고 이렇게 놔두고 있는 거예요.
0: 앞으로도 사랑하고.
1: 아, 하나님 내가 믿고 안 가도 마음대로는 다 생각하고 있지. 예, 예. 하나님 있어야 모든 걸 다 생물들도 하나님에서 이렇게 먹고 살고다. 예. 우리 버스 치셔서 먹고 살잖아요.
0: 예, 예. 우리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시는데 아버지나 딸이 막 엄마한테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어떨 때는 귀찮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어머니 사랑해서 그래요. 어머니 사랑해서. 그러니까 네. 조금 아, 귀찮을지라도 아, 나 사랑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 저도 지금 어머니한테 좀 좋은 거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전화 끊고 다시 한번 좀 조금만 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
1: 예, 예,
0: 알겠죠?
1: 감사합니다.
0: 예. 정말 하나님이 어머니 사랑하고 아버님이 어머니 사랑하고 우리 이수영 따님이 어머님 너무 사랑해요. 사랑해서 그런 말 하는 거니까.
1: 엄마도 와서 하디 기도해주고 아버지도 기도해주고.
0: 아버지가 천국 갔는데 어머니 없으면 너무 그게 슬플까봐 같이 천국 가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어머니. 네. 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만지셔서 근데 어머니 네, 어머니 네. 그 저 따라서 한 30초만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저 따라서 30초만 저 따라서 뭐, 하면 되는데 기도
1: 뭐 말씀하시는
0: 네, 저
1: 같이 따라하라고
0: 네, 제가 크게 한번 할게요. 잘 안 들리시지만 저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1: 크게 하면 왕만 그리고 시끄럽고 더 안 듣기로.
0: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어머님. 자.
1: 왕만 그리고.
0: 자. 사랑해, 하나님.
1: 예, 네, 사랑해, 하나님.
0: 아유, 잘하시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0: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 몸신으로.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뭔 소리야 잘 모르겠네.
2: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죽었어.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그렇죠.
1: 저의 죄를
0: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뭐래요?
0: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용서해 주시라 감사합니다.
0: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그렇죠. 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내 마음을 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죠.
2: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이름을 영접합니다.
1: 아멘.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어머님.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네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영접합니다라고 기도하신 게 마음속으로 내가 모시고 믿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0: 네. 네.
1: 잘 안 믿어지지만 오늘부터 이제 따님도 기도하고 아빠도 아버님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할 텐데 오늘 이렇게 저랑 대화 나눴던 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
0: 네.
1: 예, 너무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0: 네.
1: 건강하시고, 네. 건강하시고 이 방송 따님과 우리 남편과 함께 이 방송도 한번 가끔 들어보세요.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0: 네.
1: 우리 이수영님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혹시 어머니 여보세요?
2: 네.
1: 어머니가 지금 뭐 좋아하시는 찬양은 없겠죠?
2: 아, 어머니가 7살 때 외삼촌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그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오시아 오시아 뭐 그런 찬송을 부르셨다고 지금 전화통화하기 전에 저한테 그랬거든요.
1: 예예. 예.
2: 그래서 그런 요단강 건너가 만날 그게 몇 장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많이 불러보긴 했지만.
1: 아.
2: 그래서 요단강에 관련된 찬송가가 제가 정확하게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찬양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1: 아, 요단강 건너가.
2: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1: 요단강.
2: 그 찬송을 들었대요.
1: 예예예. 예,
2: 예. 하더라고. 7살 때 교회 가서.
1: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해보다 더 이건 것 같은데 해보다 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해보다 더 밝은 천국 같아요 보니까
2: 아 네
1: 이건 것 같은데
2: 어머니한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해보다 더 밝은 천국 여기 보면은 이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가 이게 천국에서 만나자는 얘기인데
2: 네, 네.
1: 에, 에, 에. 야, 진짜
2: 기억을 하시고 아까 부르시더라고요. 의시야 의시하면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1: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2: 네.
1: 요단강 건너서 진짜 어머님 진짜 만났으면 좋겠네. 진짜 천국에서
2: 아, 네. 네.
1: 우리 옆에서 잘 기도해 주시고
2: 네.
1: 어머니 잘 도와주시고요. 지금
2: 네.
1: 흐릅니다. 딱 끊고 라디오 크게 틀고 이거 어머니 들려주세요.
2: 네, 알겠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2: 네.

자, 와, 7살 때를 기억하니 참 대단하다고요. 7살 때 부르셨던 찬송이라는데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찬송가 606장이었습니다. 와, 어렵게 어렵게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천국에서 꼭 만나요 어르신 하고 응원의 메시지도 옵니다. 우리 어머님, 아, 94세 어머님, 95세 아버님은 4년 전에 저랑 통화하고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데 우리 한동순 어머님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 꼭 변화돼서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요. 자, 내일 새끼라는 라디오 앱에 특별 게스트가 옵니다. 유튜브에서 가송 유튜브로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있는 강인선 찬양사역자 우리 초대해서 라디오 앱에 진행할 겁니다. 내일 여러분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봐야죠. 이광희 목소리로 부르면서 조현출 김인수 불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의 고백입니다.
1: 저는 극동방송 광주 전남연합 전도회 VIP로 초대를 받고 지금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최영숙 성도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 입사 동기인 하은경 집사를 통해서 그렇게 언니 가자 했을 때 네. 약간 전도당할 두려움을 느꼈어요. 첫 무대가 어린 합창단이었어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베이복스 감면 부부 간증도 나오고 정호윤 테너 행사가 시작됐을 때 아 나는 끝났다 하나님 마음에서 내가 진짜 이제 벗어날 수 없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냥 목 놓아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근데 이제 감면 집사가 이제 간증을 할 때 그 과거형으로 모든 것이 은혜인데 내가 너무 가지지 못한 거 그리고 아픈 거 막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찬양하고 막 하면서 울고 막 은혜롭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란가 보다. 은경이가 저를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근데 제가 2024년 3월에 큰 일을 치렀어요. 그때 은경이가 나를 위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지면 언니가 빨리 환란에서 벗어나겠지. 극동방송에다가 이 전파 선교사를 저를 태운 거예요. 전파 선교사를 태우고 후원 헌금까지 하는 걸 듣고 은경아 진짜 날마다 기적이고 그날의 전도회 VIP는 전도회의 VIP는 나였지만 내 인생의 VIP는 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했지. 그날 전도회 VIP는 나였지. 그만 내 인생의 VIP는 너야. Everyday's miracle. Everyday's miracle. 날마다 Everyday's miracle.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것이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요나 1장 3절 말씀을 본문으로 놓쳐서는 안 될 인생의 표지판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오늘 주인공 요나는 갈릴리 북쪽의 어느 작은 마을의 출신 선지자입니다. 이 요나는 굉장한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위대한 이스라엘, 강한 이스라엘을 외치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보다 국경이 넓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의 예언대로 정말 이스라엘이 조금 더 강해지고 국경이 넓어지면서 사람들로부터 요나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요나의 골방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데 하나님 이렇게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해라. 니느웨라고 하는 이름을 듣는 순간 요나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습니다. 왜냐? 니느웨는 이 당시에 중동 지역과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정복한 포로들을 산채로 껍질을 벗기고 그 죽음을 성벽에 매달아서 본보기로 삼고 조롱하는 잔인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누구라도 아수르 하면 이를 갈았고 모든 사람들의 원수로 여기는 바로 그 나라의 수도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외치라고 하니까 요나의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요나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나 생각은 달랐어요. 정의가 뭐냐? 악독한 저 니느웨 사람들이 망하는 게 정의 아니겠느냐? 요나는 정말로 니느웨 사람들이 망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도 그는 자기의 생각을 꺾을 수 없어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에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의도적으로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곳이 지금의 저 스페인 남부에 있는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목적지를 정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 하나님이 가리키신 그 방향과 무조건 반대되는 대로 자기가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는 자기 계획대로 배를 타기 위해 욥바 항구로 갔는데 너무 놀랍게도 누군가 마치 자기를 위해 다 계획대로 준비해 놓은 것처럼 다시스 행으로 가는 배가 딱 출항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곧바로 값을 치르고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봐, 내 생각이 맞잖아. 이 모든 것들이 내 계획대로 척척 돌아가는 거 보면 내 생각, 내 판단이 맞는 거야. 그렇게 배는 출항을 합니다. 바람도 순조롭고 파도도 잔잔합니다. 모든 환경이 최고로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요나는 척척 맞아떨어지는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안도하며 배 가장 아래 깊은 곳에 가서 자리를 잡고 누워버렸습니다. 긴장감이 풀려서 그랬는지 그는 곧바로 평온하게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바다 한가운데서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던지셔서 바다를 요동치게 만드셨어요. 잔잔하던 바다가 파도가 치면서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배를 치기 시작하니까 이 배가 견디다 못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봐도 금방이라도 이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배 위의 선원들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선원들은 저마다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값비싼 화물들을 바다에 던지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장이 이 다급한 상황에서 배를 돌아보다가 제일 아래 칸을 돌아보던 중에 너무 경악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이 난리가 난 상황에서 이 흔들거리고 다 아비규환인 상황에서 코를 드르렁거리며 아직도 자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요나예요. 선장이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당신 미쳤어? 빨리 일어나서 당신이 믿는 신이 있거든 그 신에게 살려달라고 기도나 해. 그리고 요나를 깨웠어요. 요나가 깨어나며 모든 게 귀찮은 거예요. 왜?

요나는 지금 이 배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니, 이 바다 한가운데 갑자기 폭풍이 왜 왔는지 영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어요. 선원들이 그칠 줄 모르는 폭풍 앞에서 번아웃이 되고 더 이상 방법이 없게 되자 그들은 오랫동안 뱃사람들이 고대 때부터 바다 한가운데서 위기가 오면 마지막으로 하는 고전적인 방법 하나를 선택하지요. 그게 뭐냐? 이 재앙의 원인을 밝히는 제비뽑기를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뽑힙니다. 선원들은 마치 모든 재앙의 원인을 요나에게서 찾으려는 듯 요나 주변에 몰려들어 요나에게 질문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제비가 네가 뽑혔으면 네가 이 재앙의 원인인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어디서 왔으며 직업이 뭐며 어떤 신을 믿느냐 등등. 마치 이 재앙이 요나에게 다 모든 것이 있어서 평온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모아 그에게 질문을 퍼붓기 시작해요. 이 상황에 여러분이 요나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요나는 할 말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게 날씨 탓이지 왜내 탓이냐? 혹시 선장이나 선원들이 운항을 잘못하고 백기를 잘못 들어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니면 배가 너무 약한 배가 운항되어서 이 파도를 못 이기는 거다? 아니면 이 제비 뽑기는 부정이다? 다시 해라. 나름대로 요나가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묵묵히 이 상황을 다 받아들이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선원들이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데요. 선원들은 혼란이 왔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요. 그런데 신기하게 요나가 던져지는 순간 바다도 동시에 잠잠해지는 거예요. 놀란 사람들은 그 요나가 조금 전에 말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에게 전부 엎드려 제사를 드리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큰 물고기에 먹히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나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남의 탓할 게 많았어요. 날씨 탓을 해도 되고, 선원들 탓을 해도 되고, 배를 탓해도 돼요. 근데 요나는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자기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반드시 희생양을 찾아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둥. 아니,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둥.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려움을 만나면 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내가 책임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내 미래는 불투명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가능하면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탓을 하게 돼요. 미국의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경영학과에서 기업의 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글을 발표했어요. 그 글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한 그룹에게 회사의 치명적인 실수로 고객들이 막 분노할 때

이게 다 하청업체 탓입니다. 매장의 실수입니다. 라고 핑계를 대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객의 분노는 처음보다 오히려 74%가 증가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은 소송까지 벌이더래요. 그런데 또 다른 그룹에게는 같은 상황에서 전혀 반대로 최고 책임자가 직접 나서서 100% 저희의 잘못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막 분노하던 고객들의 분노는 오히려 37%로 떨어지고 기업의 신뢰도는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올라가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생각과 달리 남 탓이 위기를 더 키우게 되고 내 탓이 위기를 끝내게 되더라. 최근에 리더십 학문 분야에서 한 10년 전부터 유행하는 리더십이 뭐냐면 익스트림 오너십이라는 거예요. 이 익스트림 오너십은 지휘관이 지도자가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환경 탓을 하거나 뭐 부하 탓을 하는 변명이 아닌 최고의 좋은 리더는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내 탓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익스트림 오너십이에요. 우리가 객관적인 냉정한 피드백은 필요하지만 그 위기의 상황에서 나에 대한 책임의식을 크게 갖는 리더가 존중받는 리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익스트림 오너십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땅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십계명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걸 다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너무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충분히 가르치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 얘기를 했는데 저 미련한 것들이 나한테 수십 번 수백 번 얘기를 듣고도 저 짓을 합니다. 얼마든지 모세가 발뺌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3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모세라고 하고 싶은 말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백성들이 저렇게 단 것 다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떤 변명도 어떤 책임도 전가하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내 탓입니다 라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 두 말 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시 살아가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무엇 때문에? 내 탓이라고 잘못을 인정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 것 같습니까? 내 탓을 외치는 인생을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서도 형통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케냐에 가면 줄리안 큘라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원래 미국 텍사스에서 목회를 잘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건강하게 목회하고 인정받고 행복하게 살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프리카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의 고국 케냐의 빈민들의 삶을 보게 하시면서 네가 저 죽어가는 아프리카 빈민들

이를 위해 가서 일해라.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잘하던 미국의 목회를 접고 그는 아프리카 케냐로 건너가요. 근데 가보니까 너무 절박한, 먹고 입는 문제로 절박한 이 빈민들을 위해서 한가롭게 설교하는 것만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이들에게 먹을 것, 또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한데 내가 직접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빈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인 자기가 소위 선교를 위한 비즈니스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뜻으로 시작한 그의 비즈니스는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엄청난 빚을 지고 그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까지 압류당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닙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가 도망도망 다니다가 캄캄한 골방에 숨어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너무나 자신의 인생이 처절하리만큼 완전히 망한 그는 그 골방에서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내 배를 배불리 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가난하고 궁률한 영혼들을 보여주셨고 나에게 거룩한 비전을 주셨고 나는 이들을 위해서 이들을 잘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한 거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잘 살고자 비즈니스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해서 이 비즈니스를 했는데 어떻게 내 의도를 아시면서 나를 이렇게 깊은 수렁에 두십니까? 나를 이곳까지 불러놓고 나에게 사기치고 나를 배신한 사람들을 하나님 왜 두고만 보십니까? 그리고 그는 자기가 이렇게 된 상황은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던 어느 날 새벽에, 그날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몸부림으로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귤라야, 네가 이곳에 와서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할 때 너는 그 사업을 정말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느냐? 아니면 네 똑똑한 머리, 네 계획, 네 자신을 의지하고 이 일을 했느냐? 그 하나님이 딱 그 한마디를 주시는데 자기가 여기 케냐에 건너와서 그동안 진행했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 거예요. 자기가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똑똑함, 자신의 이성, 자신의 집념을 믿고 일했던 거예요. 귤라는 그 새벽 하나님의 음성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이 한마디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런데 울면서 그 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인데 그 순간 분노가 가라앉고 그 마음 빈 곳에 하나님이 하나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 새벽에 이 케냐 아프리카 사람들 가운데 은행에 가지 못하는 그 빈민들을 위해서 모바일로 신용평가하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봐라. 갑자기 그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는 얼마 뒤에 그 아이디어로 조그맣게 다시 벤처를 만들어요. 그리고 망한 지 2년 뒤에 그는 완전히 재기에 성공합니다. 귤라는 그 기업에서 나오는 막대한 수익을 가지고 원래 본인이 꿈꿨던 대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먹을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아름다운 사역자가 돼요.
이 큘라에게 누군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망하고 재기한 비결이 뭡니까?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큘라는 이렇게 대답해요.

0: 내 인생이 망했을 때, 남탓 대신 내 탓이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아마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을 안고 나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지난 간밤도 베개를 적실 만큼 너무 어려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내 인생 순풍이 오는 듯 했는데 갑자기 이런 역풍이 왜 불어오는지 두려움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내일이 두려우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그런 분들에게 당신이 봐야 될 표지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역풍의 두려움 속에 여러분이 봐야 될 표지판은 주님,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남을 탓하고 가족을 탓하지 말고 내 탓입니다라고 엎드림의 고백, 이 표지판을 볼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순풍이고 너무너무 계획대로 모든 일이 잘 되는 그때를 여러분과 가정이 만나셨거든. 잠시 마음에 브레이크를 거십시오. 일단 정지.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좋은 때를 주시고 좋은 축복을 주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라는 그 표지판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늘이두 표지판을 붙들고 수시로 순풍이 불 때, 역풍이 불 때, 이 표지판을 번갈아 보며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남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여호와가 길을 내시는 승리의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031-407-9191번 꿈의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옥동방송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수요일 성가의 샘 진행의 창원양곡교회 변세원 장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구나 한 번쯤은 세상 약속으로 주위를 범하게 되는 곤란을 겪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다 보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 무엇에 신뢰를 두고 살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 명예, 지위와 같은 욕망에 집착하여 시간과 마음을 쏟곤 하지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잃고 있지 않은지 생각하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 얻고 있고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우리도 모르게 잃고 있고 망가뜨리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등등 더 귀중한 것들을 말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입니다.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띄워드립니다.

극동방송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7월 30일 11시 경남, 창원, 부산, 부산동부 제외 지역에 폭염중대경보 발효. 충분한 수분 섭취, 야외활동 및 외출 자제, 시원한 장소 휴식, 가족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규방송 이어집니다. FEBC

정성실곡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와 흑인영가 Every time I feel the spirit 내가 성령을 느낄 때마다를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해 주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번엔 김수민 곡 믿음을 윤학원 코랄이 찬양합니다.

마지막 곡입니다. 오프닝 시그널 음악이죠. 바흐의 칸타타 작품 번호 147번 예수 나의 기쁨을 에드워드 히긴버텀의 지휘 옥스퍼드 뉴 칼리지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리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축복 넘치는 한 주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FBC 게시판입니다. 진해구 송학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 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 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 주관 제95차 전국여름연찬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부르신 곳에서 복음의 삶을 새롭게 라는 주제로 김해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경남지역 학교와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6320-547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한길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여름 말씀 사경회가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공진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546-543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 크루의 워십댄스 특별 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 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보내면서 스트레칭 얼마나 하셨나요? 우리가 평소에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내 몸이 얼마나 굳어있는지 잘 모르게 되죠. 그런데 팔을 쭉 뻗어보고 허리를 숙여보고 목을 천천히 돌려보면 이렇게 뻣뻣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스트레칭만 잠깐 해줘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잖아요.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면서 움직임도 훨씬 편안해지죠. 이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매일 같은 걱정을 하고 같은 고민을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조금만 건드려도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곤 하죠. 그래서 몸에 스트레칭이 필요하듯 마음에도 스트레칭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닐까요? 잠시 멈춰서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을 들으며 숨을 고르는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굳어있던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 저녁, 은혜라는 가장 좋은 스트레칭으로 굳어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바라며 7월 29일 수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은희의 충전 라이브 서머 스페셜입니다. 오늘 첫 곡은 피아워십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로 출발했습니다.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출석 단어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는 충전이었죠. 은희의 충전 라이브에 충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출석 단어 남겨주셔야 인증도 되고 오프닝 내용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빠지지 않고 충전 두 글자 지금부터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은희 충전 라이브 선물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해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데일리 미션도 소개해드려야죠. 오늘은 수요일,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가장 많이 참여해주시는 성경 넌센스 퀴즈가 준비된

날입니다. 자, 바로 문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숫자 중에 9 있죠, 9. 1, 2, 3, 4, 5, 6, 7, 8, 9 중에 숫자 9. 이 9를 믹서기에 넣고 막 윙 갈아버리면 뭐가 된대요. 예, 이 9를 믹서기에 넣고 윙 갈면 과연 뭐가 되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숫자 1, 2, 3, 4, 5, 6, 7, 8, 9 중에 9를 믹서기에 넣고 갈면 과연 뭐가 될까요? 정답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출석 단어와 정답 보내시는 동안 찬양 듣고 오죠. 진아의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합니다.

올여름도 진짜 덥다 진짜 그죠? 근데 그거 알아요? 극동방송에서 이 여름 시원하게 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들어볼래요? 쨍하고 내리쬐는 여름 폭염

0: 마음을 시원케 앱으로 FM으로 어딨어나 은혜로 러멀 서머 올여름도 극동방송과 함께할래요? 시원한 복음의 소리 서머 스페셜
1: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수요일 성경 넌센스 퀴즈 문제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중에 9 있죠? 9, 1, 2, 3, 4, 5, 6, 7, 8, 9. 이 9를 믹서기에 넣고 윙 하고 갈아버리면 과연 뭐가 되는지, 숫자 9를 믹서기에 넣고 갈면 어떤 게 되는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은 두 글자고요. 정답은 두 글자고요. 우리가 보통 이럴 때 이 말을 좀 사용을 하죠. 우리 뭐 기도할 때 뭔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뭐 이거 원합니다, 이거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기도, 뭐 하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글자, 굴을 믹서기에 넣고 갈아버리면 요게 된다고 하는데요. 아, 정말 다 드렸어요. 예, 이 정도면 맞추실 수 있으시겠죠. 자, 숫자 9를 믹서기에 넣고 갈면 뭐가 되는지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신만을 위한 노래도 여전히 매일 준비되고 있습니다. 음원공장장 미니PD 매일매일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보내고 싶은 마음 좋고 여러분의 사연도 좋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하시고 찬양을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제가 AI를 이용해서 여러분만을 위한 노래를, 세상에 하나뿐인 노래를 만들어드리고 또 산삼스틱 선물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당신만을 위한 노래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합창곡 두 곡 띄워드리죠. 먼저 아이노스 합창단의 보혈 찬송 메들리,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합니다.

매일 저녁 5시에 함께하는 은희의 충전 라이브 서머 스페셜. 이 시간에는 서머나교회 배성현 목사님의 말씀 듣고 잠시 후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은 더 라이트 워십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띄워드릴게요. 2부까지 주파수 고정!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서머나교회 배성현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은혜 상실에서 회복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이게 상실이라 그러죠. 때로는 건강을 잃기도 하고 일터를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도 흔들리고 기도할 힘도 잃고 첫사랑도 빛이 열이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상실이 힘들어요. 근데 상실이 힘든 이유는 단지 무엇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질문이 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다시 시작할 힘도 없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실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상실 가운데 있지 않은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 감당하기 힘든 상실, 잃어버린 것을 경험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그 사람을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은 상실을 경험하는 이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마침내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실을 많이 경험했고 경험할 거예요. 그때마다 오는 이 말씀, 상실 잃어버린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여러분의 은혜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상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은혜입니다. 상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십시다. 1절 제가 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습니다. 2절에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는지라. 3절까지 읽어 봅니다.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이렇게 말씀이 진행됩니다.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엘리사는 쉽게 말하면 이제 선지자예요. 제자들이 많아요. 그 제자들이 많아졌는지 처소가 공간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선생님,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나무를 이제 베어서 좀 더 넓은 그 처소를 만드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함께 갑니다.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성장한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공간을 확장하는 것을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요단으로 가게 됩니다.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실하게 엘리사와 제자들이 나무를 이제 베는 중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4절 보십시오.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는데 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졌습니다. 열심히 이제 도끼로 나무를 베는데 쇠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당스러워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다급하게 외칩니다. 자, 여러분 5절 중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빌려온 것입니다. 아, 내 주여, 이 도끼는 빌려온 것이에요. 이 사람이 이토록 절망한 이유는 단순히 도끼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빌린 도끼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당시에 이 쇠 도끼는

물건은요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쇠로 만든 도끼가 매우 값비싼 물건인데 가난한 선지자의 제자들이 모여서 빌려가지고 쉽게 마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살 수도 없어요. 빌린 거예요, 남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친구에게 승용차를 빌려가지고 타고 가다가 부딪힌 겁니다. 변상할 돈이 없어요. 아, 내 주여.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에게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뭘까요? 아, 이걸 어떻게 갚지? 나는 갚을 능력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게 왜 심각한가 하면은 당시에는요, 빚을 갚지 못하면 자신의 몸으로 일을 내서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도 안 되면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에게 빌려온지 모르지만 이 도끼를 잃어버렸을 때 단순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단순한 재산상의 손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앞날이 두려운 캄캄한 그 절망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외친 거죠. 아, 내 주여. 아, 내 주여. 이 도끼는 빌린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거 상실입니다. 근데 이 상실은 언제나 하나를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마음의 평안을 잃습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지면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사역의 기쁨을 잃으면 소명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상실보다 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났다라는 절망이 더 우리에게 무서운 것입니다. 도끼를 잃어버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아, 이제 정말 끝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자의 너무 다급한 소리를 들은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 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따라하십시다. 어디 빠졌느냐? 너무 단순한, 너무나 은혜로운 그런 이제 질문이죠. 책망하지 않아요. 야,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근데 너 빌려온 거라면서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어? 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단지 엘리사는 한마디를 해요. 어디에 빠졌느냐? 어디 빠졌지? 그 잃어버린 그 장소를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실을 경험할 때, 우리가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으세요. 얘야, 어디에 너의 쇠도끼가 빠졌니? 무슨 말입니까? 어디서 네가 무너졌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니? 어느 자리에서 너가 소망을 잃어버렸니?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건의 크기만 자꾸 보려고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거죠. 아니, 도끼 하나 잃어버린 것이 그 무슨 큰일이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삶 속에 도끼를 잃어버린 이것이 얼마나 그 인생에 큰 짐이 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죠. 도끼 하나인데요.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쇠도끼 하나 이런 게 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고통과 상실과 어려움의 소식을 듣고 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아, 뭐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괴로워하세요. 빨리 잊어버리세요. 이런 누가 안 잊고 싶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보니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대수롭지가 않아요. 그러나 나에게 기도를 부탁한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기도 제목은 너무너무 절실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 내가 볼 때는 큰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절실하고 다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볼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잃어버린 도끼는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관계입니까? 사역의 열정입니까?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그러나 그 상실 때문에 무엇까지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평안, 용기, 소망,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담대함마저 잃어버리신 채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만 보진 않습니다. 그 상실 때문에 무너진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실을 외면하지

0: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도 하나님 아십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 너무나 무너진 내 마음, 너무나 큰 고통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실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디에 빠뜨렸느냐, 어디에서 넘어졌고, 어디서 너가 그렇게 소망을 잃어버렸냐고 물으시는 주님. 여러분, 이렇게 상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형편을 돌보시는 은혜입니다. 엘리사가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어디에 빠졌냐고 물었을 때 자, 이렇게 반응이 됩니다. 6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자,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입니다. 시작.
1: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0: 엘리사가 어디에서 빠뜨렸느냐고 물었더니 이 제자가, 선생님 저기예요, 저기. 장소를 알려주었어요. 엘리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취합니다. 나뭇가지 하나를 베어서 물에 던지니까 쇠도끼가 표면으로 올라왔어요. 쇠도끼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쇠는 물에 가라앉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물에 빠진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는 강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사람이 손에 닿지 않는 곳일 수가 있어요. 물이 깊었든지 물살이 빠르든지 바닥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 내 주여, 쇠도끼가 빠졌어요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건져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끼는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손은 그곳까지 닿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인생의 강바닥 속에 어떤 우리의 고통이, 이 상실의 바닥이 깊을지라도,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닿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이죠. 겉옷을 들고 요단강을 쳤을 때 요단이 갈라졌어요. 근데 오늘 나뭇가지 하나를 베어서 물에 딱 던졌는데 쇠도끼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하시는 말씀이 가루를 독이 든 솥에 넣었더니 해독이 되었더라. 예, 어느 회사 가루인지 궁금해하지 말라 하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가루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겉옷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오늘 나뭇가지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 홍해 바다를 가르세요. 바다로 길을 내세요. 사막의 강을 내십니다. 요단에 물이 끊어져 강에 길을 내어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의 가난한 제자가 잃어버린 도끼 하나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우주를 건설하신 능력의 손이세요. 그 손으로 홍해를 가르신 거 우리는 봤어요. 근데 여러분, 놀란 게 뭐예요? 그 손으로 나뭇가지 하나를 집으셔서 기적을 행하세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작아 보이는 한 형편까지 하나님께서 돌아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음을 믿으세요? 나뭇가지 하나로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의심하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아니, 물에 빠진 쇠도끼를 떠올리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나뭇가지 하나, 날아가는 새, 그냥 스쳐 지나는 공기 한 점, 그리고 우연처럼 만나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의 형편을 돌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너무 커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고, 하나님께는 너무 작아서 외면하실 문제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혹시나 바닥을 치고 계신가요? 상실을 경험하셨습니까? 또 우리는 또 경험할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내 손으로는 도끼를 건져낼 수 없는 것처럼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앞에서 건져 올려야 될 쇠도끼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다시 붙들어야 될, 건져 올려야 될 쇠도끼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사람의 손이

0: 닿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은 다 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이 기적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 사건은 오늘 무명의 한 사람이 일을 하다가 쇠도끼를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건도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달린 일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빌린 도끼를 물에 빠뜨린 사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일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도끼를 잃어버린 그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의 크기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의 무게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외로운 자리에서 누가 나를 알까 하면서 병상에서 투병하시던 그 자리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파서 그 갓난 아기를 품에 안고 응급실로 뛰어가는 그 어머니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로 그 밤을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이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마음은 고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절대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은 관심을 두시고 저와 여러분의 형편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잃어버린 것들 언제나 다 되찾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믿음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잃어버린 것이 끝내 돌아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낫지 않는 질병도 있을 수가 있어요. 회복되지 않는 관계도 있을 수가 있고 끝내 되돌릴 수 없는 일도 우리 안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돌보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돌보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은 놀랍습니다. 때로는 문제를 바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줄 수가 있으세요. 그러나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문제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때로는 닫힌 문을 여실 때가 있고 때로는 닫힌 문이 아니라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도 은혜이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믿음은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편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홀로 흘리는 눈물까지 우리의 모든 형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사소한 문제까지 관심을 두시고 잃어버린 것 찾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큰 은혜, 형편 가운데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세우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쇠도끼가 물에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7절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0: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라. 여러분, 이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러나 떠올라서 그 도끼를 그 사람의 손에 그냥 쥐어준 게 아니에요. 이 제자가 손을 내밀어 믿음으로 그 도끼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옆자를 보세요. 너는 그것을 집어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0: 그것을 집으니라.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없지만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까요? 다시 나무를 베어 거처를 만들었더라. 그런 이야기로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상실의 자리에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너는 손을 내밀어 그 도끼를 잡으라 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요, 다시 소망을 주시고, 다시 사랑할 능력을 주시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신 줄로 믿으세요. 혹시 오늘도 여러분 그 상실의 자리에 주저앉고 계십니까? 다시 들으세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손을 내밀어 떠오른 도끼를 집으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부어져요. 은혜가 부어지니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으로 나아가고, 다시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순종하라. 다시 잡으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상실 가운데 마음의 뜨거움을 회복시키시는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린 도끼를 잃어버린 빚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도끼를 잃어버려서 깊은 바다까지 도끼가 떨어졌어요. 자기 모르는 건질 수가 없어요. 그 값을 갚을 돈도 없어요. 빚을 갚지 못하면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엘리사를 통해 여러분 다시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엘리사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베어 던지게 하심으로 쇠도끼를 떠올라 주셨어. 그 제자의 빚에 대한 두려움과 종이 된다는 위기에서 하나님은 벗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더 큰 구원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서 쇠도끼를 떠오르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건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쇠도끼를 잃어버려서 빚을 갚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죄에 빚진 죄의 종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종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든 죄의 빚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롭다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 있는 사람은 어떤 상실 속에서도 외면당하거나 버림받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죄와 실패가 아무리 깊어도 십자가의 은혜는 그것보다 더 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죄의 빚을 갚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실 속에 있더라도 그 모든 상실을 속에서 일으켜주시는,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실 가운데 계십니까? 그 상실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셨습니까? 병상에 계십니까? 외로우십니까? 고통받는 자리에 계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실과 여러분의 침상과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는 현장 속에 오셔서 오늘 물으십니다. 어디에 빠졌느냐? 그때 한마디만 하세요. 주님, 여기에 빠졌습니다. 나뭇가지 하나. 그렇게 말씀드리세요. 여기에 빠졌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가 오늘 잃어버린 것에 여러분 마음을 두지 마시고 잃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가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머나 교회 배성현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62-7311번 서머나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향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안녕하세요. 저는 32년 전에 창원에 와서 병원을 하고 있는 창원 한마음병원 의장 하충식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2: 창원 극동방송과 처음 만났던 기억은 어떠셨나요?
1: 제가 창원에 온 지 32년 됐고 극동방송도 30년 됐잖아요. 그제 그때쯤 한 30년 전에 구자천 선배님의 소개로 제가 시청자위원회에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밥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옛날 저 소소한 기억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2: 창원 극동방송의 30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일이실까요?
1: 사실은 특별하게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냥 지역 방송으로서 초창기 우리 교회 목사님들 어렵게 우리가 극동방송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 지점장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오셔서 적극적으로 잘 하셨어요. 그때 시청자위원회를 때 가면은 정말 숨기는 분들한테 잘 해드렸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강렬한 기억은 없지만 그때 그부터 관계자분들께서 잘 하셨고 또 그 목사님들이 애쓰셨던 이종성 목사님을 비롯한 목사님들 엄청 극동방송 만들기 애를 많이 쓰셨던 그런 기억들이 나기도 합니다.
2: 창원 극동방송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되셨을까요?
1: 그거는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처 외할머니가 개척교회를 만드는데 애쓰신 걸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개척교회 하시면 어려운데 그 도와줘야 되는구나. 또 지부장님께서도 개척교회 사는데 어려운데 좀 지원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당연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특히 처 외할머니의 그 관계 때문에 그런 소중한 기억들 특히 저 요새는 교회도 어렵잖아요, 그죠? 인구도 줄어들면서 교직해 하시는 분은 또 얼마나 어려운지 부족하지만 우리 처의 할머니가 하셨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제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했죠. 이제까지도 제가 창원시에 32년 살면서 교계에서 하는 일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많이 참석했고 도와드렸고 그 일환으로 또 교직해 사모님 모시고 행사할 때 제가 지원해드렸다고 생각해요.
2: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창원 극동방송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
1: 극동방송이나 하나님이나 한마음병원 같은 인류, 핵심 가치는 인류예요. 특히 요새는 경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극동방송의 역할도 있을 거고 또 저희 병원의 역할도 있을 거라고 싶은 생각인데 우리 주위에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선을 거기다 돌려주신다면 또 많은 분들이 지원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저희 한마음병원도 이제까지 할 것처럼 어려운 일과 함께해서 그분들이 잠시나마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창원 극동방송 30주년 화이팅!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희의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시원하고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아이자야 61의 빛으로 비추시네로 출발합니다.

은희의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2부 첫 곡 아이자야 61의 빛으로 비추시네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도 선물은 계속됩니다. 매주 한 분을 선정해서 드리는 등산화 오늘은 수요일 성경 넌센스 퀴즈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화장품 세트, 한 주간 출석 단어, 충전, 이번 주는 충전, 빠지지 않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삼스틱,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하신 분께 노래 선물과 산삼스틱 선물을 모두 모두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성경 넌센스 퀴즈 문제 한 번만 더 드릴게요. 마지막입니다. 자, 숫자 중에 9가 있죠. 9. 1, 2, 3, 4, 5, 6, 7, 8, 9. 이 9를 믹서기에 넣고 막 윙 하고 갈아버리면 과연 뭐가 되는지, 숫자 9를 믹서기에 넣고 갈면 어떤 게 되는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은 두 글자고요. 우리가 보통 뭔가를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제 바라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뭔가를 바란다, 뭔가 소망한다 할 때 이렇게 하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다 드렸어요. 예, 이래도 못 맞추시면 문제입니다. 예. 자, 숫자 9를 믹서기에 넣고 갈면 뭐가 되는지 정답 두 글자 정답하시는 분들은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양한 곡 들으신 후에 서머 스페셜 특집 건강 칼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홍재 목사님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함께합니다.

0: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듯 건강은 우리의 삶을 채워가죠. 그리고 이 여름 은혜 충전 라이브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함께 챙겨드립니다.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유익하고 따뜻한 건강 상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오늘 이 시간은 난임센터 전문의 권황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1: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제가 이제 난임의 원인 중에 자궁 요인, 난간 요인, 자궁 경부 요인, 여자 생식기에서 배란 요인이 있죠. 그 배란이 잘 안 되는 것, 그 생리가 아주 불규칙한 환자 중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어요. 그 이런 분들은 초음파로 보면은 그 난자 테두리 부분에 이제 낭포가 여러 개 배열이 돼 있어서 그게 이제 이렇게 뭐 영어로 이제 폴리시스틱, 한국말로는 다낭성 난소 이렇게 부르는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대개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거는 임신이 안 된다, 그리고 생리가 불규칙하다 이렇게 돼서 이제 내원을 하는데, 초음파 소견에서 이제 다낭성 난소 소견이 보이고 생리가 이제 불규칙하고 이러면 이제 우리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하죠. 초음파에서 이제 다낭성 난소가 보인다라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아닙니다. 그래서 초음파 소견도 중요하고 생리가 불규칙하다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호르몬 검사에서 그 동양 여성에서는 드물지만 서양 여성에서는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은 환자들이 있어요. 그 남성 호르몬이 이제 높게 나오면 이 세 가지 중 생리 불규칙한 거, 초음파 소견, 남성 호르몬,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만족하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우리가 진단을 해요. 근데 이제 동양 여성에서는 남성 호르몬 높은 경우가 많지 않고 서양 여성에서는 그 남성 호르몬 높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 높은 게 동양 여성에서는 10에서 20%밖에 안 되고요. 그 서양 여성에서 이제 이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 심한 사람들은 미드라인에 헤어가 나요. 이렇게 뭐 수염도 나고 턱수염도 나고 지금 그렇게 되는데, 이런 다모증이 관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여기 미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일부 학자에서는 되게 이제 뭐 서구권 학자들이죠. 남성 호르몬이 높지 않은 경우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하시는 분도 있어요. 꼭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남성 호르몬이 높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사실 서양 여성에서는 여러 명이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되지만, 이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죠. 이 질환이 좀 재미있는데 아직도 다낭성 난소 질환이 아니라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이게 1935년에 뭐 스타인하고 레벤셀이라는 학자가 보니까 이제 이게 비만을 가지고 있고 무월경이고 다모증 있는 그런 한 7명의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환자들을 갖다가 뭐 약물 치료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 수술을 들어가 보니까 그 난소도 커져 있고 난소 외벽이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생각한 게, 아, 이 외벽이 두꺼워서 난자 배출을 못 한다. 그래서 이거 난자 캡슐이죠. 그 외벽을 갖다 이렇게 세게 모양으로 좀 절제를 해주면 이분들이 좀 배란이 되고 임신이 잘 되지 않을까?

0: 근데 사실 뭐 지금 보면 좀 무모하다 생각했는데 전혀 무모한 게 아니고요. 지금 봐도 좀 획기적인 사고방식을 가졌고 굉장히 훌륭했던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시행했는데 신기하게도 수술은 이제 7명에서 이제 정상적인 생리주기가 회복되었고 2명은 또 임신도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되게 지금 생각해도 거의 90년 전인데 거의 100년이 다 돼가죠. 근데 훌륭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이제 정확한 원인을 모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산부인과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인슐린 저항성 증가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들 50%는 비만을 가지고 있고요. 오랜 기간 지속되면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학은 이제 교과서에 수십 가지가 나오는데 특효약은 없고 가장 중요한 게 체중 관리예요. 그러니까 체중을 BMI가 25 이하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환자들은 그 생리주기가 길기 때문에 꼭 배란 유도제를 써야 되고 배란 유도제를 써서 이제 배란을 맞춰야 되는데 클로미펜 사이트레이트라든가 레트로젤이라는 먹는 배란 유도제를 사용하게 되고 이 먹는 약의 한 25%는 또 반응을 잘안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저항을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내성을 보이는 분들은 주사를 같이 병용해서 배란 유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책도 권유해요. 어떤 책을 권유하냐면 절제의 성공학. 거기 이제 보면은 이게 그 일본 책인데 우리 김진호 목사님이 거기에 추천해서 써놨어요. 고린도전서인가요? 거기 나오는 내용.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할지니, 절제할지니. 그 식사 절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식사 절제로 이제 철학을 바꾸면 아무래도 체중 감량에 효과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책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1: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지금까지 난임센터 전문의 권황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현재 시각 6시 26분,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수요일 건강 칼럼에 이어 오케스트라 연주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성경 넌센스 퀴즈 정답 발표해 드려야죠. 숫자 9, 숫자 9를 믹서기에 넣고 윙 갈면 과연 뭐가 되는지 맞춰주시는 문제였는데요. 오늘도 좀 맞추기 쉬우셨죠? 수월하셨을 것 같아요. 정답은 바로 간구입니다. 간구. 믹서기에 넣고 갈아버린 구. 간구.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뭐 간구하며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힌트도 드렸는데 정답 맞추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선물 리스트에 잘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구 정답 맞추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어노인팅의 찬양 띄워드립니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님은 나의 사랑 함께 하시죠.

0: 복음 70년, 경남 30년. 영원히 기억될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사진으로 만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70년 동안 복음을 전해온 극동방송, 그리고 30년의 시간을 함께한 창원 극동방송. 빛바랜 흑백사진 속 첫 출발의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발자취까지, 그 은혜의 여정들을 한 장 한 장의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사진 한 장에 담긴 복음 전파의 열정과 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그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7월 27일 월요일부터 8월 7일 금요일까지 2주간 창원 극동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체 관람은 전화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지난 70년의 이야기, 그 감사와 감격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가 지금 창원 극동방송에서 진행되고 있죠.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다음 주 금요일 8월 7일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 창원 극동방송으로 오시면 전시회를 관람을 하실 수가 있고, 이 전시회는 우리 지사별로 좀 돌아가면서 2주 정도씩 하고 있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창원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원 극동방송의 역사를 사진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 많이 관람하러 와주시기 바라겠고요. 자세한 문의나 또 단체 관람 문의 같은 경우에는 269-9810번 우리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키즈벤처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함께합니다.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오늘 끝곡으로는 마커스 워십의 호흡 있는 모든 만물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이었습니다. FEBC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교육자 선교회 이종식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바울은 인간들의 모든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신 주님에게 잡힌 자이면서 동시에 나를 사로잡은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잡힌 자 된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요 그리스도를 위한 충성의 포로가 된 것처럼 진리와 함께 고난 속에서도 감격스럽게 진리를 붙잡고 사는 자신처럼 성도들도 진리를 붙잡고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예정과 집행과 확인으로 된 통일성을 성도들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포용과 평안으로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포괄됨으로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통일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성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한 다음 그 이유를 몸도 성령도 소망도 주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하나님의 집행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확인으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한 가족답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통일성은 다양성을 무시한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 속의 통일성입니다. 바울은 다양한 각 지체가 그리스도가 주신 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자라가는 것과 세워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을 통해 성숙하고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훈련의 원천이자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사와 직분을 주시고 동시에 은사대로 직분을 감당하도록 도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이라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성전의 전리품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0: 이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각양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교육자 선교회 이종식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창원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4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만, 호전적인 아말렉 후손입니다. 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의 눈에 듭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든지 왕에게 뇌물을 은 1만 달란트를 제공합니다. 은 1만 달란트는 은 무게로 하면 5,400억 돈입니다. 지금 시세로. 근데 그 달란트 화폐 가치로는 3조 이상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3조 이상 모아요? 그래서 왕에게 뇌물로 주니까 왕은 자기 반지를 빼가지고 하만에게 주고 당신 마음대로 해라. 유대인을 죽이든지 마음대로 해라. 모르도게 한 사람이 자기 기분 나쁘게 한다고 모르도게만 벌을 주면 되는데 모르도게의 동족 유대인 그 127도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죽입니다. 지금 일본에 약 96만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어요.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가 안 좋으면 96만 재미교포들이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무서운 적대관계가 돼서 일본 정부에서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 96만 명을 다 죽인다 하면 얼마나 큰일입니까? 미국에 우리 교민이 255만 명이 살아요. 미국과 우리가 안 좋아 미국이 한국 사람, 미국 있는 한국 사람 255만 명 며칠 날 다 죽인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그게 현실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개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웁니다. 그리고 조서, 왕이 내린 조서를 읽은 모든 수상궁의 127도 유대인들이 통곡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웁니다. 그때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못 들어가니까 왕궁 문 앞에서 그렇게 하니까 내시아 그리고 시녀들이 이 왕과 그저 왕비와 모르드개의 관계를 확실히 몰라도 관계 있는 걸 알고는 왕비 마마 모르드개가 굵은 벗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에스더가 좋은 옷을 보냅니다. 옷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특별히 명을 내려서 왕후 에스더를 섬기게 한 내시 하닥을 보냅니다. 대궐문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는 모르드개 무슨 이유인지 알아오라. 하닥이 가서 그 이유를 압니다. 아,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다. 그리고 그 조서에 초소를 보내고 이 하만이 왕에게 1만 달란트 뇌물을 준 것도 알려주고 다 죽게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왕비가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 구해서 민족을 살리도록 해라. 그 메시지를 전해받은 에스더는 해답을 보냅니다. 모든 신하, 모든 127도 백성들이 알듯이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집무실에 들어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다. 혹 왕께서 금규를 내밀면 살거니야 다 죽는다. 그리고 나는 지금 왕의 사랑받는 허니문 신혼 시절이 아니고 5년이 지났고 한 달이 되어도 왕은 나를 부르지도 않는다. 못한다.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개 하닥을 통해

또 메시지를 전해요. 왕비가 왕궁에 있다고 유다인들이 다 죽는데 혼자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만일 이때 왕비가 말하지 않고 침묵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거니야. 왕비야, 앙비의 가문은 망할 것이다. 전쟁 포로로 와서 왕비가 되게 된 것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때에 사명을 주셔서 왕비가 되게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전달합니다. 에스터는 많은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기도도 했겠죠. 그리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내가 왕께 나가리라, 가서 말하리이다. 그래서 모르드개 살리고 자기 백성 살리고 자기도 만일 말 안 했으면 오빠가 죽고 모든 유대인들이 죽고 자기도 세상에 비밀이 없거든요. 자기도 무사하지 못할 텐데 입을 열어 말하니 다 살게 되고 온 세상 성경이 전파되는 곳에 은혜가 흐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에 담을 교훈은 오늘 내가 여기 있는 이 자리, 내 위치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오늘 우리가 있게 하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그냥 왕비로 만들어 준 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이 다 죽게 될 때 그 백성 살리려고 왕비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자기도 살고 전 백성이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해드렸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많은 계획, 자기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에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야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내 길을 걸어도 그게 자기 마음대로 걷는 같아도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회사에 뭐 어떤 자리에 계시고 어떤 비즈니스 하시고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그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 그 미션,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있게 하시는가, 그것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연한 일이 없어요. 참새 두 마리가 아스타로인 하나에 팔리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거든요. 왜 넓은 세상에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고 이 넓은 땅에 우리 도시에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양곡교회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청년으로, 학생으로, 성가대원으로, 교사로, 예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시는가? 거기에 미션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 양곡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견고하게 세워드리고 그리고 한국과 세계 모든 교회, 또 신학대학, 성령의 불길, 기도의 불길, 사랑의 불길, 선교의 불길 막 다시 타오르게 하는 미션이 제게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다섯 분 이상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이틀, 3일 전에도 교수, 교직원이 1,000명 이상 되는 이 나라 큰 신학대학이 있는데 그 책임자가 제게 전화 주셨어요. 매주 TV를 통해 말씀을 듣고 참 생각 많이 한다고. 대화 중에 우리나라
살리면 교회가 살아야 되고,

교회가 살려면 신학대학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바로 지난주에 일주일간 우리 1,000명 넘는 교직원들이 다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회를 가졌어요. 얼마나 그 소식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 나를 오늘 여기 있게 하셨는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특별히 전도특공대, 젊은 사람이나 은퇴하신 분이나 전도특공대, 그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내가 있는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웃에게도,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우리 입, 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대하라고.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우리 입으로 주님 찬송하고, 우리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입으로 사람을 세워주고, 입에 사명이 있는 것이죠. 만일 너가 잠잠하면 너와 너 집은 폐망할 것이다. 우리가 입을 하나님을 위해 사명을 위해 안 쓰고 우리만이 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우리 입은 하나님이 주신 입, 하나님의 입입니다. 우리 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것을 명하여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내가 전도해야지. 그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늘 전도하는 것이 내 사명인 걸 알고 사는 게 전도가 돼야 그리스도인, 정말 그리스도인이에요. 입으로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삶으로도, 돈으로도, 건물로도. 우리 양곡교회는 예수 사랑, 예수 소망, 건물로 전도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건물로 전도합니다. 우리 버스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많이 써서 했고, 한국과 세계 소망 양곡교회 버스가 그냥 가지 않고 버스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 10대를 샀을 때 한국과 세계 소망에서, 그래서 그때 차가 많지 않을 때 10대가 계속 이 도시를 돌게 했습니다. 제가 자동차 버스 10대가 쫙 이어서 몇 시간을 돌아요. 그건 사람들이 와, 한국과 세계 소망 양국계, 그게 자동차로도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도 전도하고 자동차로도 전도하고. 근데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는 귀한 사람 되고 상대방이 살게 돼요. 에스더가 말하니 하나님 기뻐하시고 유대인이 살고 오빠가 살고 자기가 살게 돼요. 자기가 말 안 했으면 다 죽어요.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송하고 높이면 듣는 사람이 살고, 나도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희 집에 한 아들이 귀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부족해도

복음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자자손손 빛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약속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하가 있다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전함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하가 있다. 바울이 깨닫거든요.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못된 길 가는 그를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방언하게 하시고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에스겔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엄중한 말씀을 하세요. 너가 악인에게 악인이 패망하는 길을 가도 말하지 않으면 악인은 그대로 망하지만 그 악인의 피값을 너게 묻겠다. 그러나 악인을 깨우쳤는데 악인이 깨우침 받지 않고 패망한 길로 갔을 때 피값을 너에게는 묻지 않겠다. 내가 전도할 사람에게 전도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감사하고 안 믿어도 내게 책임이 없지만 내가 전도할 사람에게 전도 안 하면 그거 어떠진 간에 내게 책임이 있는 거죠. 열왕기 하 7장에 보면은 6장에는 아들을 잡아먹어요. 사람이 너무 배고프면 다 먹어요. 구두도 뜯어먹고 전쟁 때 적군의 시체도 먹잖아요. 배고프면 다 먹어요. 그래서 너 아들 오늘 쌀만 먹자. 내일 내 아들 쌀만 먹자. 아들 쌀만 먹잖아요. 그때 왕이 아방의 아들 요람이에요. 아람 왕 베나다시 큰 군대를 몰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서 사마리아 성에 다 굶어 죽게 됐어요. 아들을 쌀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분이 배고파 죽는데 성에 들어가 봐도 없고 문 앞에 기다려도 굶어 죽고 우리 한번 이판사판으로 아람 군대에게 한번 가자. 우리가 나병 환자니까 죽이면 죽고 어차피 죽일 거. 그러나 불쌍하게 나병 환자라고 빵 주면 안 죽자냐. 그래서 네 사람이 배고픈 이 배를 안고 비틀거리며 내 나병 환자가 갔어요. 가니까 저녁 잘 지어놓고 냄새 막 맛있는 냄새에 코를 찌르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말은 묶여있고 나귀도 묶여있고 진영 장방 그대로인데 뭐 칼, 창, 옷이 길에 막 널려있는 가다가 다 버려놓고 왜? 하나님께서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큰 군대가 진격해오고 큰 병거가 팍팍팍 들어오고 그 소리에 귀를 아프게 합니까? 베나다 왕부터 모든 장군, 신하, 모든 병사들이 와 이스라엘 왕이 헷사람 왕들에게 애굽 왕에게 돈을 많이 줘서 그 군대가 우리를 치러 오는구나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기 안 쓰시고 소리로도 승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걸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실컷 먹고 은금 옷을 감추고 또 실컷 먹고 은금 옷을 감추고 어디 감췄는지 모르겠어요. 남의 진영에 와서 어디 감췄는지 모르겠지만 성계에 감췄다 했어요. 뭐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부자 될 수 있고 갑자기 팔자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날 또 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일은 몰라요. 근데 배부르지요. 이제 부자 됐지요. 막 잠이 오지요. 근데 이 네 사람이 서로 이야기해요. 우리 지금 잘못하고 있다. 오늘은

0: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여기서 잠잠하고 내일 아침까지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벌 주실 거다. 지금 성 안에는 지금도 굶어 죽어간 사람이 있는데 이 양식이 많고 이 좋은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잠잠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을 주실 거다. 그래서 네 사람이 다시 일어나 비틀거리며 가능한 빨리 가서 사마리아 성 문지기에게 소식을 전해요. 그래서 그 성이 다 살아요. 나병 환자 네 사람에게 하나님은 미션, 사명을 줬고 그 네 명이 성을 살려요. 할렐루야. 나는 뭐야? 내 계급이, 내 실력이, 내 경제 형편이, 내 뭐 꼬라지가 이게 뭐냐? 그건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내가 제비꽃이든 장미꽃이든 짤따막한 찬나무든 키 큰 전나무든 하나님은 다 필요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다 필요하셔서. 근데 자기 사명 감당 잘하고 제일 큰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선교하라고. 짐 대체 더 사고 뭐 그거 목적 아니잖아요. 선교하라고. 우리가 잘생긴 목적은 뭐예요? 잘생긴 사람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말틴 루터는 말했어요. 우리 복음은 뜨끈뜨끈하게 뜨겁게 전해진다. 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오늘 부활하셨고 내일 재림하실 듯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링컨이 주하원의원으로 있을 때 노예 경매시장에 가서 충격을 받아요. 노예를 돈을 흥정해 팔아요. 손에 손 잡고 노예들은 자식 손을 못 잡잖아요. He walked hand in hand. He walked hand in hand. He walked hand in hand. Someday. 언젠가 우리 가족끼리 손잡고 갈 날이 있겠지. 흑인의 노래예요. 노예는 자식하고 손도 못 잡아요. 노예는 그냥 팔리는 거예요. 소 팔리듯이, 돼지가 팔리듯이. 링컨이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노예 해방시켜주세요. 그때 미션을 받아요. 그리고 그 한 어린 소녀가 팔리는데 링컨이 샀어요. 애야, 이제 너는 자유다. 그때 그 아이가, 선생님, what is freedom? 자유가 뭡니까? 자유가 뭡니까? 자유가 뭔지 몰라요, 노예. 오늘 세상의 사람은 성령이 뭐냐? 천국이 있다고? 뭐 구원? 몰라요. 예수 믿은 구원? 몰라요. 그게 뭡니까? 그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과 한국교회의 책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해서 기독교인이 계속해서 30%, 40%, 50% 많아지면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고 할렐루야. 전쟁이 없고 하나님이 특별히 지켜주시고 정치도 문화도 경제도 교육도 하나님이 다 되게 해주십니다. 그 사명이 제게 여러분에게 입을 열어 말해라.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입을 열어 돈을 써서 선교하고 몸으로 선교하고 선교해서 아버지 기쁨 이 세상을 살리고 우리는 자자손수 한날의 별처럼 빛나는 이 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주여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10-5500번, 지역번호 055-219-5500번 양곡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 볼까요?
1: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2: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3: 하나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4: 라디오를 살 때 정보기술 교류사나 보이브 이런 데 센터에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그걸 이렇게 뜯어놔요. 이렇게.
0: 어.
4: 예. 그러니까 돌려도 삑삑 빈바퀴만 돌아가게 해요. 이렇게. 궁금증에 그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국동 방송이 어디지? 국동은 어떻게 추운 나라 방송인가?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네. 아,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저렇게 추운 나라에 가서 방송을 하나? 끝나고는 이제 찬송인지 찬양인지 나오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그게 와 되게 웅장하고 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되게 멋지다 이런 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0: 10대 때 호기심으로 라디오를 분해하고 처음 들었던 극동 방송. 익숙한 멜로디와 익숙한 창법, 그리고 익숙한 언어에 귀를 기울였던 남포가 고향인 이은석 형제의 극동 방송과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북한에서 10대 때부터 우리 중학생 때부터 극동방송을 청취한 이은석 형제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네. 지난 시간에 이제 10대 때 극동방송을 처음 이제 가족들과 함께 들으시고 돌연 아버님께서 이 방송은 위험하다면서 몇 년 후에 갑자기 이 동판이라고 하나요?
4: 네, 그 납땜했죠. 네. 동나투로 이렇게 됐는데 네. 그걸 이렇게 돌릴 수 없게끔 이렇게.
0: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듣지 못하시다가
4: 네.
0: 그래도 방송을 통해 들었던 기도의 한 줄 한 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오늘은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올려드렸던 그런 기도의 은혜들과 함께 외화벌이를 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접하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을 찾아갔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렇게 5년 전에 이곳에 정착을 하셨는데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 또 제3국에서의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4: 네.
0: 처음 주파수를 맞추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면서 뭐 몇 번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4: 네.
0: 이 방송을 교회 삼아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4: 맞죠.
0: 우리 그분들에게 극동방송은 지금 돌이켜보니 이곳에 먼저 온 한 사람으로서 지금 돌이켜보니 네모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4: 아, 네. 이제 극동방송은 제가 철없던 저의 어떤 세계관을 이렇게 변화시켜주고 또 잃을 수 없는 어떤 기적을 만들어준, 기적을 선물해준 그런 거였다. 기적을 선물해준 거였다. 그러니까 모르게 받은 선물이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0: 그래서 그때 나에게는 기적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1: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이 완벽한 조각들이었고
0: 네.
1: 하나하나에 다 기적이었다.
0: 네. 그래서 성경을 지금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라서 그렇게 그때 일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이 세상이 정말 힘들다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것이 많고 절망 속에 있을 때는 정말 믿어지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면 아마 거기에 응답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믿조의 본전이라고 찾고 불러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아멘. 근데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잖아요.
0: 네.
1: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뭐 성경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겠지만
0: 네.
1: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북녘당에는.
0: 네.
1: 그런 분들에게 우리 형제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준다면
0: 네.
1: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0: 네.
1: 만약 뭐 고향 땅을 직접 가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날도 있겠고
0: 네.
1: 그런 소망을 갖고 소개를 한다면 하나님은 형제님에게 어떤 분인가요?
0: 하나님은 나에게 전부죠.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자면 끝이 없죠. 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저로서는 하나님은 일단 세상을 만들었고 네, 처음부터 끝까지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위대하다라는 말로 부족할 만큼 정말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 우리 모두의 전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 나의 전부인 너무나 좋은 그 무언가를 전하고자 하는 우리가 소명이 있잖아요.
0: 네.
1: 그럼 만약에 이제 고향의 친구나 가족들이 너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0: 아, 나의 전부이기 전에 우리의 전부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창조했기 때문에 나도 보시고 너도 보신다.
1: 아.
0: 네. 단 하나님을 존재만 인정하고 그럼 그분한테 부르짖으면 언제든지 응답하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뭐 한국에 산다 그래서 잘 들어주고 북한에 산다 그래서 잘 들어주는 분이 아니고 한국에 살든 북한에 살든 다 하나님은 똑같은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부르면 아마 살아갈 희망이 생기고 또 우리의 생명력이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좀 믿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1: 아멘.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를 이전에 창조하시고 계획하셔서 보내신
0: 네.
1: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사랑하고 계신
0: 네.
1: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알고
0: 네.
1: 그렇게 얼굴을 마주하며 나눌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또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여쭙고 있거든요. 고향 땅에 계신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해외에서도 이 방송을 그리고 외부 정보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듣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0: 네.
1: 어떻게 보면 이은석 형제의 과거의 나에게 할 수 있는 말일 것 같아요. 해외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같은 청년일 수도 있고요. 그 남녀노소 모두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세요?
0: 네, 일단 전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만 어찌 되었건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믿고 의지하고 지지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사람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배고프면 먹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뭔가 지지할 것이 있고 의지할 것이 있고 믿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볼 때 저의 경험으로 놓고 볼 때는 사람은 사람을 믿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일단 사랑하는 존재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북한 분들은 이제 그 김씨 일가를 많이 믿지 않습니까? 네, 김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렇게 쭉 세습되는 그 통치 혈통을 기반으로 한 그런 이 사상을 믿는데.

0: 다 거짓된 것이다 라는 것은 아마 다 깨달았을 겁니다. 단지 그것을 말할 수 없을 뿐이고. 네, 하지만 그들이 하는 모든 통치 방식이나 그 이론적인 것이 다 성경에서 가져왔습니다. 실례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라고 하는 북한 주민들이 모두 이 원칙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마저도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10계명의 명을 그대로 벗긴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네. 왜냐하면 성경의 다 내용이 이렇게 북한에서 하는 것과 똑같아요. 다만 하나님의 이름 위에 김일성, 김정의 이름이 바뀐 것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구분하려면 성경을 보면 알고 또 성경을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 찬송을 듣거나 이 방송을 들으면 아, 모든 것이 진짜고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은 아, 이 진리가 무엇인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사람의 한 생을 살면서 정말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정말 진리를 추구하면서 거짓된 것을 부정할 수 있고 진리를 따르면서 그것을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당당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아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1: 고향 땅에서 우리 고향 땅에 있는 아직 가족들도 있으시고 친구들도 있으시잖아요.
0: 네.
1: 전하고 싶은 또 마지막 말씀이 있으실까요?
0: 네. 그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어떠할지는 제가 겪어봐서 다 알지만은 또 그들의 심정을 제가 또 어떻게 감히 여기서 알겠습니까? 하지만 희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 희망이라는 것은 제가 남과 북을 다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저 무슨 소리냐,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할 수 이렇게 돌릴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많이 들어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은 오늘부터 믿고 따르면 내 삶이 바뀌고 내 삶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아멘.
0: 그래서 믿고 견디고 잘 살아내면 언젠가는 우리가 같이 만날 날이 있고 우리가 잘 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언젠가 또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그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복음 통일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저희가 또 찬양 올려드리면서 여기서 이은석 형제와의 마지막 시간 인사를 드릴 텐데요. 혹시 나누고 싶은 찬양 있으실까요?
0: 저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네, 주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다 지으신 세계는 정말 위대하고 네,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휘황찬란하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첫 번째 어떤 다른 삶을 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다. 이것을 넘어서면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마음을 빌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1: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찬 그 은혜를 남과 북이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또 나눌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 온 우리 이은석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만나교회를 섬기는 엄태원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서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SNS에 거짓된 자신, 광고에 거짓된 약속,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거짓된 모습까지. 하지만 기독교인은 진실의 사람입니다. 말이 진실하고 행동이 일치하고 약속이 신실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와 사람들 앞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까? 당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십니까?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까? 작은 거짓부터 버리세요. 자녀 앞에서 거짓되지 마세요. 이웃 앞에서 진실하세요. 당신의 진실함이 당신의 신앙을 증거합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 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 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소냥원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 주관 제95차 전국여름연찬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부르신 곳에서 복음의 삶을 새롭게 라는 주제로 김해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경남지역 학교와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6320-547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한길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여름 말씀 사경회가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공진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546-543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특별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구름같이 허다한 관중과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피곤하고 낙심할 일들이 많다고 12장 3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날까지, 면류관 받는 그날까지 우리 포기하지 말고 참으며 달리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이 사랑의 경주를 보여주신 주님 앞에 우리도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위로 얻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민호기 목사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김관호의 여정, 그리고 손재석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피곤하고 또 때로는 낙심되는 일들이 많지만 성경을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해준다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또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소망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오늘도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열려 있고요. 함께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들 모두 좋습니다. 오늘도 기다리면서 먼저 들어왔던 사연 나눌게요. 6252번님께서 운동장 걸으며 듣고 계시다고 문자 주셨었는데요.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시면서 성도의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도 열심히 운동하면서 듣고 계신 분들 이 찬양으로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듣고 옵니다.

세상 즐겁고 좋은 일 많아도 이곳은 내 집이 아니네. 세상 힘겹고 슬픈 일 많아도

이곳은 내 집 아니네 강원명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꿈이 있는 자유의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리고 공인연 라이브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견뎌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뜻이죠. 중도에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지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방송이 다시 한번 새 힘을 드리는 그런 방송이 되길 소망하면서 다양한 찬양 나누고 있거든요. 샵 9330 문자메시지로 서로 힘을 주고 응원하는 은혜로운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찬양 함께 들으면서 기도도 하시고 또 문자도 보내시고 끝까지 주님 붙잡는 놀라운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견딜만한 아픔을 주시느니 가수 신형원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유효한의 너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듣고 오셨고요.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모두 달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성경에도 이 경주를 하는 동안 낙심되고 실망스럽고 또 피곤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달려간 것처럼 우리도 이 경주를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흥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경남 산천면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인 다음 자들을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미국의 최대 교단인 남침례회 전문 연구기관인 라이프웨이 크리스천 리소스의 톰 테이너는 교회 성장이 후퇴하는 원인 6가지를 진단했다고 하는데요. 이익이 생길 때만 교회에 나오는 성도

성도들의 증가, 죄 성소를 철저히 지키는 헌신적인 성도 수의 감소, 지역사회에 다가갈 노력을 하지 않는 교회, 교제하느라 바빠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전도를 잊은 성도, 해마다 늘고 있는 교회 내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말씀 함께합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다니엘이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뿌리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이에요. 성도수가 줄어드는 것을 안타까워하기보다 열심히 전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FM 98.1 진주지역 92.5MHz 창원극동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의 헌신으로 오직 복음만을 전합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당신과 함께 밤이 깊은 동산에서 펭귄과 타조는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날개로 날 수 없습니다. 왜 펭귄과 타조는 날지도 못하는데 쓰지도 못하는 날개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주 쓸모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펭귄은 날개로 나는 대신 헤엄칠 때 지느러미로 쓰고요. 타조의 날개는 빠른 속도로 달릴 때 균형을 잡는 용도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날개 덕

덕분에 깊이 헤엄치고 더 멀리 뛸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 삶 가운데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쓸모없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면 어쩌면 그것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밤이 깊은 동산에서 함께 하신 첫 찬양은 나무엔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밤이 깊은 동산에서 지금은 서머 스페셜 기간입니다. 제 멘트보다는 찬양 중심으로 이어가는 시간이니까요. 찬양 가사 하나하나 묵상하시면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찬양 함께 하실게요.

밤이 깊은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어떠한 하루였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FEBC 지금까지 밤이 깊은 동산에서의 밤지기 김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기대합니다.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경고하건대 네가 그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개구리떼로 온 땅을 치겠다. 나일강이 개구리들로 가득 찰 것이다. 개구리들이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대로 들어가고 내 신하들의 집과 백성 가운데로 다니며 네 솥과 냄비와 접시 속으로 뛰어들 것이다. 개구리들이 너를 덮치고 모든 사람을 덮칠 것이다. 장소와 물건을 가리지 않고 개구리 천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말하여 지팡이를 강과 운하와 늪 위로 흔들어 개구리 떼를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라고 하여라. 아론이 이집트의 물 위로 지팡이를 뻗자 개구리 떼가 올라와 온 땅을 뒤덮었다. 그러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똑같이 하여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개구리들을 우리에게서 없애다오. 내가 백성을 내보내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게 하겠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해 주십시오.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과 왕의 궁에서 이 개구리들을 언제 없애면 좋겠습니까? 나일강에 있는 개구리들만 남고 다 사라질 것입니다. 내일이다. 모세가 말했다. 내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께서는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개구리 떼가 왕과 왕의 궁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에게서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나일강의 개구리들만 남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물러나왔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신 개구리들을 두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집과 뜰과 들 할 것 없이 모든 곳에서 개구리들이 죽었다. 사람들이 개구리들을 모아서 쌓아놓으니 죽은 개구리 냄새가 온 땅에 진동했다. 그러나 바로는 숨을 돌리게 되자 다시 고집을 부리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말하여 지팡이를 들어 먼지를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이집트 온 땅에서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 모세가 그대로 행했다. 아론이 지팡이를 쥐고 땅에 먼지를 치자 먼지가 이로 변하여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 들러붙었다. 온 땅의 먼지가 이로 변하여 이집트 도처에 이가 퍼졌다.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이를 만들어내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어디를 가나 이 천지였고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 온통 이가 들러붙었다.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완강해서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9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복음 70년, 경남 30년,
2: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3: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4: FM 98.1MHz,
5: 진주 FM 92.5MHz,
6: HLDD
7: 극동방송에서 11시를
8: 알려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뤘다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데 적어도 구원만큼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저 받은 겁니다. 그 사실 앞에 우리 마음을 낮추면서 오늘 밤도 김도연의 샬롬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샌디 패티의 Were It Not For Grace 들으셨습니다. 만약에 내 구원이 내 손에 달려 있었다면 지금 나는 어디 있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사라지지도 않고 결심은 늘 며칠 못 가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참 고맙습니다. 내가 자격을 갖춰서 받은 게 아니라 그럴 자격이 없는데도 받았다는 뜻이니까 잘난 사람한테 주는 상이 아니라 빈손인 사람한테 거저드는 그런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나면 자랑할 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남을 내려다 볼 일도 없어지고요. 그냥 그저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텐트 메이커스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연평안과 오벳이 함께한 한 걸음 한 걸음, 왕현의 내 마음이 가난해져서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가이 펜로드의 Through It All,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I Will Praise Him Still, 그리고 체리티 게일의 Amen까지 들려드렸습니다. 005 하나번 쓰시는 분께서 중3 아들과 함께 듣고 있어요. 근데 시험 기간인데 공부는 안 하네요. 그래도 예수님께 다른 달란트를 주셨을 줄 믿습니다. 장점이 많은 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키워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뭐, 이제 요즘 같은 때는 공부만 해야 되는 시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중학교 때도, 저는 이제 음악에 재능이 있었는데, 당시엔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였어서, 생각만큼 성적이 나오질 않아서 되게 절망했었는데, 여기 보내주신, 이, 분처럼 저희 어머니도 저를 믿어주셨고 저희 아버지도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음악으로 평생을 살수 있게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6118번님 찬양하고 싶습니다. 아, 찬양 신청하고 싶습니다. 소진영의 아마 이 마커스 월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신청합니다. 그러시면서 지난 4년의 시간이 너무 힘들었고 지금도 여전히 힘들지만 밤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언젠가는 이 힘든 기간이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높은 곳에 우리가 사슴과 같이 발을 딛고 여기저기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신청해주신 찬양은 이따 마지막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김상진의 아버지의 마음, 홍의사계, 하나님의 세계, 오영은의 쉬 기대어 말하진 않을래요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테마로 별그대의 서머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자비와 양선 테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부드럽게 대하며 친절을 베푸는 마음이고요. 양선은 선을 행하려는 열심과 남을 돕고자 하는 착하고 베푸는 행동입니다. 자비와 양선은 이웃을 향한 열매라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오래 참음까지 해서 이 세 가지가 이웃을 향한 열매라고 합니다.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삶 가운데 맺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이 양선은 선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인 그 선함을 우리도 닮아 우리의 삶에서 양선, 선함을 많이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내가 매일 기쁘게 아름다운 와이준의 피아노 연주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나무엔의 오 신실하신 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와이준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 피아노 연주 찬송은 삼바 버전이었어요. 사실 이런 발랄한 이 연주 찬송 이런 스타일은 제가 이 시간대는 잘 들려드리지 않는데 좀 덥고 무거운 여름밤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고 상쾌하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저희 소망이 담겨진 찬송가 연주였습니다. 괜찮으셨죠? 이번 주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자비와 양선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샵 1069는 유료문자인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뭐 몇 번 양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6주간 서머 스페셜로 함께 할 때는 제가 신청곡을 받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주마다 또 매일매일 테마가 있어가지고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선곡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이 나올 때 아는 찬양이면 좀 따라 부르시고요. 또 기억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양선을 의미하는 헬라어 아가도스네는요. 착함, 올바름, 너그러움을 뜻하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선으로 번역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선은 일반적인 윤리와 도덕적 범주를 초월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선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선이랑 무엇일까?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선한 영향력으로요, 사회를 인도하고 공동체를 이어가야 하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있어서 이 선은요, 하나님의 본질을 형성하는 사랑에 기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만 더 사랑하기로 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양선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있고요. 이 양선은 선함, 착함, 남을 돕고자 하는 착하고 베푸는 행동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에게 선함은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잖아요. 그저 착하게만 지내는 것, 뭐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 이런 말씀도 많이 하는데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자랑도 교만도 아닌 것으로 마치 숨쉬는 호흡과 같은 생활 속의 행위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도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을 믿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나라의 선한 흔적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으로 말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선함,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 전파하는 거겠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쉬지 않고 전하는 별그대 여러분을 저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오늘도 끼친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선함으로 이루고자 한 걸음 한 걸음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여러분의 그 발걸음을 저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풍성한 열매로 우리의 삶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봄철이 되어 씨앗을 뿌릴 때 세 개의 씨앗을 뿌렸다고 해요. 하나는 하늘의 새를 위해, 또 하나는 땅 속의 벌레를 위해, 그리고 남은 하나만이 곡식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뿌렸다고 합니다. 모두가 함께 나눠 먹기 위한 따뜻한 마음이 담긴 풍습인데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추수할 때 이웃들을 위해 밭에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웃을 위해 흘려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어찌 보면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겠지만, 이웃을 살리는 아름다운 흘림과 또 나눔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강령식의 주님과 함께 가는 길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만을 섬기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침에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에 띄워드리고요. 여섯 후 이후에 감사해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크룩스의 Oh My God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포의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곳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메리 메리의 Water Friend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아이노스의 내가 매일 기쁘게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범키의 In Christ Alone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Planting Worship의 의인된 죄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페르난도 우르체가의 Give Me Jesus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케이스 앤 크리스틴 게티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윌러브의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로버트 로빈슨과 해니 윈즈의 His Eyes on the Sparrow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요즘 북한 곳곳에서는 우리 남한의 드라마와 예능이 더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내부 소식이 전해졌어요. 미스터 트롯의 감동적이면서도 춤과 노래가 곁들여진 화려한 무대에 눈과 귀를 빼앗기고 또 눈물의 여왕 같은 이 드라마를 보면서 화려한 삶, 같은 민족인데 남한 사람들은 또 남한의 부자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들, 또 이혼을 고려했던 그런 부부가 어떻게 다시 마음을 나누게 되고 화해하게 되는지 그런 얘기들에 마음을 뺏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드라마 속에 이런 사랑과 또 갈등을 풀어가는 얘기들, 이 남한의 문화들을 보면서 자유롭게 표현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환경,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할 존엄한 인간의 삶,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그런 사실을 깨달아야겠죠. 통일된 한반도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믿음을 따라 걸어가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그날을 북녘의 성도들이 꿈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는데요. 북한의 주민 여러분들께서 만나는 한국의 드라마나 예능 속의 모습이 사실은 실상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단지 부러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자유롭게 생각을 하고 또 꿈을 꾸게 되고 인간으로서 참 재밌게 살아가는 그런 삶은 어떤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깨닫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남몰래 귀를 기울이며 또 이불 속에서 또는 지하에서 이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북녘의 성도들, 그리고 하루를 조금 늦게 마무리하시거나 조금 일찍 준비하고 시작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성도님들, 방송가족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북녘에 있는 분들께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 복음을 전하는 저희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또 북한과 남한, 또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 분들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정보죠.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찬양과 함께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0: 통일이 된 그날까지 우리 남북 간 청년들의 마음을 모아서 통일을 꿈꿔봅니다.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우리도 너와 나의 어울림 함께 해주신 다섯 분의 남북 간 청년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2: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예, 자, 각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3: 저는 삼순이입니다.
4: 네, 저는 나나입니다.
5: 저는 옥순입니다.
6: 저는 덩덩입니다.
7: 저는 엘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자, 우리 이 안에는 뭐 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취준생도 있고 다양하게 섞여 있는데 우리 남북 간 청년들은 또 오늘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과 나눌 텐데요. 오늘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8: 여러분 장마당 세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고난의 행군 이후에 태어난 북한의 10대에서 30대를 일컫는 말을 바로 장마당 세대라고 합니다. 이들은 장마당이라는 곳을 통해 시장 경제를 경험하고 부모 세대들의 맹목적인 충성심에서 벗어나 남한의 문화 등 외부 문물을 접하면서 이전보다 자유롭게 생각하는 세대인데요. 그래서 북한이 충성심이나 사상 무장을 요구하지만 이들은 겉으로는 순응하는 척 속으로는 갑갑함을 느끼며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마당 세대가 시간이 흘러 북한의 중심 세력이 될 그때가 북한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북한의 장마당 세대같이 우리도 이전과는 다른 MZ세대가 있죠. 보다 자유분방하고 공정함을 우선시하며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삶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MZ세대. 오늘은 남북한의 신세대로 일컬어지는 장마당 세대와 MZ세대의 특징을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0: 자, 오늘의 주제는 MZ세대와 북한의 장마당 세대입니다.
5: 와, 세대와 장마당 오, 재밌겠는데.
0: 자, 여기 계신 분들 다 MZ세대죠?
2: 네, 네.
5: 그렇죠.
0: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의 자녀분들이 네. 다 이제 MZ세대이지 않을까. 1980년대 이후에 출생한 이전과는 특성이 좀 많이 다른 네. 세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MZ세대라고 기성세대가 부르고 있는데 네. 어떠세요? MZ세대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으세요?
3: MZ세대 하면 아무래도 자기가 좀 중심이 된? 자아가 확실히 뚜렷한 그런 친구들 MZ라고 하는 것 같아요.
0: 네. 네. 가치관 이런 것들이 좀 확실한 사람들.
3: 맞아요. 표현도 네. 확실하게 하고.
9: 저는 MZ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수평적 관계를 되게 중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3: 수평적 관계.
9: 약간 권위적으로 내려 찍거나 누르려고 하면 약간 발끈하고.
0: 이제 수평적 관계를 되게 네. 중시한다. 네. 서양 사회 같네요.
3: 그렇죠. 네. 이름 부르고
4: 개인적인 이런 것도 MZ세대의 특징 아닐까 싶어요.
0: 개인주의. 네. 네.
4: 공동체보다는 내가 중요하고 어른들과의 관계나 물론 소속감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 스스로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약간 이런 것도 MZ세대의 특징이 아닐까 그쵸. 싶습니다. 특히
3: MZ세대는 좀 합리성, 효율성을 이전 다른 세대들보다 훨씬 더 많이 따지는 것 같다라는 네. 좀 생각이 들어서
0: 합리적인 거냐 이런 이유에 납득이 돼야지 뭐 움직여지고
3: 네, 맞아요. 네. 효율적이어야 되고
0: 예, 우리 남성 동지들은 지금 조용히 하고 있는데
3: 말씀해주세요.
0: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MZ세대는 어떤 것 같아요?
7: 각자만의 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 개성,
0: 네. 개성.
7: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뚜렷하고 그리고 자유의지가 강한 세대입니다.
0: 네. 우리 동동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에 와보니까 젊은 애들이 이렇더라.
5: 젊은
3: 약간 같이 젊은 분들이긴 한데
6: 한국의 MZ세대들이 약간 무관심하다는 느낌을 좀 받긴 했어요.
0: 아, 서로서로에 대해서.
6: 네, 서로서로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알아갔을 때는 이제 그래도 괜찮긴 한데 이제 처음에 그냥 이제 담보였다 하면 그냥 자기

0: 이한테만 집중하고 이제 무관심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1: 맞아요. 제가 요즘 들은 단어 중에 손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무관심하니까 생각났어요. 그 손절이 나랑 조금만 안 맞고 나랑 조금만 가치관이
2: 맞아요.
1: 달라도 그냥 관계를
0: 아,
1: 끊어버리는
0: 네,
1: 거예요. 그런 것도 너무
3: 맞아요.
1: MZ세대의 특징 아닐까.
2: 근데 지금 얘기 나눈 거 보니까 MZ세대 되게 어른들이 듣기에는 부정적이거든요. 네, 좋은 점,
3: 개학초났네.
2: 좋은 점은 좀 없어요?
1: 아, 근데 그렇게 또 버릇 없어 보이고 나밖에 몰라 보이지만 또 합리적인 걸 추구한다는 거. 그리고
2: 그렇죠.
1: 또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워낙 각박하다 보니까 그냥 나 혼자만도 잘 살기 버거운 그런 MZ세대들 어쩌면 긍휼히 여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제 성장 시기에는 우리
1: 네.
2: 부모님 시기에는 풍요로움 이제 느낄 때니까 공동체와 함께라는 생각에 있어서 내가
3: 그런 기억.
2: 조금 부족해도 좀 내가 손해를 봐도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지금의 MZ 세대는 워낙 풍요로운 것에서 이제 태어나서 이제 누리면서 살다 보니까 그런데도 더 풍요로워질 수 없는 세상인 거예요. 앞으로가
1: 참
2: 경제적으로도
1: 무서워요.
2: 그렇고 그래서 뭐내집 마련하기도 힘들고
1: 맞아요.
2: 직장 하나 들어가기도 힘들고
1: 맞아요.
2: 그러다 보니까
3: 너무 공감이 되네요.
2: 너무 힘든 세상, 각박한 세상살이 가운데 그럴 수밖에 없는
1: 네,
2: 환경이다.
1: 맞아요.
2: 우리 MZ세대가 이제 이런 특징이 있는데 북한도 MZ세대가 있을까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3: 네.
2: 북에서 장마당 세대였던 분이 이제 오셨는데 직접 장마당 세대 출신으로서 북한도 어때요? 그 예전 세대와 신세대가 조금 다른가요?
0: 네,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합니다. 한국에서는 제 나이 또래면 사실 저도 MZ세대로 이제 취급받고 있긴 한데, 근데 저는 이제 북한에서 약간 저를 MZ세대라고 얘기하는 건좀 아닌 것 같긴 해요.
3: 왜요?
2: 이미 기성세대야.
0: 네, 약간 저도 이제
3: 이성적으로?
0: 거의 이제 20대 후반이긴 하지만, 약간 기성세대의 그 생활 습관을 좀 많이 물려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MZ라고 하면 2000년대? 이제 2000년대 이후에
3: 기준이
0: 태어난,
3: 더
0: 네네.
3: 빡빡하다.
0: 그쵸. 이제 기준이 좀 약간 더 높아지는?
2: 그럼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북한의 세대들은 어떤 큰 특징이 있어요?
4: 버릇이 없나요?
0: 네. 약간 그렇긴 한데.
3: 아, 약간 그래요?
0: 좀 이제 저희 기성세대 느낌 입장에서는 아, 저 버릇이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긴 한데 학업생은 무조건 이제 상업생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이제
4: 거기도 라떼
0: 네, 그렇죠.
4: 문화가
0: 라떼 문화이긴
4: 있구나.
0: 한데 젊은 사람은 윗사람의 이 얘기를 무조건 들어야 한다. 좀 무조건 존경해야 한다 이런 게 있긴 있는데 이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윗사람의 눈치를 안 보는 것 같아요.
2: 북에서도 그래요?
0: 네네, 그런 것 같아요.
2: 윗사람 얘기를 안 듣는 저 세대들이
0: 네.
2: 과연 북한에서 위에서 내리는 당에서 내려오는 방침이나
0: 네.
2: 심지어 최근에 제정된 이 3대 악법이나 이런
1: 네.
2: 것들을 받아들일까? 저는 되게 궁금하긴 해요.
0: 저는 안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젊은 친구들도 있었는데 심지어는 이제 당에서 하라고 하는 어떤 정치 학습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냥 무시했어요. 젊은 세대들이 이제
3: 그래도 돼요?
0: 네, 약간 뭔가 이제 한국의 회사에서 사장님이 뭐 일을 하라고 했는데 그래 안 하는 것처럼
2: 아니 근데 그렇게 안 해버리면 어떤 처벌이나 제재가
0: 근데
2: 가해지잖아요.
0: 처벌을 해도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처벌을 해도.
3: 내가 더
0: 네.
3: 먼저다.
0: 네, 맞아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런
3: 어머.
0: 느낌이 있어요, 이제.
2: 네.
3: 확실히 달라졌네.
0: 네,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2: 네. 그럼 우리 엘림이 보기에는 엘림은 이제 어릴 때 와가지고 북한에서의 장마당 세대를 소위 경험하지는 이제 못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5: 되게 놀랐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계속 살았더라면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못했을 것 같습니다.
2: 아,
3: 무섭고 눈치 보고.
5: 네, 그쵸,
1: 맞아요.
5: 그쵸.
2: 근데 어떠세요? 이 청년들도 이제 나이가 먹고 세대가 권력의 중심에 가게 되면 북한도 좀 변화가 올것 같지 않으세요?
1: 장마당 세대가 기성세대가 된다면 아무래도 통일이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장마당 세대는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커피숍이나 프랜차이즈
2: 그런 걸 찾죠.
1: 네, 그런 걸
2: 네.
1: 찾는다. 이런 것부터 그런 문화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으로 안전을 추구한다. 개인주의 뭐 이런 것까지 남한이랑 되게 비슷해져 가니까 어쩌면 장마당 세대가 통일이 된다면 굉장히 기대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많이 들었어요.
2: 네.
4: 저는
3: 저는 북한 장마당 세대들은 특히 남한 드라마나 영화 등 그런 정보들을 되게 많이 받아들일 것 같아요. 남한 사람들 너무 잘 산다. 아파트 편의점

0: 참 너무나도 좋은 게 많다. 나도 저 땅에 같이 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거라고. 남한과의 연합을 원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이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권력의 중심에 들어가고 또 나이가 좀 들어가면 북한을 좀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좀
0: 네.
1: 보시나 봐요. 네.
0: 맞아요.
2: 저는 예전에 콘텐츠 만드는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케이팝이랑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북한을 타겟으로 한 그런 콘텐츠나 영상 매체를 연구해서 만드는 게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MZ세대, 북한의 장마당 세대를
2: 네.
1: 타깃으로 해서.
2: 네. 중국이나 러시아 유학생들은 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
1: 그렇죠.
2: 같으니까
3: 네.
2: 약간 통일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기존의 대화와 협상 이런
1: 아,
2: 것도
1: 어른들끼리
2: 중요하지만
1: 이야기가 아니라.
2: 우리가 뭐 MZ와 장마당 세대가 이렇게 숨어서 몰래몰래 볼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도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시대가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1: 그러니까
2: 생각이
1: 이제 북한의 젊은 세대들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참 중요하겠다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네.
4: 저도 이제 확실히 북한 MZ 장마당 세대가 이제 그때 시기가 오면 약간 남북관계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1: 네.
4: 한국에 대해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지금 MZ 세대가 이제 정권을 잡으면 뭔가 많이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1: 예. 저는 이제 반대로 사실은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하거든요. 지금의 우리 MZ 세대들이 아까 얘기 나눈 것처럼 개인주의,
3: 네,
1: 나만,
3: 심하죠. 맞아요.
1: 지금 나 살기도 힘든데라는
3: 네, 맞아요.
1: 생각에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네. 북한의 장마당 세대는 이제 나이를 들어서 권력을 잡으면 변화를 생각하고 통일을 생각할 때쯤에 지금의
0: 반대가 될
1: MZ들이
0: 수
1: 반대가
0: 있다.
1: 되면
0: 그럴 수도
1: 어떨까 좀
0: 있겠네요.
1: 어떻게 생각하세요?
4: 근데 이제 저는 약간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 한국 청년들이 그게 이제 자기한테 체감이 되는 게 없으니까 오히려 더 부담이 되니까 그렇게 하기 싫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당연히 이해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남북 관계가 조금씩 변화돼가지고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이 온다 하면 그때 가면은 이제 당연히 그들의 생각도 이제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고 싶었던 뭐 백두산 이제 그 천지를 자기 눈으로 이제 가서 직접 본다.
1: 그렇죠. 운전해서 가.
4: 그렇죠. 운전 막 드라이버를 이제 집에서 아, 나 드라이브 가고 싶은데 가지고 백두산 가고 싶다 해서 근데 이제 체감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3: 그렇죠.
1: 그러면 좀 달라질
4: 그쵸,
1: 거다.
4: 그쵸.
1: 네.
4: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3: 저는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한의 MZ 세대가 북한의 장마당 세대가 기성 세대가 되었을 통일이 된다면 MZ 세대가 그때 의식이 변화할 수도 있지만 그 의식의 변화에 맞춰 우리가 준비를 한다면 예를 들면은 아까 옥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 콘텐츠를 맞춰서 북한 장마당 세대와 남한의 그 MZ 세대를 타깃으로 한 이들의 마음에 또 생각에 북한과의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심어주고 또 경제적으로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정치적으로도 화합의 관계를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사회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한다면 우리 사회가 통일에 더 가까이 갈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0: 사실 남한, 특히 MZ 세대들이 통일을 왜 반대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제 주변 친구들만 해도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
3: 맞아요.
0: 그 빈부격차 얼마나 많이 이미 벌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다시 좁히냐, 극복하냐 이런 반응들이 진짜 대부분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소위 어른들, 정부든 교회의 교계든 그런 분들이 앞장서서 나서서 아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실제로 그리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최대한 미래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통일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 네. MZ세대를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3: 네.
1: 좀
0: 계속해서
1: 기성 세대분들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북한의 장마당 세대 그리고 우리 MZ세대의 특징들을 살펴봤는데 그래도 희망적으로 얘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예, 개인주의, 남들은 관심이 없어 보이는 듯하지만 아까 합리적인 걸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통일이 필요한 이유를 이들에게 납득을 시킨다면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나서서 통일의 앞장설 일꾼들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기성세대들이 해야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렇고요. 더 열심히 나서서 청년들을 변화시키는데 앞장서는 저와 또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귀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신 남북한 5명의 청년들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공습을 중단했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군사행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스원 보도입니다. 한국과 브라질이 정상회담을 통해 우주와 핵심 광물, 공급망,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고 남미 공동시장과의 무역협정 협상 재개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대북 제재 목록을 정비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 물자 조달 조직인 조선 단군무역회사와 관련 기관들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해 제재 집행 효율을 높였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071만 명을 기록하며 상반기 기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고 관광 소비도 크게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산 고등어 수출이 노르웨이의 생산 감소에 힘입어 급증하면서 새로운 수산물 수출 효자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블랙핑크 제니가 참여한 드라큘라가 미국 빌보드 성인 라디오 차트 1위에 오르며 K-POP의 미국 대중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생산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경제 선동을 강화하면서 공장 직맹 강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져 사직과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이 부정부패 단속을 강화하면서 돈을 내고 출근하지 않던 8.3 노동자들에게 직장 복귀를 지시해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동아일보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평화협상이 진행 중이며 실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의 공습을 중단하고 대화를 시작하자고 먼저 요청해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란이 협상에 나선 것은 미국의 강력한 군사 공격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협상을 서두를 필요는 없으며 시간을 갖고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대이란 공습 재개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호르무즈 해협과 중동 미군 기지에 대한 이란의 공격에 대응해 13일 동안 공습을 실시한 뒤 지난 24일부터 이를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현재 양측은 중재국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핵협상 재개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를 놓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협상과 별개로 중동 지역 안보 태세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국제사회도 이번 협상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뉴스원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브라질리아에서 136분 동안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와 안보, 첨단 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우주협력과 산업기술협력 등 모두 7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핵심 광물과 공급망, 방산, 인공지능, 바이오 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주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브라질 알칸트라 우주발사장을 이용할 때 발사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고 오는 9월 공동발사체 발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성 데이터 공유와 달 탐사 등 우주 분야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으며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올 하반기 방산 공동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방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브라질은 한국과 남미

중동시장 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 협상 재개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문화와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무대에서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는 등 양국의 포괄적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OFAC가 제재 현대화 작업의 하나로 대북제재 명단을 정비했습니다. 이번 조치에서는 기관과 개인을 합쳐 모두 84건의 명단이 삭제되거나 통합됐고 이 가운데 22건은 식별 정보를 보완해 금융기관 등이 제재 대상을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오래전에 활동이 중단된 단체나 사망한 개인, 동일한 조직의 중복 명칭 등을 정리한 것으로 제재를 완화한 것이 아니라 제재 체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정비 대상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물자 조달 조직으로 알려진 조선 단군 무역회사도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제2자연과학원 대외사업국과 조선 9월산 무역회사, 조선연합 2무역회사 등 여러 이름으로 활동하던 기관들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고 정부기관이라는 분류를 추가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앞으로도 제재 목록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대북 제재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 K-관광 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199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1%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방한객은 1,071만 명을 기록해 상반기 기준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국가별로는 중국 관광객이 가장 많았고 일본과 대만이 뒤를 이었으며 미주와 유럽, 동남아 지역에서도 방문객이 꾸준히 늘어나 한국 관광시장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객 증가와 함께 소비도 크게 확대돼 지난 6월 외국인 카드 사용액은 2조 544억 원으로 두 달 연속 2조 원을 넘어섰고 상반기 누적 카드 소비액도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김해와 대구, 제주, 청주공항 등 지방공항을 통한 입국객 증가율이 수도권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올해 2분기 외국인 관광객 만족도와 지역 방문율도 지난해보다 높아져 관광의 질적 성장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K-컬처의 세계적인 인기가 관광 수요와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전역이 K-관광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산 고등어가 새로운 수산물 수출 효자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고등어 수출액은 1억 8,170만 달러, 우리 돈 약 2,67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7% 급증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전체 수산물 수출액도 19억 달러로 22% 늘어나 역대 최고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세계 최대 고등어 수출국인 노르웨이가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올해 어획량을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이면서 부족한 물량을 한국산 고등어가 대체한 것이 수출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중국의 한국산 고등어 수입이 크게 늘면서 우리 수산물 최대 수입국도 일본에서 중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국은 찜과 구이용 중대형 고등어를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통조림 원료로 사용할 소형 고등어 수입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국내 고등어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노량진 수산시장의 고등어 도매 가격은 지난해보다 21% 상승해 전체 수산물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업계는 한국산 고등어가 김에 이어 대표적인 수산물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해외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경우 국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인 제니가 참여한 노래 드라큘라가 미국 빌보드 어덜트 팝 에어플레이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 차트는 미국

국 성인 대상 라디오 방송국들의 실제 방송 횟수를 집계해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 음원 판매나 스트리밍보다 미국 현지 대중의 인지도와 선호도가 크게 반영되는 지표로 평가됩니다. K-POP은 그동안 빌보드 핫100이나 빌보드 200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라디오 차트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여왔는데요.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드라큘라가 K-POP 관련 곡으로는 두 번째로 이 차트 1위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넷플릭스의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의 주제곡 골든이 처음 정상에 오른 데 이어 제니의 곡도 같은 기록을 세운 건데요. 이 노래는 호주 출신의 가수 테임 임팔라의 곡으로 제니가 참여한 리믹스 버전이 쇼폼 플랫폼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현재 이 곡은 팝과 록, 얼터너티브, 댄스 등 빌보드 7개 세부 차트에서도 1위를 기록하며 세계적인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북한 당국이 생산 목표 달성을 독려하기 위한 경제 선동을 강화하면서 공장과 기업소에서 사상 교육과 강연을 맡는 직맹, 즉 조선 직업 총동맹 강사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최근 청진시의 한 공장에서 직맹 강사가 야간 선동 활동까지 반복적으로 동원되는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강사는 밤늦게까지 생산 현장을 돌며 기동 예술 선동대와 함께 경제 선동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차라리 다른 일자리를 찾겠다며 자리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맹 강사는 그동안 공장 노동에 직접 투입되지 않고 당 정책을 해설하거나 강연하는 역할을 맡아 비교적 선호되는 보직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월말마다 이른바 충성의 야간 전투에도 동원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당 기관이 발성과 화술, 강연 내용까지 직접 점검하는 등 통제도 한층 강화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식통은 업무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다른 자리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새로 직맹 강사를 맡겠다는 사람도 많지 않아 과거 꿀 보직으로 불리던 자리가 이제는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일부 공장과 기업소가 돈을 내고 출근을 면제받아 개인 장사를 해오던 이른바 83 노동자들을 다시 직장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최근 평성시 공장과 기업소들이 노동자들에게 출근을 지시하고 있다며 이는 박희철 전 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의 부정부패 사건 이후 사회 전반에 대한 감시와 단속이 강화되면서 간부들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조치에 나선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원칙적으로 83 노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장과 기업소들은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사실상 이를 묵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제는 상당수 노동자들이 이미 1년치 비용을 선불로 내고 개인 경제활동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갑작스러운 복귀 지시에 노동자들이 반발하자 일부 간부들은 잠잠해질 때까지만 출근하자 이번에 걸리면 모두 문제가 된다며 설득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미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장사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현지에서는 기업소 운영 자체가 83 노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단속이 일시적으로 강화되더라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을 거듭 제기한 가운데 한국 내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북러 관계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군의 추가 파병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7일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오는 9월 총선거 이후 최대 50만 명 규모의 추가 동원령을 내릴 수 있다는 정보를 자국 정보기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최대 3만 명의 병력을 추가로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아시아와 미국, 서방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 보로네시 지역에 병력을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 발사대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과 파병에 따른 반대급부 등을 고려할 때 추가 파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는데요.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지원함으로써 향후 더 큰 대가를 얻으려 할 수 있다며 북러 밀착이 단기적인 협력을 넘어 중장기적인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북한이 더 큰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추가 파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기존 파병 지역인 쿠르스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병력을 내보내는 것은 북한으로서도 명분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북한의 추가 파병 가능성과 북러 군사협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러 군사협력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외교부는 최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 등 양국 간 교류 동향도 함께 주시하면서 우리나라의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30일 목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목요일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6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8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전 지역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7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 지역은 대체로 오전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인천과 수원 25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수원 32도, 인천 31도로 전망됩니다.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하루 동안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철원과 원주 24도, 영월 20도, 낮 최고기온은 영월 33도, 원주 32도, 철원 31도로 예상됩니다. 전라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하루 동안 약간 강한 바람도 불겠고요.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와 목포 25도, 정읍 24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광주와 정읍 34도, 목포 32도로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는 대체로 오전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턴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아침 최저기온은 진남포 24도, 강계 23도, 자성 22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강계 31도, 진남포와 자성 30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사리원에서는 오전에 한때 소나기가 내립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사리원 24도, 해주와 개성 23도, 낮 최고기온은 해주와 사리원 32도, 개성 31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장진과 무산은 오전에 한때, 청진은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내립니다. 해산과 웅기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청진과 웅기 24도, 해산 20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해산 29도, 청진과 웅기 2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 그리고 남해 서부, 제주도까지 모두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대체로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맑겠고요. 동해 북부의 먼바다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립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 최대 2.5m, 서해 북부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목요일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는데요. 우리 5338 성도님 오늘도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북녘 땅에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북한 땅에서 또 중국과 러시아에서 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된 여러분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꼭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광주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귀한 마음으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과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북녘에 계신 우리 영혼들에게 성도님들께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런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한 줄의 기도 등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더불어서 북녘 땅에서 또는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우리 탈북민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거나 탈북 과정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주점하시고 가능하시다면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새벽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맑은 가락에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은 70년, 경량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20세기 초반에 서양의 한 큰 공원에서 대대적인 늑대 사냥이 일어났습니다. 최상의 포식자를 없애서 다른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풀이 마르고 공원이 점점 삭막해져 간 것이었죠. 사라진 종들도 참 많았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해보니 늑대가 사라져 엘크가 과잉 번식해 초목이 남아나질 않는 것이 원인이었다고 하죠. 풀이 사라지니 초식 동물이 줄고 그 결과 강줄기도 줄면서 물고기까지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다시 31마리의 늑대를 이 공원에 풀어놓았다고 합니다. 환경운동가들과 인근의 주민들의 원성이 있었지만 31마리의 늑대 때문에 이 공원의 자연은 다시금 회복합니다. 나무들과 풀이 다시 자라났고 물고기가 돌아왔고 비버들이 집을 짓기 시작했죠.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처럼 우리의 삶에도 균형이 매우 중요하겠죠. 일과 가정, 또 보내신 그곳에서의 믿음 생활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걸음들, 그 어느 한쪽도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 생활을 바탕으로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어느 걸음에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을 풍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오늘의 말씀.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이기적인 내 자신, 자아의 기준에서 벗어나고 오직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그곳에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결단력을 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간섭을 구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시편 33편 12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면서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어갑니다. 여호와를 자기의 신으로 삼은 민족과 여호와께서 자신의 물림가산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되도다. 아멘.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실패를 승리로, 실패, 성공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떠한 난관, 어떠한 실패, 어떠한 좌절이라도 실망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대지가 실패를 승리로 이끌려면 친절하세요. 친절은 실패를 이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했습니다. 불친절한 성도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친절이 실패를 성공시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사람 친절해야 됩니다. 교인들 친절해야 됩니다. 가게 주인 친절해야 됩니다. 공무원 친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경과 고난과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에게 누가 친절을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목이 용서하세요. 하나님께서 화평과 거룩함이 없는 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사랑은 가장 중요하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을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용서를 베풀고 용서를 받으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승리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충성, 나라에 대한 충성, 교회에 대한 충성 찾아보기가 힘들지요. 그러나 주변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러 있기에 나라가 건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전하고 가정이 건전한 것은 그 누군가가 늘 충성을 해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 그 가정, 그 나라는 넘어지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을 겁니다.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열정을 다해 충성된 일꾼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시니 많은 것으로 상을 받으라고 할 겁니다. 잠언 28장 6절에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이 어떠한 맹세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실패를 거듭한 사람에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용서와 친절과 충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덕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한 덕목을 찾아서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실패를 승리로 성공으로 이끌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살 길 찾아 중국 땅으로 떠나온 함북도에서 온 김향리입니다. 예수를 알게 되면서 주님이 사랑과 은총과 믿음 속에서 감사함으로 살며 아침 저녁으로 부르는 찬송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예수를 내 마음속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영혼을 성령과 예수의 피로써 거듭남을 받고 그 어떤 황금 만능에도 비기지 못하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한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스승으로 아버지로 보스로 영원히 모시고 받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훌륭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해외 땅에서 우리가 목매어 부르는 찬송가와 기도 소리가 저 북한 땅에도 멀리 울려 퍼지어 주님이 강한 능력으로 하루빨리 복음 통일을 이룩하여 주옵소서. 독재 정권이 통치 아래서 헐벗고 굶주리는 북한 동포들도 주님이 사랑과 은총과 믿음 속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향미 자매의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해 볼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는 남과 북의 오늘을 꿈꾸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간증이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찬송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찬양과 간증을 주변에 전할 수 있는 제사장 국가가 되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향미 자매의 선곡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의 가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시 한번 올려드릴까요? 박신화 콰이어입니다.

주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은혜 가운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이 소망이 울려 퍼지는 한반도를 꿈꾸며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했습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김향미 자매의 선곡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눈물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며 가장 선한

때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쫓기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쫓으며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를 위해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하면서 문을 열어봅니다. 오히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첫 찬송 올려드리며 2부 순서 출발해 볼게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31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십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시간적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사건들을 열거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 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합하여서 저자의 의도에 따라 그때 필요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되어 있죠.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를 그래서 사무엘서의 부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내용이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던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농사를 짓지 못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어려운 일입니다. 자연재해죠. 그러나 우리가 자연재해

라고 하면 언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고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그저 하늘을 쳐다보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근에 대하여 갖는 시각은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세계관에서 기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명령에 충종하면 내가 너희의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절한 때에 내려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비와 늦은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다라고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여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3년의 기근이라고 하는 이 자연재해가 일어난 이유는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부온 사람들을 죽임으로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기부온 사람들을 죽인 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이기에 이렇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만한 일인가?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저희가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기부온 사람들과 맺은 평화 조약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말씀하시면서 그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자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여 차지할 땅에 있는 자들은 다 진멸하고 몰아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주 주요한 일곱 부족이 있는데, 기브온 주민들은 그 일곱 부족 안에 있는 히위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는가 하면 애굽을 무너뜨리고 해방되어서 나온 일부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연합군을 무찌른 일도 알고 있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린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자신들과 전쟁을 해야 하고 자신들도 이 전쟁에서 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 부족들이 연합군을 결성하여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이 히위 족속 안에 있는 기브온 주민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은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해서 땅을 막 정복해 오면서 진멸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하는 땅 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길갈에서 멀지 않은 곳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우리가 이 가나안 땅 밖에 거주하는 사람인 것처럼 위장해서 여호수아를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낡은 배낭을 메고 낡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메고 낡은 신과 낡은 옷 그리고 말라서 곰팡이가 핀 떡을 일부러 준비해서 그걸 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어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살려주시는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족장들이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

하여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그땅 안에서 머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3일 길을 가니까 거기에 이 기브온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인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대대손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면서 그들 가운데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긷는 종의 역할을 하게 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이것이 불신앙이라는 꾸짖음을 듣게 됩니다. 물론 기브온 주민들이 속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 언약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에 가까운 죽이는 일을 했는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가? 성경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을 내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 양대 지파를 통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울에게만 중요한 일이 아니라 다윗도 그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하는 일 자체가 죄가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되어진 이 언약을 깨뜨리면서까지 양대 지파를 통합하려고 하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한 것이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이 언약보다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더 우선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야 하고 풀기 위해서는 이 일에 관여자인 기브온 주민들의 마음을 풀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속죄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러서 물은 것이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후손 중에 일곱을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목매어 다는 것으로 속죄를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윗은 그 일곱 사람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 24장의 말씀이 오늘 사무엘하 21장의 말씀과 충돌이 됩니다. 여기를 먼저 풀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풀려면 언약적 책임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 몇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시대에는 한 가문을 하나의 법적 단위로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문에 개인이 범죄하지만 그것을 개인의 범죄로 한정시키지 않고 그 가문 전체가 책임지도록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성에서 아간이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 한 재물을 훔쳐내게 됩니다. 이때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아간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간의 모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이 내어준 사울의 후손 일곱 명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면 그 사람들을 아이라고 쓰지 않고 성인 남자의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들이 사울의 기브온 학살에 가담을 했거나 아니면 동조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가담하거나

강조한 자신의 죄로 죽었기 때문에 신명기 24장의 말씀과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유력한 주장인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일반 세상법이 아니라 언약 위반에 대한 속죄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기브온에서의 언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이 언약을 사울이 왕이라는 지위에서 파기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사울의 왕조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후손들이 그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한 속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어준 일곱 명이 사울의 첩 리스바가 낳은 두 아들과 사울의 딸 메랍이 아들에게서 낳은 다섯 아들, 이렇게 일곱 명을 내어주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 사울의 후손 일곱 명을 받아서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하나님 앞에서 목매어 달아 죽이게 됩니다. 그때가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뒤에 보면 아들을 내어준 리스바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리스바는 아들 둘을 내어주고 이 아들들은 오랜 시간 동안 수습되지 못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새들이 와서 쪼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고, 또 밤에 들짐승이 그 시체를 상하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길게는 5개월에서 6개월 동안 자기 자식들의 시체 곁에 머물면서 그 시체를 지키는 일을 이 리스바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도 다윗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리스바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그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수습하고, 그리고 이 일곱 사람의 뼈를 함께 수습하여서 베냐민 땅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주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이 다 설명이 된 후에 성경은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 증거로 그때에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말씀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언약을 깬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사울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질 이유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내가 풀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외면할 수 있습니다.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다 짊어지는 책임 있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듬고 가야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3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기근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3년 동안, 아니 10년 동안 기근이 있어도 왕이 먹을 것이 없겠습니까? 왕궁에 먹을 것이 떨어지겠습니까? 어찌되었든 다윗은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나 몰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백성들이 고통받는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속죄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바입니다. 사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언약 파기에 따른 속죄를 위한 일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후손 7명을 내어주어 목매하다라 죽이는 것이 기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또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의 차원에서 보면 그것이 공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리스바에게는 자녀의 죽음은 비극적 희생이고 비참한 상실감이 그 마음을 채우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길고 긴 날을 자식들의 죽음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죠. 낮에는 새를 쫓고 밤에는 들짐승이 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굵은 배를 깔아놓고 자식들의 시체 곁에서 그 자리를 고통스럽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어머니의 모습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어머니가 보여준 그 일을 다윗이 외면하지 않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의 뼈를 수습하여 장례를 치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기까지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법적으로 필요한 공의는 세우지만 공의를 세웠다고 해서 일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공의를 통하여 완성이 되어야 할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자비와 긍휼하심입니다. 그 일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그때에 그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채워진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만족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고 기도를 들으신 증거가 비를 내려주시는 그 모습으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속죄가 필요한 자리에 공의가 세워지고 그 공의를 통하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 용서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담으사 진정한 화해와 회복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에 그리고 그 어머니 리스바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다윗은 물론 범죄하기도 하고 또 뒤에 보면 또 다른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긴 하지만 그러나 평생 대부분의 시간으로 본다고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애쓴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정확하게 다윗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붙들고 있는 것 없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는 시편 51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바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에 그때 자신의 죄를 여실히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회개의 시입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 본성을 지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 가운데 있었던 자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죄입니다. 나는 이 죄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깊은 토로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될 때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죄에 대한 속죄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이 어떠

한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양과 소를 가지고 거칠애로 대충 아무렇게나 드리는 제사라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한다면 다윗은 저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그 정도의 제사라도 받으시면 저는 몇 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제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제사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자의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저는 부패한 죄인입니다. 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소서라고 하는 이 회개의 기도, 이 참된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이고 이 기도를 통하여 다윗은 철저한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구원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한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기 개인의 기도로 마치지 않았습니다.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 기도까지 뭘 해.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싸우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이 예루살렘이 무엇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간구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루살렘이 안전한 것은 다윗의 강력한 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성벽이 두텁고 높아서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 나라와 그 땅과 거기에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부어주셔야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벽 안에서 보호받을 때에도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 망하고 이방 땅에 잡혀간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만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속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속죄를 위한 공의가 세워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공의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공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담겨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땅에 공의가 세워진 그날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비를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처는 어떻게 치유됩니까? 분노는 어떻게 해야 가라앉힐 수 있습니까? 상처 준 만큼 되갚아주면 상처가 치유가 됩니까? 그것을 공의가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율법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봐라, 성경의 말씀에도 당한 만큼 갚으라는 말씀이 있으니 당한 만큼 갚아도 되지 않는가? 그것은 말씀이 지니고 있는 풍성함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율법에 모세가 이러한 말씀을 두었는가 하면 부패한 본성을 지닌 죄인들은 당한 만큼 갚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갚죠. 자기가 화가 난 만큼만 화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하는 것이 이 부패한 죄인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제한시킨 겁니다. 너 당한 것 이상으로 보복하지 마라. 제한하는 겁니다. 여기엔 하나님이 그 백성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 분노를 풀어주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그러면서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그 결과는 그 결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공

0: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선을 행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 애를 썼는데 돌아오는 결과들이 내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고통스럽게 끝나지 않도록, 손해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신다는 그 하나님, 왜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도 내게도. 그렇다면 잘못된 게 뭐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중에 갚아주시는 거는 차치하고 그게 신앙인이 할 말입니까? 우리는 세상이 하는 말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가 갚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됐죠. 그러면 됐죠. 여기서 되지 않았으면 철저하게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싸워야 합니다. 평생을 우리는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사람들 다 몰라. 사람들 오히려 나를 속이려고 해. 사람들 내 걸 뺏어가서 나를 손에 입히려고 해. 괜찮습니다. 뭐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제가 이제 이런 주제로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우리 큰애가 아버지 그래도 괜찮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게 어떤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상처가 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상처 돼요? 아 몰라. 나는 몰라. 내가 하고 싶은 말 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니 공의를 세워나가고 그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더할 때에 진정한 화해와 진정한 용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평화가 임재하게 되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1: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31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30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며 낮 동안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강릉 28도, 제주 27도, 서울과 부산, 광주, 여수, 목포, 포항이 26도, 평양과 신의주가 25도로 보이고요. 함흥과 청진, 춘천, 대구가 24도, 강계와 개성이 23도, 해산이 20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포항 38도, 대구가 37도, 강릉이 36도, 함흥과 여수, 부산이 35도, 춘천과 대전, 광주, 서울이 34도로 보이고요. 제주 33도, 신의주와 목포가 32도, 평양과 강계, 개성이 31도, 해산이 29도, 청진이 2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2.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음으로 남북이 하나 되는 그날까지 강건하십시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7월 30일 목요일에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나의 갈길 다가도록 찬양까지 함께 올려드렸고요. 찬양 전에는 오늘의 북한과 또 남한의 날씨까지 만나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 나누었던 말씀과도 같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도 같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은혜의 말씀을 붙들면서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우리의 인생에 순종의 걸음이 가득한 오늘 하루 보내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인사드립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남과 북의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해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주님 주신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0: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12장 18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1: FEBC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느낌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주님의 마음, 그분의 슬픔, 주님께서 버림받으심, 주님이 무시당함으로 인한 고통에 깊이 사로잡힌다면 기도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든 비난하든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만 마음이 쓰인다면 우린 기도의 영을 받은 것이지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맞는 새 아침에 감사합니다.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집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를 피할 잠자리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도 저도 어려워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먹는 밥이라 감사는커녕 당연히 여긴 것을 회개합니다. 모든 음식 하나하나가 수많은 사람의 수고의 손길을 거친 것임에 감사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주신 음식을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방식으로 대한 것을 용서하소서. 감사함 없이 주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나를 해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베푸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믿지 못할 때만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작고 단순한 일을 믿지 못할 때 내 믿음의 부족함을 알게 하소서. 오늘도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고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여행 길에서 집에 돌아올 때마다 나는 다시 태어난다. 비열이 내리는 저녁, 내가 끌고 오는 나의 그림자도 낯선 듯 반갑고, 방문을 열면 누군가 꽂아놓은 분홍 페랭이꽃 몇 송이 꽃술을 흔들며 웃는다. 한동안 잊고 살았던 책장 속의 책들도 손 흔들며 인사하는 나의 방. 지친 몸을 침대에 눕히고 두 눈을 감으면 사는 게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 잘못한 게 많지만 천사가 되고 싶은 야무진 꿈 하나 가슴 깊이 심는다.

노아는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며 기다렸지요. 아브라함도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25년 기다렸습니다. 야곱도 20년을 기다렸고 요셉도 팔려간 후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을 한결같이 기다렸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세례 요한도 기다린 사람

들이죠. 그러니 약속이 조금 더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좋은 날은 꼭 오고야 맙니다. 아마 좋은 날은 지금쯤 기지개를 켜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기다려보십시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FEBC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맥추절을 지키자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켜야 할 절기는 세 가지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해마다 요 세 개는 절대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지켜야 복받는 민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요. 유월절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제 해방이 되는데 그때 열 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된 순놈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문설주 이마 양쪽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자정에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내가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유월하리라. 그래서 그날을 가리켜서 유월절이라. 그 피가 없는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장자 한 사람씩 꼭 데리고 가서 죽음을 면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유월절.

5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이에요. 거기서 7주 동안, 일주일이 7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7일을 쉬어서 7주를 맞이하는 그 다음 날이 50주일째지요. 50날째인데 77이 49, 그 다음 날이 50되는 날인데 그걸 우리 성경에는 77절이라고 그러고 근대에 와서 오순절이라고 베껴줍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회도 있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77절, 오순절을 꼭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마지막 부로 모든 과일,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한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가 살던 집에서 나와가지고 초막집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객, 노예, 가족, 레위기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일주일을 초막절을 지켜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걸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러니까 수장절 다 갖다가 창고에다가 저장해가지고 그걸 1년 내내 양식으로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자기 저서에 나는 세상을 어떻게 보내는가, The world as I see it 에서 아래와 같이 100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의 덕분에 오늘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날마다 감사한 점을 100가지씩 찾으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고 대설교가 찰스 스퍼진은 매일 아래에 같은 태도로 10가지 제목의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그 중에 7가지만 뽑아볼게요. 첫째, 하나님을 떠올리며 감사하라. 둘째, 사소하고 작은 것을 떠올리며 감사하라. 세 번째, 오늘 주신 일상에 감사하라. 문제가 생겨도 감사하라. 다섯 번째, 문제가 뜻대로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하라. 여섯 번째, 잠들기 전에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라. 일곱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런데 맥추절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수확된 과일, 밀, 보리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7일을 즐겁게 지내는 것이 맥주감사절의 뜻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니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계절뿐만 아니라 매일 감사한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의 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맥추감사절을 드리면서 첫째 대목이 예물을 드리며 지키라고 그랬어요. 예물이 없는 제사, 예물이 없는 예배는 별로 가치가 없지 않은가. 내가 받은 은혜 중에서 그 일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예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6절을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예물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바치는 예물의 뜻이 뭔가. 신명기 16장 16절에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를 보지 말라. 빈손으로 여호와께 나타나지 말라 그러는 하나님의 말씀. 왜? 물질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고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더러 그래요. 난 복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 뭐 감사를 해야 돼요. 신명기 6장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맨날 불만과 불평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큰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죠.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고 하는 찬송. 그래서 와, 무슨 복을 내가 받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빈손으로 안 오고 작은아마 정성껏 감사 예배를 드리면은 무슨 복을 받나? 신명기 28장에 쭉 나옵니다. 세계에 뛰어난 복을 받지. 성읍의 복을 받고 들의 복을 받고 자손들이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생활의 복, 출입의 복, 승리의 복,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 누가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신명기 28장 9절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느니라. 영국이 왜 위대한 나라가 됐습니까? 영국은 역사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국가적으로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국을 위대한 나라로 세워주셨어요. 그걸 보면 첫째, 성경의 일부를 번역한 에어프레 대왕이 통치기간에 영국은 미개하고 분열과 무지에서 통일된 나라로 문명국으로 발돋움을 했은 것은 에어프렛 대왕이 자기 통치하는 동안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영국의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선포를 했죠. 둘째로 성경을 반포를 공식적으로 증진시킨 엘리사벳 여왕 1세로 말미암아 미국의 통치기간 중 영국은 처음으로 세계 강대국으로 발돋움을 했어요. 엘리사벳 여왕 1세가 성경을 전국에 반포를 해서 그러므로서 영국은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셋째로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 통치 기간에 영국은 국력이 세계에 편만해졌고 그의 영토가 세계에 산지하여 하루 종일 영국에서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그래서 영국의 영화가 최절정에 올랐던 것은 빅토리아 여왕이 성경을 온 백성들에게 반포를 하고 통치를 했던 까닭으로 대영제국에서는 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21절에 모든 정

용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인정하고 반포하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를 찾아온 아프리카 덮은 사람에게 영국을 발전시킨 비결이 여기 들어있다, 성경 한 권 선사하면서 이거 가져가서 장신 백성들하고 읽고 축복받으라고 한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두 번째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위대한 나라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첫째, 말씀을 순종하는 민족. 두 번째로 말씀을 듣는 민족. 세 번째로 말씀대로 행하는 민족이 하나님께서. 미국이 형편없는 나라였었어요. 인디언들이 여기저기 살고 있는 거기에 청교도들이 미국에 종교 탄압 때문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에 추춧돌을 만들어서 그 말씀 위에 헌법이 제정된 거지요. Constitution. 참 미국에 새로 시작하는 그 사람들은 영국과 독립운동으로 싸우면서 많은 피를 흘렸지. 그 다음에 불란서하고도 싸웠지요. 그 다음에 멕시코하고도 싸웠지요. 그래가지고 13주에서 48주로, 지금은 50주로 해가지고 전 세계의 질서를 지금 우지좌지하는 나라가 미국이요. 거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국민을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고 하는 조지 워싱턴의 신념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 들어세우신 거예요. 사실 미국은 여러 나라에서 와가지고 섞여 사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세워주셨던 것은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 헌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주셨고, 힘을 헤아려 할 것이라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자발적으로 해야 돼. 누가 강제적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거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신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은행에 가서 돈 꽂아 헌금하더라. 하나님이 그걸 요구 안 하세요. 그런 건 네가 은혜 받은 대로, 은혜 요만큼 받았으면 요만큼만 드리면 돼. 그래서 10의 1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쌀이 10가마가 생산됐으면 9가마는 내가 먹고 1가마는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뭐 쌀이 뭐 필요해? 필요 없어. 그러나 그 쌀을 가지고 우리 이웃에 끈이도 못 끓이는 사람들을 나눠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나눠주는 것은 나라에게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고 그래서. 10분의 1은 무조건 하나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바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참 여러분과 나에게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계신가?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고구마 10개가 있다. 네가 9개 먹고 하나만 나한테 달라. 어떤 시각 장애인이 평생 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해서 교회 활동을 하신 유인수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중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
그의 어린 시절부터

또 길거리에서 신문을 팔고 구두를 닦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열심히 일하면서 번 돈을 어머니에게 또박또박 갖다 드리면, 아들아, 먼저 십일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그 순간 그 안 못 보는 장애인 아들이, 어머니, 십조, 십일조가 웬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항의를 합니다.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하였고, 어머니를 병들게 하였고, 내 눈까지 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에게 쫓겨 피난민 신세가 되어 재산도 다 뺏기게 만든 하나님께 무슨 십일조를 한단 말입니까? 얼뜻 들어봤을 때 맞는 얘기죠. 그러자 병든 어머니는 어린 아들 손을 꼭꼭 쥐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인수야,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을 잃은 것도 원통하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우리가 뭐가 남겠느냐? 하나님 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십일조. 어머니는 묵묵히 십일조를 떼어 봉투에 담아 주었습니다. 십일조나 헌금은 세상의 물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모시겠다는 믿음의 증표요.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너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음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아라. 하나님은 예누리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축복을 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즐거이 지키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16장 11절입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너의 중에 있는 객, 고아, 과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이 할지어다.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구약이 없는 신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한 여러분들이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보고 내가 작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보릿고개, 1년 중에 제일 힘들었던 데가 보릿고개라고 그러죠. 나는 그 보릿고개를 지내봤어요. 장마의 계절이죠. 태풍의 계절이고 삼복더위의 계절이고 병이 제일 잘 걸리는 계절이고 의욕이 없는 계절이고 식욕이 떨어지는 계절, 수면이 부족한 계절이 바로 이때인데 그래도 우리는 즐겁게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가운데에도 즐겁게 지키라 그랬죠. 나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모든 손님들, 객들, 노비, 이스라엘 사람들 함께 지키라 그랬죠.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지내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쁘게 즐겁게 맥주절을 지키라. 소외된 사람, 억눌린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맥주절을 즐겁게 지내라 그랬어요. 살다가 보면

몸은 가장이 일터를 잊어버리고 도저히 헤아릴 길이 없으니까 자동차 타고 어디 한적한 곳에 네 식구가 자살을 했다고 하는 신문 보도도 있죠. 이런 걸 볼 때 누가 조금만 챙겨줬으면은, 누가 조금만 알아줬으면은, 누가 조금만 기도해주고 교회 나오라고 그랬으면은 네 식구가 한꺼번에 죽지는 않았지. 역경 중에도 즐거이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요새 날이 더워서 모든 게 다 귀찮아. 그러나 그런 때도 기쁘게 지내라고 그랬죠. 세 번째 대지를 생각해 보면 유월절, 맥주절, 칠칠절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16장 15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에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넘치는 은혜를 받았으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죠. 잠언 3장 9절에 내게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네 창고가 가득 차고 네 즙들의 새포도즙이 넘친다고 그랬어.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빚지고 살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누가? 즐겁게 맥주절을 지키는 사람, 절기를 지키는 사람.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즐겨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구원받고 의인이 된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죠. 학생은 선생님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성도는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적어도 고통의 시기, 그 시기에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신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로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찬송가 492장을 보시면은요, 나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찬송가가 1874년에 작사를 했습니다. 생후에 6개월밖에 안 됐을 때, 6주밖에 안 됐을 때 의료사고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의 영원한 목시자 기업으로 살겠다고 고백을 담아 이 곡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페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 9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9,000곡을 남겨놨는데, 그래서 그 여자를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부르고 세상의 의학의 실수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무척 존중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만일 눈을 떴다면 수많은 찬송시를 쓰지 못했을 것이고 천국에 갔을 때 나는 가장 먼저 반겨주실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0: 알아볼 수 없을 것이다. 눈을 뜨고 있었으면 나의 영원한 기업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내 생명보다 귀한 주님이라고 어느 날 한 부자가 크로스비 여사에게 당신은 눈도 보이지 않고 재산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늘 기뻐할 수가 있느냐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업, 회사나 재산이 있다가도 없어지지만은 나의 영원한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면서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에 그 찬송을 불렀지요. Thou my everlasting portion. 참 나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만나교회를 섬기는 엄태원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서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SNS에 거짓된 자신, 광고에 거짓된 약속,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거짓된 모습까지. 하지만 기독교인은 진실의 사람입니다. 말이 진실하고 행동이 일치하고 약속이 신실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와 사람들 앞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까? 당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십니까?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까? 작은 거짓부터 버리세요. 자녀 앞에서 거짓되지 마세요. 이웃 앞에서 진실하세요. 당신의 진실함이 당신의 신앙을 증거합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함이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세상에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조차도 어쩌면 그중 한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마음에 난 상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할 순 있겠지만 구약과 신약으로 치료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난 상처도 당연히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치유받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7월 30일 빛나는 오늘 서머 스페셜 이희진입니다. 오늘도 빛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때를 따라입니다. 때를 따라. 이렇게 오늘은 네 글자네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때를 따라 라고 남겨주시고

0: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FM98.1MHz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때를 따라입니다. 이렇게 네 글자를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지루하고 고독한 일상을 사는 사람에게도, 번잡한 일상에 고단한 하루를 보내는 사람에게도 늘 동행하심으로 위로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의 모든 일 속에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얻기 위해 날마다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게 하소서. 몸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영은 언제나 보좌를 향해 나아갑니다. 나의 갈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일상생활의 번잡함이 나의 영혼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소서. 나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담대하겠습니다. 세상이 요동해도 나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함으로 평안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중심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 머물게 하소서. 주님의 손에 완전히 붙잡혀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오늘도 모든 순간 아버지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겠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 받으실 단어 때를 따라 입니다. 샵 0981번으로 남겨주셔서 기도문 받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때를 따라 이렇게 네 글자입니다.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는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일상생활의 번잡함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샵 0981번으로 때를 따라 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 때를 따라 네 글자입니다. 샵 0981번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마산영광침례교회 유찬선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마산영광침례교회 유찬선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12장 11절,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본문으로 유월절 네 번째 시간입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이제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이제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집니다. 너무너무 연약하고 가난한 집에서 무능력하게 태어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힘이 아닌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분의 도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세상을 이제 삶을 끝을 내야 되는 분에게도 이 세상에는 소망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그분들에게도 이제 주님의 심판대를 넘어설 수 있는,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시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또 이 땅에 많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것은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길 수가 없고 극복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게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때때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문제와 광야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믿고 그를 의지하는 그 순간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난한 자에게도 소망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늙어서 이 세상을 마감해야 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소망이고, 또 이 땅에 능력이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그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과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필요한 큰 은혜가 베풀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시작된 무교절 첫날 하루를 유월절이라고 하지만 이제 이날부터 시작되는 일주일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은 어떤 절기냐면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늘 부드럽고 맛있는 빵을 먹다가 이제 이 누룩이 없는 빵을 일주일을 먹으면서 왜 우리가 누룩을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지 그 부모에게 물을 때 이 무교절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고기와 더불어 이렇게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이제 세 덩어리를 만들어서 중간에 있는 덩어리를 깨뜨려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 의미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무교절을 지키는 주간의 첫날에 너희 집에서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 누룩이 들지 않는 떡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어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누룩이든 떡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은 무교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한 떡으로 하자 이렇게.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뭐라고요? 이런 음란의 죄가 교회 안에 번져가도록 용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을 전파하거나 또는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이런 것은 괜찮다라고 자신의 생각으로 성경과 반대되는 것을 자기가 혼자 믿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멸함을 받는 죄지만 그 죄를 교회 안에 번져가도록 누룩처럼 죄가 급속도로 교회에 전파되도록 하는 이 사람은 뭐라고요?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멸망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주 예수의 날에 그 영혼은 구원을 얻지만 그 사람의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어서 이 멸망을 받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 가운데 뭘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내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죄가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얻고 죄는 심판을 받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죄와 더불어 죄인이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회개는 죄와 나를 분리시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나는 죄는 내가 지었지만 이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저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한 번

회개했다고 그 죄에서 완전히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예수 믿을 때에 회개뿐만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그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회개는 우리의 평생에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성경과 다른 잘못된 진리를 전한다면 그 사람은 멸망을 받아야 된다. 반드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누룩이 없는 떡인데, 순전한 떡인데 누룩이 들어와서 그 죄가 교회를 오염시켜버리면, 그래서 창세기 11장에도 또 이 누룩은 신약성경에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느냐면 마태복음 16장 6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11절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가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이 떡이 누룩이 아니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누룩은 죄라고 얘기했고, 또 누룩은 뭐라고요? 바리새인의 교훈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누룩이라고, 이 누룩에 교회 공동체가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교훈은 뭡니까? 초대교회 가운데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이제 교회 가운데 율법주의라고 하는, 예수를 믿기도 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합니다,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할례도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바리새 율법주의가 첫사람 아담에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의 선악과의 열매가 이 첫사람 아담의 아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초대교회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가운데 이 선악과와 같이 예수를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가 교회를 오염시키고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유혹된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또 오늘 이 땅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은혜를 얻는데 내가 선행도 해야 되고 내가 착하기도 해야 되고 내가 헌금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한 율법의 행위나 내가 헌신한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마다 모두가 바리새인의 교훈에 물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바리새인의 교훈에 물든 교회들이 오늘날에도 많고 초대교회 가운데도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헌금도 잘했고 또 기도생활도 잘했고 죄를 지은 것도 없고 그러면 너무나도 당당하게 오늘 예배를 자신 있게 드리러 나올 수 있지만 한 주간 내가 거짓말도 하고 죄도 짓고 또 정죄감을 지은 수 없는 죄 때문에 정죄감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담대하게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산 사람은 오늘 내 기도를 예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내 기도 응답에 대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선행
내가 헌신

내가 노력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일까요?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선행과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에 근거했기 때문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는 말을 잘 듣는 아이의 필요도 채워주지만 부모의 말에 속을 썩이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아이들에게도 뭐라고요? 여전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합니다. 순종하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며 사랑하지만 불순종한 우리를 보면서 아파하면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순종하는 아이에게 기쁨으로 그의 필요를 채워주지만 불순종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파하면서도 그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기도 해야 되지만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율법주의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것에 물들어지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너희 가운데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교회가 율법주의에 물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건 선한 겁니다. 아주 좋은 거죠. 근데 율법주의라는 건 아주 악한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윤리를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켜야 되지만 구원을 얻기 위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지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율법주의를 전하지 않지만 우리의 본성 안에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 율법주의에 물들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청년들이 한 번, 두 번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고 나가지만 동일한 죄를 100번, 1000번을 지었을 때는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보혈 의지하여 나갑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겠느냐, 그만 자격지심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1000번이 아니라 10000번, 10000번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은혜를 얻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할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선행이나 도덕이나 율법을 의지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사라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두개인의 교훈.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세상 사랑의 교훈, 그래서 돈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는 않았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교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기복신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11조가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 부자가 되는 길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준다라고는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물질에 대한 탐심과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표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릴 뿐만 아니라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지만 그것이 세상에 대한 사랑, 그걸 이루기 위하여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더 잘했으면 좋겠지만 그럼 계속 죄를 짓고 살아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처럼 마음으로는 음란한 생각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그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어떤 변화도 없지만 그러나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의 살과 피가 나를 위하여 흘렸다고 믿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만 우리 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도 뭐라고요? 누구를 보내주겠다고요? 너에게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이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새 언약이라고 해요. 뭘 약속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성령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받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 유월절을 내 것으로 경험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며 평생에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받고 그리고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의 증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구해야 합니다. 그 말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뭐가 제거되어야 된다고요? 죄가, 바리새인의 교훈인 외식이, 율법주의가, 사두개인의 교훈인 세상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제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누룩이 없는 순전한 떡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누룩이 없는 순전한 떡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누룩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0: 눈으로 세상 사랑이 가득하고 그리고 바리새인의 눈으로 외식은 하는데 사람에게 보일 때는 의롭게 보이려고 외식하는데 그러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또 하나님 앞에 선행을 행하지 않으면 나가지 못하는 여전히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선행을 의지하는 이 바리새인의 교훈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숨겨놓은 죄들,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힌 은밀한 죄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그 바리새인의 누룩, 세상의 죄, 사두개인의 누룩을 제거하기를, 왜? 유월절 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이 30년, 40년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걸 알잖아요. 날마다 회개하는 삶, 넘어졌지만 또 회개하는 삶, 회개와 더불어 주님, 저는 의롭게 살아갈 힘이 저에게 없습니다.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에 대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죄가 있다고 낙망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은 그 죄를 이길 힘도 없지만 그러나 회개할 수 있잖아요. 간절히 성령을 사모할 수 있잖아요. 죄를 이길 힘은 없지만 회개할 수는 있고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할 수는 있다는,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그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저는 제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을 구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누룩과 죄가 가득하다면 우리를 징계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게도 하십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죄를 내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숨겨둔 죄를 내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외식을 내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을 내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오늘 십자가 밑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또 넘어질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남은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면서 내가 오늘 당하고 있는 징계와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기도합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마산영광침례교회 유찬선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마산영광침례교회 055-245-2361번으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아산 더 아름다운 교회 박종진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미움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세대로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의 본질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램들, 내가 유려하는 그 모든 꿈 속에서 당신 말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나의 우상들을 바라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나의 지혜와 나의 뼈는 날이 갈수록

FM98.1 진주 FM92.5MHz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썸머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연이나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고요.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찬양의 제목, 짧은 사연과 함께 남겨주시면요. 찬양으로 함께 은혜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 단어,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요. 때를 따라입니다. 때를 따라. 이렇게 네 글자네요.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 때를 따라 네 글자 보내주시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일상생활의 번잡함이 나의 영혼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빛나는 오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어요? 때를 따라 이렇게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여기에 계십니다. 오늘도 그 약속 믿으며 나아갑니다.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3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출석 단어는 때를 따라입니다. 때를 따라 네 글자를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으로 올려드린 기도문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를 따라 네 글자 샵098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은 전파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는 잠언 낭독 19장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김해중앙교회에 다니고 있는 조은희 권사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우연은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말씀 속에서 저한테 주시는 뜻이 계시려나? 이래서 열심히 묵상을 하는데 어려웠어요. 뜻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느낌이에요.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신 말씀이 계속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잠언 19장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주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생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냈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0: 일어나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1: 오늘은 잠언 14장을 함께 나눴습니다. 김해중앙교회 조은희 권사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고요. 14장은요, 두 갈래 길을 보여주고 있죠.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정직한 사람과 패역한 사람. 이 두 갈래 길이 어떻게 갈라지고 결국 어디에 이르는지를 담담하게 그려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내 마음이 평온함으로 생명의 얻길 하시기를 기도하고 무엇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생명의 샘 곁에 우리 삶을 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하이.

극동방송 70주년 사진전이 창원극동방송 카페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계시다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니까요.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오셔서 극동방송의 70주년

2000년의 역사도 사진으로 한번 쭉 보시고 보는 가운데 또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헌신해 주신 그 전파 선교사 헌금이 어떤 복음 사역을 이어왔는지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감동도 되실 겁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때를 따라입니다. 때를 따라. 이렇게 네 글자를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요. 오늘 기도문 받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선교사님들의 후원과 기도, 관심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하나님, 우리를 버리고 떠나시더니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으시는군요.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소유의 양떼인데 어찌 이토록 노를 바라며 떠나 계실 수 있습니까? 주께서 오래전에 우리를 사신 것을 기억하소서. 우리는 주께서 비싼 값을 치르고 사신 주님의 가장 소중한 지파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한때 거하시던 주님 소유의 시온산입니다. 어서 오셔서 이 참혹한 현장을 둘러보소서. 저들이 성소를 어떻게 파괴했는지 보소서. 주님의 백성이 예배드릴 때 주님의 원수들이 난입하여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낙서를 휘갈겨 썼습니다. 저들이 현관에 불을 지르고 도끼를 휘둘러 성소의 성물들을 찍었습니다. 쇠망치로 문을 부수고 불쏘시개감으로 산산이 쪼갰습니다. 주님의 성소를 완전히 불태우고 예배 처소를 더럽혔습니다. 싹 다 쓸어버리자 말하고는 모두 불태웠습니다. 하나님의 징표도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도 없으며 앞으로 어찌 될지 아는 이도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신성 모독을 일삼는 저 야만족을 그대로 두시렵니까? 언제까지 원수들이 저주를 퍼붓고도 아무 탈 없이 살게 내버려 두시렵니까? 어찌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팔짱을 끼고 가만히 앉아만 계시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의 왕, 세상 한복판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일거에 바다를 두 동강 내시고 탄닌이라는 용을 묵사발로 만드셨습니다. 리워야단의 머리를 베시고 고깃국을 만들어 짐승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샘과 시내를 여시고 사나운 홍수물을 말라붙게 하셨습니다. 낮도 주님의 것, 밤도 주님의 것, 주께서 해와 별들을 제자리에 두셨습니다. 땅을 사방으로 펼치시고 여름과 겨울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주목하시고 기억해 주소서. 원수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친지들이 주님을 모독합니다. 주님의 어린 양들을 늑대에게 내동댕이 치지 마소서. 우리가 참으로 많은 일을 겪었으니 잊지 마소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소서. 도시는 어둠 속에 잠겼고 시골은 폭력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희생자들을 거리에서 썩게 버려두지 마시고 그들을 살리셔서 주님을 찬송하는 찬양대로 세우소서.

오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을 위해 일어나소서, 들리십니까? 저들이 주님을 두고 쏟아내는 온갖 역겨운 말들이 간과하지 마소서. 저들의 악에 찬 언사를 그칠 줄 모르는 저 요란한 독설을. 더 메시지 지금까지 시편 74편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0: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마산 재건교회 송영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멀쩡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면 참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저 자신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살려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허물 많고 죄 많고 망가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치고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그 내용이 8절인데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때 이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반응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참 감동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뭐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가겠느냐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세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내가 뭐 하면 됩니까? 아마 그렇게 질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교만한 질문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 너무나 교만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던졌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명은 무엇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셨어라고 말할 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신학교를 가야 되나? 어떤 선교지를 가야 되는 건가? 내가 뭘 하면 좋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명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 인격을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나서 그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다 막고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둔화여졌고 눈이 감겼고 귀가 닫혀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나섰는데 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왜 내 말을 듣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듣지도 않고 사람들은 변하지도 않는데 아무 열매도 없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절망적으로 얘기합니다.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심판은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위로하고 달래는 것도 없습니다. 너 힘들지? 그래, 너 좀 이렇게 잘되게 한번 내가 해줄게. 그것이 아니라 더 이 성은 망할 거고 너가 그렇게 사역해도 아마 되는 거 없을지도 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거면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저 이거 이제 안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기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내 취향대로, 내 적성대로, 내 경험대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거, 내 적성에도 맞지 않는 거, 그렇게 부르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선교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는 그 일, 원래 그런 일을 좋아했냐고.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왜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전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주님, 저 사람이 저기 있사오니 저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딱입니다. 저 사람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자기를 합류하는 것도 없고 핑계대는 것도 없고 하나님하고 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어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 내가 사명으로 생각했던 거 어쩌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목에 힘주고 있고 어깨에 힘주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은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이거 시키세요. 그것이 소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 것이 되지 말고 주님의 것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것이 되면 주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그 구원을 생각할 때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으셨고 만드셨으니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돌보셨으니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가며 누구를 위해 갈고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할 때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저 사람이 저기 있어.

02485156번 지역번호 055-248-5156번 마산 재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만나교회를 섬기는 엄태원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서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SNS에 거짓된 자신, 광고에 거짓된 약속,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거짓된 모습까지. 하지만 기독교인은 진실의 사람입니다. 말이 진실하고 행동이 일치하고 약속이 신실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와 사람들 앞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까? 당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십니까?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까? 작은 거짓부터 버리세요. 자녀 앞에서 거짓되지 마세요. 이웃 앞에서 진실하세요. 당신의 진실함이 당신의 신앙을 증거합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안녕하세요. 저는 32년 전에 창원에 와서 병원을 하고 있는 창원 한마음병원 의장 하충식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2: 창원 극동방송과 처음 만났던 기억은 어떠셨나요?
1: 제가 창원에 온 지 32년 됐고 극동방송도 30년 됐잖아요. 그제 그때쯤 한 30년 전에 구자천 선배님의 소개로 제가 시청자위원회에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밥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옛날 저 소소한 기억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2: 창원 극동방송의 30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일이실까요?
1: 사실은 특별하게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냥 지역 방송으로서 초창기 우리 교회 목사님들 어렵게 우리가 극동방송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 지점장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오셔서 적극적으로 잘 하셨어요. 그때 시청자위원회 때 가면은 정말 성기는 분들한테 잘 해드렸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강렬한 기억은 없지만 그때 그부터 관계자분들께서 잘 하셨고 또 그 목사님들이 애쓰셨던 이종성 목사님을 비롯한 목사님들 엄청 극동방송 만들기 애를 많이 쓰셨던 그런 기억들이 나기도 합니다.
2: 창원 극동방송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되셨을까요?
1: 그거는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처 외할머니가 개척교회를 만드는데 애쓰신 걸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개척교회 하시면 어려운데 그 도와줘야 되는구나. 또 지부장님께서도 개척교회 사는데 어려운데 좀 지원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당연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특히 처 외할머니의 그 관계 때문에 그런 소중한 기억들 특히 저 요새는 교회도 어렵잖아요, 그죠? 인구도 줄어들면서 교직회 하시는 분은 또 얼마나 어려운지 부족하지만 우리 저 외할머니가 하셨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제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했죠. 이제까지도 제가 창원시에 32년 살면서 교계에서 하는 일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많이 참석했고 도와드렸고 그 일환으로 또 교직회 사모님 모시고 행사할 때 제가 지원해 드렸다고 생각해요.
2: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창원 극동방송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
1: 극동방송이나 하나님이나 한마음병원 같은 인류, 핵심 가치는 인류예요. 특히 요새는 경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극동방송의 역할도 있을 거고 또 저희 병원의 역할도 있을 거라고 싶은 생각인데 우리 주위에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선을 거기다 돌려주신다면 또 많은 분들이 지원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저희 한마음병원도 이제까지 할 것처럼 어려운 일과 함께해서 그분들이 잠시나마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창원 극동방송 30주년 화이팅!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 8월 6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1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1일 화요일 양산교회, 그리고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2일 수요일 밀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3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 주관 제95차 전국여름연찬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부르신 곳에서 복음의 삶을 새롭게 라는 주제로 김해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경남지역 학교와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6320-547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한길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여름 말씀 사경회가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공진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546-543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 크루의 워십댄스 특별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 빛으로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와 35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야곱의 삶의 현장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20여 년 동안 타향살이를 마치고 평생의 두려움이었던 형 에서와 화해했습니다. 부니엘의 감격을 지나 숲곳을 거쳐서 세겜에 정착한 야곱은 오랜만에 평안을 누렸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야곱이 세겜에서 약 한 10년 정도 살았을 때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딸 디나가 세겜의 주장 하모리 아들 세겜에게서 성폭행을 당하고 갇혀버렸습니다. 아들들은 분개하여서 보복으로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야곱의 가정은 비비린내 나는 비극 속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야곱은 탄식합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고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는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비극 속에서도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4장은 한 번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은 고난의 이유보다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감당하지 못할 예기치 못한 일로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생각되어지고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지만은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면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야곱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이며 눈물로 서원 기도를 드렸던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신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 대신에 세겜을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세겜은 너무 살기 좋은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국제무역의 중심지이면서 경제가 발달한 도시, 그리고 문화가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가나안의 풍성한 목축과 농작물 등이 바로 이 세겜에서 거래되는 거대한 시장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인적 교류와 물적 교류가 활발한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이 환경이 야곱에게는 이상적인 도시라고 그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바알과 엘 그리고 아세라와 풍요의 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도시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도시가 갖고 있는 국제결혼과 상업, 문화 교류가 활발한 바로 이곳이야말로 야곱이 꿈꿔왔던 이상적인 바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세겜에 산다는 것은 야곱이 꿈꾸는 현실적으로는 최고의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최고의 조건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의 편안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잘 살았다는 것, 그런데 이것이 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편안함이 하나님을 잊게 만들었고 그 땅의 문화와 종교에 더욱 깊숙이 들어가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35장에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우상을 버리는 장면을 보면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도 섬기고 있었지만 그 지방의 문화와 종교에 깊이 관여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은 갑자기 무너지진 않지요. 편안함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조금씩 성취되는 것 가운데 조금씩 교만이 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세겜을 흔드셨습니다. 야곱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다시 부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도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아내 사라를 빼앗기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은혜로 다시 사라를 되찾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요나도 사명의 자리인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가야 될 자리가 어디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삶의 방향을 돌려 세우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우리가 옮겨가도록 고난으로 우리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사명이 없다면 현실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복된 자리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된 삶이요 복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큰 전제하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할 때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 수 있는 바로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풍요롭고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시냇가에 심겨져야 가뭄에도 여전히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이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야말로 가장 복된 자리가 되면서 우리가 인생의 열매를 맺어야 될 때 열매를 맺고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세상의 깊은 잠을 잘 때에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세겜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잘 되어지고 성공했고 성취감도 있고 그리고 주변도 적절하게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자녀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며 이대로만 살아간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베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의 성공은 있지만 기도가 사라지고 예배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식어가고 편안함은 있지만 사명을 잃어버린 삶의 자리에 여러분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 삶을 흔드는 문제가 있다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절망하고 있다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이유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여쭤봐야 됩니다. 주님, 제가 있는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그리고 내가 돌아가야 될 베델은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 그래서 감격과 기쁨을 얻고 삶의 방향과 삶의 목표와 삶의 의미를 찾았던 그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자리, 그리고 내가 소원 드렸던 그 자리, 하나님께서 항상 이 자리에 머물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자리, 나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라고 여러분 물어보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겜을 흔들어서 베델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삶의 자리인 베델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이 창세기 34장의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는 야곱의 꾀가, 인간의 꾀가, 인간의 지혜가 만드는 죄와 비극을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의문이 되었던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야곱과 그 자녀들, 그 가정에 이토록 많은 죄와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했으며, 오히려 마지막에는 두려움이 가득하여서 온 집안이 망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야곱이 큰 잘못을 범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꿈꾸던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지금 세겜에서 그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하고 복을 받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공통된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꽤 오래 전입니다. 지금은 40대라고 생각되는데, 이분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서울 시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어떤 글에서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살고 싶냐는 그 질문 앞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대답한 내용이 뭐냐면 세 가지였습니다. 부자로 살고 싶다, 편하게 살고 싶다, 유명해지고 싶다. 지금 세상은 그들이 꿈꾸는 곳으로, 꿈꾸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바람은 야곱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라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34장에는 야곱이 가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적인 삶이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파노라마처럼 하나님은 연쇄적으로 벌어진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증거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죄라고 말씀하는데, 34장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의 노력과 자기 인생 기준 가지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아픔과 참혹한 현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야곱의 눈앞에 전개되게 만들면서 인간의 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막장 드라마처럼 바로 이 34장 한 장 속에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자기 꾀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는 풍요로움을 맛보았습니다. 성공을 맛보았습니다. 이대로 살면 제대로 사는 것이요, 살만하니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그때에 디나가 뜻하지 않게 성폭행이라는 문제로 이 가정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곱의 자녀들의 종교적인 거짓말로 이어지고, 그리고 집단적 살인으로 연결되고, 폭력과 노력과 또다시 집단 성폭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저질러 있는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힘으로 장악하려고 하는 것을 34장 전체에서 보게 되고 결국은 큰 두려움과 절망을 낳게 됩니다. 왜 이런 큰 비극으로 이어질까요? 그것은 죄가 가지고 있는 확장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표시나지도 않습니다. 큰 것도 아닙니다.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시작된 작은 죄의 씨앗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성격과 습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성격과 습관으로 살아가는 삶이 만들어내는 열매들이 바로 이 죄의 비참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죄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뭡니까?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본문을 보면 야곱의 꾀가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무너져서 죄가 들어왔을 때에 성폭력이 거짓말이 되고 거짓말이 살인이 되고 이 작은 살인은 집단살인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두려움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음욕은 간음을 낳게 되고 거짓과 결국은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죄가 갖는 또 확장성이 뭘까요? 죄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로 확장됩니다. 야곱을 넘어서 야곱의 아들로 이어지는 이 죄는 한 마을의 이방 남자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약탈하고 폭행하는 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여서 죽게 만들 뿐 아니라 공동체가 나가는 그 길이 멈춰 서게 만들었던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죄의 특징이 또 뭘까요?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이삭에게, 이삭의 거짓말이 야곱에게, 야곱의 거짓말이 야곱의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소박한 마음, 출발된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내는 비극과 죄의 고난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죄는 두려움을 낳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두려움이 온 것처럼 야곱에게도 그 가족이 모두 주변의 보복을 당하여서 몰살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것은 이 죄의 특징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내가 죄 안 짓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었느라고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과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변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두면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질까요? 가만히 두면 여러분의 성품이 정말 천사처럼 점점 변하게 될까요? 세상의 말로 교육을 많이 받고 지식이 가득하고 덕과 선행을 쌓고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렇게 살면 저와 여러분이 만드는 삶이 그렇게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환상적으로 그렇게 꿈꾸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본성은 누구든지 악합니다. 음식을 가만히 두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이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본성을 가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보여주고 야곱의 아들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해결은 더 큰 비극과 절망으로 이어지고 상처와 아픔으로 남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았던 삶이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에 헛된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삶 속에도 자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는 인생, 그리고 세겜과 같은 곳에서 성공했고 잘 살고 있고 무난하고 어려움 없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세겜, 그 세겜의 삶의 마지막이 어떠한가 하는 것,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없이 사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 속에 그 사실을 보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한 것은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내가 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산 것밖에 없는데, 이만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내가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내 삶은 이럴까 그런 마음이 들어가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두지 않고 살았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빨리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이 세상, 인간의 지성과 과학의 발달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세상이 만들어가는 마지막이 어떠한가를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살았는데, 잘 살았는데, 주변의 존경을 받았는데 자신이 정작 마지막에 가서는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허탈해할 수밖에 없는 삶의 종말로 이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범사의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이런 비극적인 것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인 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34장 30절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세겜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 아내와 자녀들과 재산을 약탈합니다. 폭행합니다.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 야곱은 자기의 두려움을 토로합니다. 아들들이 한 이 보복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가 더 많고 강한 이곳 부족들이 자기들을 죽이고 자기 집을 멸망할 것이라는 것. 그렇게 될 때에 야곱은 자기가 평생 일구어온 가족들과 물질과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기에 두려움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에게는 미래도 새로운 방법도 피할 길도 없는 동굴 속에 갇혀서 멸망만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한 백성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을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아니, 실패할 뿐 아니라 배신한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목동이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고백하는 그 깊은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허물을 따라 죄를 따라 나를 처치하고 나를 그렇게 대하여 주지 아니하셨다는 것, 하나님 속에 있는 긍휼과 자비로 나를 대해주셨다는 것. 그리고 103편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복강 강가에서 인생의 진로를 바꾸신 하나님은 또다시 찾아오셔서 세상으로 향하는 야곱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은 인간의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 삶의 지경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은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가족 전체가 살인자 집단이 되어서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야곱에게 35장 1절에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내가 너를

아직도 버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절망의 현실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앞에 다가와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why me? 그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세겜에 있진 않습니까? 내가 돌아갈 베델이 있는데 그 베델을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에 감격했던, 그래서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며 살겠다고 결심했던 그 자리,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왔던 그 삶의 자리, 그 베델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회복이요, 저와 여러분의 회복이요, 이 땅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야곱의 베델, 여러분의 베델, 세겜 땅을 떠나 그 베델로 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962-0727 동안교회나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안녕하세요. 창원국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입니다. 창원국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은 경남, 창원 등 국내에서 해외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 수원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나라사랑음악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1: 은혜와 감동이 넘쳤던 그 현장에서의 경험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찬양사역을 함께 이어갈 신입단원을 찾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인 어린이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2: 신입단원 지원을 원하는 친구들은 샵 0981 우물정0981로 합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찬양하며 꿈을 꿀 많은 어린이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0: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암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학 목사 시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경남산 전면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인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요즘 카페 가면 이런 광경 자주 봅니다. 커피 받아서 자리에 앉자마자 사진부터 찍는 거. 컵 예쁘게 놓고 각도 잘 잡고 필터 쓰여가지고 사진 예쁘게 찍어서 SNS에 올리죠. 커피 한 모금 마시기도 전에 그 커피는 이미 온라인 세상에 먼저 도착을 해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하기 전에 그걸 남에게 어떻게 보여줄지부터 신경 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행 가면 여행을 즐기기도 전에 인생샷부터 건지려고 막 찍고, 맛있는 식당 가면 먹기도 전에 사진부터 찍고,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쁨을 만끽하기 전에 SNS에 자랑부터 하고, 경험하는 나보다 보여지는 나가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그러다 보면 정작 그 순간을 온전히 살지 못합니다. 커피가 무슨 맛이었는지, 여행에서 뭘 느꼈었는지, 그날의 공기는 어땠는지 다 사진 뒤로 밀려나요. 삶을 기록하는 것이 아닌 기록하기 위한 삶이 됩니다. 자, 한 번씩은 그냥 겪어보자고요. 사진 찍지 않고 커피 마시고, SNS에 올리지 않고 기쁜 일 누리고, 남에게 보이지 않아도 그 순간은 이미 완성된 겁니다. 자, 성경에도 그러시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고. 남에게 보여줄 하루가 아닌 내가 진짜로 살아낼 하루, 그런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뿜뿜 라디오. 저는 일곱